0: 제이레빗의 너의 계절이 되어줄게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뭐 계속 비가 오고요. 날씨가 워낙 습하고 축축하고 좀 처지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이런 뽀송한 노래를 좀 첫 곡으로 많이 선곡해 주시는 것 같아요. 모든 선곡엔 이유가 있는 천효진 PD님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정보까지 오늘도 가정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전문가 이병훈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이 24절기 중에 제일 덥다고 하는 대서라고 합니다. 두 분은 더위를 이기는 나만의 방법 어떤 거 있으세요, 여름에?
2: 저는 그 수분 섭취라든가 그리고 과일을 좀 많이 원래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네. 특히 여름에는 근데 과일 좀 자주 먹는 것 같아요.
0: 수분 많은 과일, 네네네. 수박이나 그렇죠. 뭐 그런 것들.
2: 네네,
0: 좋네요. 네, 김미정 팀장님.
1: 저는 뭐 더위를 못 이겨요. 그냥 백전백패인데 이기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래도 어떻게 잘 나보려고 보양식 잘 챙겨 먹고.
0: 보양식.
1: 네,
0: 삼계탕 뭐 이런 거.
1: 네, 맞아요.
0: 오, 저도 삼계탕 참 좋아하는데 말이죠. 네, 두 분은 특히 좀 더 덥지 않으실까. 왜냐면 제가 오늘 발견했는데 우리 두 분이 다 참 머리숱이 많으세요. 머리도 까마시고 건강한 모발 빈틈없는 머리숱만큼 빈틈없는 보자. 두 분 머리숱 관리 비결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2: 그 샴푸 같은 뭐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좀 부드러운 걸 쓴다고 얘기하나? 아, 뭐 어쨌든 그 약간 좋지 않은 그런 거 하고 예. 트리트먼트 이런 건 자주 쓰고.
0: 오, 그래서. 관리를 진짜. 네. 하시는군요. 특히 밖에서 우리 제작진들이 그러는데 특히 오늘따라 이병훈 팀장님은 그 소가 혀로 핥고 간 것 같은 그 잘 정돈된 모양의 머리 형태를 갖고 계신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곡선이 나오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아니 오늘따라 가르마가 정갈하긴 하시네요. 뭐 어떻게 좀 손질하십니까?
2: 아, 손질한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파마를 네.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2: 모양대로.
0: 예. 뭐 김미정 팀장님 경우에도 우리 여성들 역시나 또 머리숱 고민 많이들 하게 되잖아요. 너무 뭐랄까 그 자연 이 볼륨이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1: 뽕을 좀 많이 넣어서
0: 자연 볼륨은
1: 하시는군요.
0: 예?
1: 결국은 개그 욕심이 역시 있으셨죠.
0: 예, 해야죠, 해야죠. 예, 모발. 빈틈없는 머리숱만큼 빈틈없는 보장과 빈틈없는 상담 오늘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일상 속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네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방 시간은 물론이고요. 오전 재방송 시간에도 문자창 활짝 열어둡니다.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은행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고가 주택 시장에서 매도인 금융 방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경기 성남 분당 등 20억 원 이상 주택 매물에는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조건을 내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부동산 매물 분석 결과 매도인 근저당 가능, 집주인 대출 가능 등의 조건이 표시된 매물은 모두 20억 원 이상 가격대였으며 매도인이 잔금 일부를 빌려주고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수도권 고가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고 은행권도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매도인이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인간 대출인 만큼 이자율과 상환 조건,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AI 메모리 공급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AI 조직을 재편하는 동시에 올해 자본 지출을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린 2천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며 AI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고요. 알파벳 역시 AI 수요 증가에 대응해 올해 투자 규모를 기존 전망보다 늘리는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센터 확대와 AI 서비스 성장으로 고대역폭 메모리와 고성능 DRAM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하면서 영업 정상화와 매각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홈플러스는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이 투입되면 임시 휴업 중인 핵심 점포 67곳의 영업을 재개할 계획인데요. 우선 생필품 중심으로 상품을 확보해 매출 회복에 나서고 온라인 사업도 수도권 점포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확보한 자금은 상품 대금과 임대료, 직원 급여, 협력업체 미정산 대금 등 운영 안정화에 우선 사용되고요. 동시에 본사와 대형마트, 온라인 사업 매각을 추진하며 수익성이 낮은 일부 점포는 폐점하는 등 구조조정 작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고요.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출발합니다.

0: 원희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삐오삐오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 구조단이 빰빠라밤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하남이라고 하네요. 함께 해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도 과유불급.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도움이 되는 보장인지 확인하자입니다. 가장의 보험은 사망보장만 크게 준비한다고 든든한 것이 절대 아닌데요.
0: 네.
1: 오늘은 월 100만 원 가까운 보험료를 내고도 막상 암 진단 후에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을 겪는 한 가정의 사례를 통해서 암, 뇌, 심장질환 진단비와 치료비 그리고 소득 공백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대학생 큰아들과 고등학생 둘째를 키우며 나름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다만 늘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보험료였어요. 남편이 매달 보험료로만 100만 원 가까이 내고 있었거든요. 생활비에 아이들 학비까지 빠듯해서 제가 몇 번이나 보험 좀 줄여보자고 말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2: 보험은 절대 손대지 마. 내가 든든하게 드러났으니까 당신 절대 그 줄이고 손대고 그러면 안 돼.
0: 남편이 이렇게 너무 완강해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고 지내던 중에 작년에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폐렴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염증이겠지.

0: 별일 아니겠지 하고 큰 병원에서 재검을 받았는데요. 저희 가족은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됐습니다.
1: 환자분, 보호자분, 제 말 잘 들으세요.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폐암 상기입니다. 당장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셔야 돼요.
2: 선생님, 혹시 잘못 나온 건 아니죠? 폐암 아니고 폐렴 아니고 폐암 맞나요? 저희 남편은 그냥 기침 조금 했던 것뿐인데요.
1: 추가 검사를 진행하면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부터 좀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선생님, 저희 남편 치료만 제때 받으면 정말 괜찮아지는 거 맞죠? 네? 선생님, 제발 그렇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0: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남편은 1년 가까이 항암 치료를 이어가고 있고 수입이 끊기면서 병원비와 생활비 그리고 두 아이의 교육비까지 모두 부담이 됐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남편이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던 월 100만 원짜리 보험들이 정작 암 치료비와 생활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그 많은 보험료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아직 치료는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가 더 막막합니다만 아이들에게만큼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문가님들, 저희 가족 보험은 어디서부터 다시 봐야 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예, 오늘은 그 하남에서 50대 청취자분께서 이런 굉장히 그 좀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나 남편분이 보험만큼은 든든하게 잘 준비해뒀다 이렇게 믿고 계셨는데 막상 이 보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어떤 기대만큼 도움을 받지 못하신 상황이에요.
1: 네, 그 보험료가 많다 보니 보장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0: 그렇죠.
1: 생각만큼 보험금은 이제 수용을 못하신 상황이고 물론 실손보험으로 일부 치료비는 보존되었는데 100%는 아니었고요.
0: 네.
1: 남편분이 병가 이후 지금은 또 장기 휴직 중이고 당연히 치료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소득은 반절 이상 줄어든 상태고 아시겠지만 가정에 나가는 돈은 늘 늘어나잖아요.
0: 네.
1: 그렇다 보니 치료비에 대한 부담에 생활비, 대출 상환, 아이들 교육비까지 최근에는 남편 몰래 적금까지 다 해약을 한 상태입니다.
0: 아유, 얼마나 힘드실까요?
2: 네, 그 자세하게 좀 사연을 들어보니까 암 진단 이후에 바로 절제 수술은 하셨는데요.
0: 네.
2: 그 수술을 한 이후에도 이제 재발 위험이 좀 높다 보니까 최근에 항암 치료 4회 그리고 5주간의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셨다고 합니다.
0: 네.
2: 그 항암 치료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약물 치료까지 지금 현재까지 수십 차례 병원을 다니셨다고 하고요. 1년이 이제 가까이 되셨는데 지금도 CT 검사, 뭐 혈액 검사, 뭐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치료랑 추적 관찰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부담한 의료비와 부대 비용만 하더라도 수천만 원 이상 된다고 합니다.
0: 그러게요. 아까 사연 들어보니까 아까 이병호 팀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뭐 적금까지 해약을 하셨다. 뭐 그만큼 치료비 부담이 굉장히 좀 크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도 저는 참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남편분께서 보험만큼은 굉장히 자신을 하셨었잖아요. 보험료도 뭐 100만 원 이상씩 많이 내셨고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1: 네, 실제로 그 남편분의 앞으로 약 67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는데 종신보험이 두 건 그리고 오래된 건강보험, 실손보험 이렇게 가입되어 있었어요.
0: 네.
1: 하지만 보험 내용을 보니 사망보장이 집중되어 있고요. 실제 진단자금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었고 실손보험을 통해서 이제 치료비는 보존됐지만 비급여 치료가 지속되다 보니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 지속됐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고 특히 또 병가 휴직으로 인해서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0: 네.
2: 네, 그래서 남편은 결국은 암 진단금 2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 200만 원, 그리고 약간의 입원비 정도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그쳤는데요. 이 돈은 결국은 사실 부족한 병원비, 그리고 이제 부대 비용으로 다 소진이 됐고요.
0: 네.
2: 1년간 다 쓰고도 지금 부족해서 적금까지 해약을 하신 상황이에요.
0: 그러니까요.
2: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면역 항암 치료 또는 이제 표적 항암 치료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정말 말 그대로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요.
0: 또 들 수가 있죠.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사실 잘 버텨오시긴 했는데 지금까지 버틴 게 문제가 아니라
0: 네.
2: 앞으로가 더 큰 걱정이신 상황이에요.
0: 아, 정말. 정말 그

0: 어떻게든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다 드려야 할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보험료를 그렇게나 많이 내셨는데도 이렇게 보험의 혜택을 못 받았다는 이 현실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1: 네, 그 저도 상담을 하면서 좀 가슴이 좀 많이 아팠고요.
0: 네.
1: 남편분은 이제 보험을 가입한 지 10년 이상 되셨는데 보험료도 비쌌습니다. 네. 그건 이제 사망 보장을 위해 종신보험에 이제 편중돼서 가입을 하셨기 때문이고요. 종신보험은 이제 보험 상품 중에 가장 보험료가 비싸죠. 네. 결국 그 남편분은 사망 보장 3억을 위해 그동안 보험료를 내셨던 것이지, 지금과 같이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한 보험료를 내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0: 네.
1: 결국 가장 보험료를 저렴했던, 가장 저렴했던 오래된 건강보험에서 암 진단 자금 2천만 원과 수술비, 입원비, 그리고 실손보험에서 병원비를 이제 보존받으신 거죠.
0: 예. 매달 그 큰 금액의 보험료를 다달이 내셨고, 이걸 10년 이상 유지해 오셨다면 지금까지 납입해온 총 보험료 계산해 봤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막상 지금 계속 말씀하셨듯이 치료비, 생활비 진짜 필요한데 도움을 못 받았다. 우리 청취자분 얼마나 허탈하셨겠어요.
2: 네, 맞습니다. 그 남편분이 지금까지 낸 보험료 총액이 무려 8천만 원이 넘어요.
0: 아이고.
2: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 8천만 원을 보험료로 낼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치료비나 뭐 이런 생활비, 부대비용으로 충당했으면 나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니까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예. 거기다가 이제 이 종신보험 두 건은 앞으로 5년, 7년 더 불입을 하게 되면 납입이 끝나는 상황이에요.
0: 네.
2: 그러니까 남편분은 은퇴하기 전에 이 보험료 납입을 끝내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입을 하셨던 거죠. 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모두 사망보장을 위한 보험이었다라는 거고요.
0: 네.
2: 특히 오래된 이 건강보험, 이번에 보험금을 수령한 건강보험은 아내의 권유로 가입을 했던 보험인데 최근에 이거를 해지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셨다가 그냥 두셨다고 해요.
0: 네.
2: 만약에 이마저도 해약을 했더라면 진단금 2천만 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0: 그러게 말입니다. 참 여러모로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들어간 뭐 치료비, 부대비용 지금까지도 뭐 수천만 원을 쓰셨는데 앞으로도 또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면 앞으로도 지출이 더 예상된다고 하셨잖아요.
1: 네. 그 흔히들 질병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비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실손보험 하나면 다 해결되지 않나 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1: 하지만 실제로 그 사연자님 말씀하셨던 이야기 중에 생각보다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0: 치료비 자체 말고도요.
1: 그렇죠. 네. 수술 중에서 입원을 하지만 보통 퇴원 후 항암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0: 예.
1: 암 치료 받을 때. 그럼 예. 통원으로 다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0: 어렵죠.
1: 그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0: 네.
1: 그리고 택시를 또 이용해야 되고 또 음식도 조절해서 또 먹어야
0: 그럼요.
1: 되잖아요. 건강식으로. 그리고 또 암에 좋다는 각종 건강식품들과 뭐 어쨌든 부대비용들이 굉장히 그 지출이 많습니다.
0: 챙길 게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2: 거기다가 이제 대출 상환이 아직 3억 5천만 원 남아있는 상태이신데 매달 대출 상환비만 120만 원. 그리고 주거비에 뭐 식비,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까지 사실 그동안에 이제 가장의 소득 세후가 500만 원 정도 되셨었는데
0: 네.
2: 아주 뭐 넉넉한 편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알뜰살뜰 잘 꾸려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이 가정의 재무 구조가 무너진 거예요. 거기다가 장기간 이제 휴직으로 인해서 소득이 230만 원 정도.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아내분은 남편의 병관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고요.
0: 네.
2: 그래서 결국은 이제 큰아들이 학교를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0: 집에 좀 도움이 되려고.
2: 네. 그러니까 이처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보험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냥 가정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0: 와, 정말 그러네요. 예. 이 보험이란 것이 어떤 유사시에 우리 집 가정 경제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막상 또 이렇게 보험금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나서야 좀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좀 미리미리 잘 대비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남편분이 아직 치료를 받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좀 이 보험 내역을 보완 개선을 하려고 해도 새 보험을 준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1: 네, 맞습니다. 신규로 지금은 준비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0: 네.
1: 보통은 이제 치료가 종료 후 5년 후에 이제
0: 그러니까요.
1: 보통 가입을 할 수 있고 다만 중요한 것에 불구하고 보험료를 계속 또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0: 네.
1: 그죠? 지금 상황에서 매월 보험료 납입을 할 수 있을까요? 소득이 반으로 줄었는데.
0: 어렵죠. 완전
1: 지출도 많이 많아지고 되죠. 그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지만 있는 보험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 아내분은 적금을 해약하기 앞서서 보험을 먼저 해약을 고려하셨어야 돼요.
0: 예.
1: 왜냐면 사망보장 3억이잖아요.
0: 네네.
1: 근데 지금 현재 치료 자금이 없잖아요. 물론 현실점에서 정리하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0: 예.
1: 이미 치료는 마치셨고 앞으로 들어갈 의료비, 생활비 생각하신다면 보험의 해약 환급금으로 먼저 지출을 해결하고 앞으로의 생활비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0: 아, 근데 또 보험 해약한다고 하면 또 손해보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2: 네, 맞아요. 이 손해는 좀 불가피한데요.
0: 예.
2: 그 남편분의 종신보험 중에 한 건은 2008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25년간 납입하는 보험이에요. 여기에 이제 사망보장이 1억 5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0: 네.
2: 그래도 다행인 것은 생존 시에 보장받는 그런 특약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해지 환급금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약 60% 정도는 이제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0: 네.
2: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건의 종신보험은 일단 감액 완납을 통해서 더 이상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조정을 좀 했고요.
0: 네.
2: 건강보험과 실손보험만 유지하는 것으로 이제 했는데요.
0: 네.
2: 건강보험은 이미 우리가 암 진단금, 수술비, 입원비 수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납입 면제가 돼서 실손보험만 납부할 수 있도록 일단 조정을 했고요.
0: 네.
2: 결국은 67만 원의 보험료가 현재는 9만 원이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여기서 뭐 이미 뭐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우리 남편분이 처음부터 보험을 다시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과거에 좀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까요?
2: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물론 돈이 아까운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동안 흘러간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0: 돌릴 수도 없고.
2: 네, 맞아요. 그 남편분이 보험을 유지한 지가 거의 15년가량 되셨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아마 이제 납입이 한 5년 남짓이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2: 현재 시점에서 부족한 부분만 좀 일부 보충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는데요. 만약에 15년 전 과거로 돌아간다면 일단 기본적인 실손보험을 비롯해서 뭐 진단금,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을 일단 가입을 하셨어야겠죠.
0: 네.
2: 그리고 그때는 나이가 이제 연령대가 30대시잖아요.
0: 네.
2: 보험료가 뭐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암진단비를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0: 네.
2: 지금처럼 이렇게 보험료에 큰 부담은 없으셨을 거예요.
0: 예, 그러니까 좀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더 젊은 나이셨을 때 건강보장을 중심으로 좀 잘 준비를 해두시고 그 사망보장의 경우는 이제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정기보험으로 보완을 하시고 뭐 이런 방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 좀 더 현실적인 대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아쉬움도 좀 남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연자분께서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분들 보험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네네. 그 아내 분이 어떤 마음인지 정말 이제 공감이 되겠죠.
0: 네.
1: 당연히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보통 암이라든가 혈관 진단을 받으면
0: 네.
1: 그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보험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부분을 뭐 궁금을 많이 하시거든요.
0: 네, 네.
1: 그나마 자녀들은 그 보험의 문제가 크진 않았고요. 오히려 아빠 앞으로 든 큰 보험료가 지출되다 보니 다른 가족들은 상대적으로 보험 많이 가입을 안 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집중이 된 거죠. 그
0: 예.
1: 아빠한테 보험이. 그 자녀의 경우는 실손보험, 건강보험 이렇게 두 건에서 보험 가입되어 있었고 큰 아들 보험료가 8만 원, 둘째가 6만 원. 그래서 납입 중이셨기 때문에 일단은 보장 내용이라든가 보험 내용 괜찮습니다. 다만 만기가 30세로 돼 있어서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었어요.
0: 예, 만기가 30세라 이 부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자녀들한테도 보험을 추가로 해주는 게 분명히 많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30세 만기는 좀 걸려요. 좀 성인 보험을 다시 준비를 하는 게 맞을까요?
2: 지금 사연자님 아들이 지금 21살이고요.
0: 네.
2: 학교를 휴학을 하고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그 아내분 역시나 당장은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0: 네, 네, 네.
2: 결국은 아빠의 이런 병원비 지출, 뭐 각종 생활비의 부담을 남은 가족들이 오롯이 지금 다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녀들의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0: 그렇죠.
2: 사실 지금 뭐 지출을 더 줄여야 되는데 여기다가 자녀들의 보험까지 제대로 꾸려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0: 그럼요.
1: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그 사연자분과 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어렵더라도 그 아이들 보험만큼은 든든하게 하고 싶다 하셨지만
0: 네.
1: 저희 입장에서는 보류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큰아이가 곧 군대 입대 예정이고 작은 아이는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갖고 있는 어린이 보험이 보장기간이 짧지만 당장 네. 하는 것보다는 좀 미뤘다가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보였고요. 그래서 남편의 치료의 지속적인 여부와 뭐 추가 비용 이런 거를 고려해 보면 보완은 천천히 하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보완하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0: 그랬군요. 일단은 어린이 보험 해주셨던 게 남아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만기가 30세까지기는 하니까 예. 그래서 조금 가정 상황을 보면서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고민하셔도 될 것 같다. 제 생각에도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사연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분 아내분 보험은 어땠습니까?
2: 네, 역시나 이제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보장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게 그 아내분은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그리고 안보험 한 건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0: 네네.
2: 월 21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어요. 남편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보험료를 내시죠.
0: 그러게요.
2: 그런데 암 진단금이 5천만 원에 수술비, 입원비 그리고 실손보험까지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0: 네.
2: 다만 이제 남편과 같은 일을 겪게 될까봐 좀 걱정이 많으신데 사실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과 걱정 때문에 갑자기 또 보험료를 늘리게 되면 그 외적으로도 더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2: 그래서 고액 암 치료비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뇌 심혈관 질환 진단비 치료비 그리고 일부의 이제 부족한 보장만 좀 보충을 하는 것으로 하되 그 갖고 계신 암보험 중에 한 가지가 70세에 만기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일단 보험료 좀 줄이고
0: 네.
2: 결과적으로는 크게 보험료 추가되는 부분 없이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해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보험을 많이 가입해두고 이 정도면 우리 집은 든든하겠지 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안심하고 있을 일만은 아니다 좀 느끼게 됐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실제로 필요한 순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장들 잘 꾸려져 있는지 꼭 점검해보셔야겠는데요. 특히 가장의 경우는 사망보장만 크게 준비하실 것이 아니라 암뇌심 관련해서 진단비, 치료비 그리고 이제 소득공백에 대비한 어떤 생활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보장까지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그 질환이 생겨서 치료 중이시라 새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한다면 오늘 사연에 이 솔루션 지켜보신 바와 같이 가지고 있는 보험들을 현실적으로 조정해가면서 보험료 부담부터 좀 줄여가는 그런 방향도 가능하니까요. 혹이라도 좀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또는 뭐 다른 어떤 좀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서 보험 쪽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한테 계속해서 상담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이고요. 여러분들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간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방송 내용 관련해서 뭐 어떤 뭐 궁금한 질문 문자들 모두 환영이니까요.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9에서 살펴본 사연은 저도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마음이 안 좋아요. 그 남편분의 폐암 때문에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또 이제 소득이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데 게다가 15년 동안 납부해오신 보험이 이런 상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계신 좀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 두 팀장님들과 함께 어떻게 좀 해결책을 잡아가는가 좀 함께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지금도 상황을 뭐 조금이나마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셨고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추가 상담하실 예정이시라고 하니까 또 남은 치료도 잘 받으시고요. 건강 잘 회복하시고 계속해서 가정경제 상황 잘 치유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이나마 또 이렇게 전문가들 만나서 또 개선을 시작하신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제작진들이 힘내시라는 인사 전하면서 이 노래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윤미래의 목소리입니다. Always.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소비자 민원실 문을 활짝 열고 업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힘내서 좀 활기차게 첫 번째 민원 살펴보도록 할게요. 5811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주부입니다. 예전에 가입한 암보험이 있는데 암 진단금이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주변에서는 진단금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해서 암보험을 추가로 알아봤는데요. 보험료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러던 중 암 치료비 특약으로 보완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비싸더라도 암 진단비를 더 추가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암치료비 특약으로 보완하는 게 나을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5811님께서 질문 민원 보내주셨는데요. 그 정리를 하자면 뭐 암 진단비를 늘리는 거랑 그 암치료비 특약으로 보완을 하는 거랑 어떻게 하는 게 낫겠느냐. 60대 주부시면은 이제 나이를 고려했을 때 좀 보험료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이 좋을까요?
1: 네. 비용 대비 받게 되는 보장을 본다면 암치료비 특약으로 준비하는 것이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어요. 특히 5811님이 그 60대 초반이시면 사실 보험료가 가장 비쌀 나이잖아요. 나이가.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암진단 자금을 넉넉히 준비하기보단 암치료 자금으로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그 이야기하시는 암치료비는 일반적인 암수술, 암입원비 등의 치료비가 아니라 예.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는 고액 암치료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치료비를 준비하는 것이 진단자금보다는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게 네. 준비할 수 있죠. 암치료에 예. 대해서는.
0: 다시 말해 비용면에서 살펴보면 암치료비 특약을 활용하시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다. 그러면 보장으로 봤을 때는 암진단비하고

0: 치료비하고 어떤 걸 먼저 준비하는 게 나아요?
1: 네, 사실 이 암 진단비와 치료비는 뭐 서로 경쟁한다, 뭐가 더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각자의 역할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암 진단금의 경우는 치료와는 무관하게 그냥 진단 자체만으로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치료 시에 필요한 뭐 생활비, 간병비, 뭐 그런 부대 비용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보통은 1회만 지급되는 그쵸. 단점이 있어요.
0: 예.
1: 물론 최근에 이제 통합 암 진단비라고 해서 암 종류별로 지급되는 보험이 있기는 한데요.
0: 네네.
1: 아마 대부분 가입하신 일반 암 진단비의 경우는 1회만 지급된다 보시면 되고요. 이 고액 암 치료비의 경우에는 최근에 뭐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 뭐 항암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0: 예.
1: 실손보험으로는 100%를 다 커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런 고액 암 치료비에 대한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좀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0: 예, 여기서 질문이요. 그 보통 근데 치료비는 우리가 실손보험을 통해서 대부분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는 건 맞습니다.
0: 네.
2: 다만 문제는 전액이 아니라는 점. 네, 22년 그 서울의 A종합병원 암 연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암 환자 중 92%가 통원 치료를 받았고
0: 예?
2: 94%가 항암 약물 및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0: 예.
2: 근데 실손보험의 통원이 대부분 한도가 25만 원, 30만 원이거든요. 1, 2세대 해도.
0: 네.
2: 근데 거기에다가 항암 중입자 치료, 면역 항암 치료 등 치료비가 수천만 원이 넘어요.
0: 예.
2: 그러면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5천만 원 한도를 넘어서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0: 네네.
2: 그러니까 실손으로는 커버가 될 수 없죠.
0: 그러니까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는 한데 뭐 이런 통원 한도나 연간 한도를 넘어서서 실손보험만으로 그 100%를 커버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2: 네.
1: 그 특히나 이제 좀 치료가 여러 회차를 거듭하게 될수록 이런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0: 네.
1: 간혹 이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환자 부담금이 5% 정도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0: 예.
1: 그거는 급여 항목에 대한 경우만 그렇고요. 지금 최근에 많이 시행되는 이런 비급여 치료 그리고 이제 자기 부담금이 높은 이런 선별급여 이런 경우에는 다 이 5%의 그런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환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암 진단금, 뭐 실손보험 이걸로 다 커버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0: 네.
1: 우리가 보통 이제 과거에는 암에 걸리면 수술을 하거나 일반적인 항암 약물 치료를 받는 형태 1세대 치료법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뭐 항암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뭐 면역 항암 치료 뭐 이렇게 용어도 어려운
0: 맞아요.
1: 이런 과거에는 시행되지 않았던 이런 비급여 치료법 그리고 새로운 신약물들이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이렇게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또 암에 대해서도 새로운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면 환자 입장에서는 뭐 선택지가 넓어지는 건 당연히 좋은데
1: 네.
0: 근데 이런 신기술, 효과가 좋은 치료일수록 당연히 또 가격은 비싸지겠죠. 그만큼 치료비 부담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암 진단비하고 암 치료비는 어떤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2: 네, 이미 그 가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 상품이 보통 암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형태로 이제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0: 네.
2: 그런데 이렇게 가입한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때는 다 그렇게 가입을 하는 게 맞았어요. 이제 요즘에 그 새로운 그 상품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0: 네.
2: 그런데 이제 이 보험을 좀 더 보충해야겠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생기잖아요.
0: 예.
2: 암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니까.
0: 그렇죠.
2: 그럴 경우에 기존에 있는 진단 자금서 쌓기보다는 암 치료비 뭐 이런 그 새로운 특약으로 추가를 하시는 게 보험료 면이라든가 보장 면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조언해 주신 이런 방향을 참고해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 나가기로 하고 자 이제 그 사연자분 맞춤형으로 한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5811님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은 60대 초반이시고 기존 암 진단금이 2천만 원 정도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보완을 하는 게 좋을까요?
1: 네, 사실 그 암 진단비가 2천만 원 있다 하는 거는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죠.
0: 그렇죠.
1: 요즘 이제 이런 상황에 본다면.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새로 보험을 가입을 해서 20년간 더 납입을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부담일 수 있잖아요.
0: 지금 60대신데.
1: 네, 그렇죠. 거의 뭐 80세까지 보험료 내야 되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신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진단금을 추가로 가입을 또 하시게 된다면 연령대 고려했을 때 내가 낸 돈이나 받게 된 진단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가성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액 항암 치료비 위주로 일부 특약을 보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 시간 잠시 함께 해볼까요? 그것도 모르냐? 퀴즈 빠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잘하시는데요. 네.
1: 고액 항암 치료비 특약은 무조건 비갱신형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아, 이건 저 말 그대로 여기에 대한 지식이 제가 딱 들어가 있어야 맞힐 수 있는 것 같은데, 고액 항암 치료비 특약은 비갱신형만 가입할 수 있다. 아, 근데 이렇게 유용한 특약이라면 비갱신, 갱신, 아 갱신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 한번 찍는 거예요. 네. X로 찍어보겠습니다. 오! 아, 요즘 제가 찍는 네. 능력이 좀 늘었어요.
1: 네, 요즘 뭐 거의 연일 맞추고 계시는데요.
0: 쉬다 와서 그런가? 아니, 근데 다른 요일은 또 계속 틀려요. 아,
1: 그러세요? 네. 일단은 이 고액항암 치료비 특약은 물론 상품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앞으로 납입을 할 수 있는 만큼의 보험료의 크기를 먼저 정해야 되고요.
0: 네.
1: 그 보험료가 허용되는 수준에서 필요한 보장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0: 네.
1: 굳이 비갱신형이 무조건 좋다, 갱신형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0: 네.
1: 상황에 맞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0: 네, 저처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그 고액 항암 치료비 특약 관심 있으신 분들 갱신형, 비갱신형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궁금하셨던 분들은 메모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암 진단비, 암 치료비 보장에 대해서 좀 잠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암 진단비는 진단받은 후에 생활비나 간병비로 또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반면, 암 치료비는 실제 고액이 들어가는 치료 과정에 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60대 이후에는 당연히 또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지금 연령대가 60대 이후시라면 진단비를 무리하게 늘리기보다는 좀 부족한 치료비 보장을 특약으로 채워가고 보완하는 쪽으로 좀 현실적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 안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거 언제나 우리 보험 이야기할 때 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또 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거나 뭐 다른 어떤 주제로든 보험에 관한 질문들 또 보험 상담 신청 계속해서 받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비자 민원실 두 번째 민원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 4812님이세요. 저는 60세 직장인입니다. 보험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장 분석을 받아보니 갱신형 보험 비중이 너무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 있으니 비갱신형 보험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갱신형 보험은 무조건 불리한지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변경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말이죠. 재가입하고 보험료 오르고 난 갱신을 생각해요 라고 갱신을 생각하고 계신 4811님 60세 직장인의 갱신형 보험 이건 어떻게 할까요?
2: 네,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0: 네.
2: 물론 나이가 젊은 경우에 가급적 비갱신형 보험으로 가입해서 빨리 납입하고 끝내는 게 좋잖아요.
0: 그렇죠.
2: 네, 나이가 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 상황에 따라 갱신형 보험을 같이 준비하는 방법도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이 연령 증가에 따라서 보험료가 계속 인상된다라는 점은 사실 분명히 단점이기는 한데요.
0: 네.
1: 특히 이제 실손보험은 누구나 갱신형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실손보험 이외에 다른 보험도 다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실손도 오르고 다른 보험들도 같이 보험료가 인상이 되겠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비갱신형 보험을 잘 준비는 했지만 조금 더 보장을 좀 폭넓게 키우고 싶다 하실 때에는 보험료를 좀 따져보고 갱신형으로 복층 설계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0: 오, 복층 설계라. 복층 설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네. 그 예를 들어서 암 진단 자금을 예를 들면 경제활동 기간에는 암에 걸리면 일도 못하고 소득도 줄고 그쵸.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가정 경제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0: 예.
2: 나이가 들어서 은퇴 이후에 그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타격이 적습니다. 그 이 부분을 활용해서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보장을 기본으로 구성을 하고
0: 네.
2: 경제활동 기간에는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갱신형 상품을 추가해서 가입한다는 거죠. 그럼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0: 어허.
2: 다만 이 갱신형 보험은 100세까지 가져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활동, 내 자녀가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네네. 그때는 내가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 안 되니까
0: 예.
2: 그때 충분히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보완해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0: 경제활동을 내가 가장 왕성하게 하는 그 기간에 한해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1: 네. 그 저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0: 네.
1: 저는 이제 가족분들이 암에 대한 가족력이 정말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상당히 크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이제 비갱신형 보험으로만 제가 예를 들어서 암진단금을 1억 이상 준비를 하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사실 너무 커요. 그래서 65세 이전까지만 진단금을 좀 크게 보충할 수 있도록 갱신형 암보험을 가입해서 같이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0: 네.
1: 만약에 제가 이제 65세에 소득이 없고 뭐 이렇게 큰 진단비가 필요가 없다라면 이제 그때 갱신을 하지 않고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0: 네.
1: 막상 65세가 되어서도 진단금이 1억 정도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한 번 더 갱신을 해서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도록 일단 저는 선택지를 좀 열어놓은 거죠. 대신에 이제 그때가 되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비갱신형 보험의 납입이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0: 네.
1: 보험료 부담이 아주 크지는 않을 거예요.
0: 그렇네요.
1: 네, 이런 식으로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보장받는 대비해서 저렴하게 보험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김미정 팀장님이 이렇게 본인 이야기로 예를 들어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갱신형 보험을 이렇게 적절하게 활용하는 뭐 다른 사례가 더 없을까요?
2: 네, 그 지난번 방송 주제가 정기보험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0: 예.
2: 사망 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은 전체적인 기간에 대한 보장이고 정기보험이라는 거는 정해진 기간에만 사망 보장을 받는 보험이잖아요.
0: 그렇죠.
2: 이 정기보험으로 갱신형 보험으로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갱신형 보험도 갱신 기간이 얼마에 따라 다른데 3년에 한 번 갱신되는지 10년에 한 번 되는지 20년에 한 번 인상되는지에 따라 다르거든요. 보통 자녀가 성인이 되는데 20년 정도 걸리잖아요.
0: 예.
2: 그러면 부모의 사망 보장을 20년 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중요한 게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뭐 이거 자체만 따져보는 것보다는 내가 언제까지 얼마만큼 큰 보장이 언제까지 필요한지 이걸 우리 집 상황에 맞게끔 좀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기본 보장은 비갱신형으로 오래 유지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고 보장을 더 확장하고 싶은 그런 시기에 한해서 내가 경제활동 왕성하게 하는 그 시기에 한해서 갱신형 상품을 같이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갱신이 됐을 때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갱신 주기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건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자, 오늘도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봤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들어볼게요. 이병우 팀장님.
2: 네, 그 내가 보험료를 지금 내고 있잖아요.
0: 네.
2: 근데 그 점검을 안 받으시면은 그 내용이 내가 생각보다 남이 큰 일이 생겼을 때
0: 예.
2: 보장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이라는 건 1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이든 전문가한테 점검을 받아보시는 건 좋습니다.
0: 네, 김미정 팀장님.
1: 네, 보험료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보장이 좋은 것은 아니다.
0: 네.
1: 지금 오늘 사연처럼 소액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미리미리 보험 점검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이병우, 김미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방송에서 놓치신 내용 있으시다면 내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다가 유튜브 댓글 곰지36님께서 이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이병호 팀장님 앞으로 제가 이거를 잘 살려볼게요. 소 핥은 머리 너무 완강해서 수상함. 이렇게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공지님 수상하다뇨. 자연모십니다. 모발 자연모. 자,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신 두 분의 모발은 순수한 자연산이다. 우리 두 분 거다. 최고다라는 뜻에서 이현의 내 거 중에 최고 두 분에 대한 선물로 전우진 PD님이 끝곡으로 골라주셨네요.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지현이었고요. 9시 1시 머니 특별시.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 판매 협찬입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6: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5: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6: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5: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6: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5: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TBS 교통정보
8: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신월 부근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 처리 작업이 한창이고요. 또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방면으로 수원 부근 1차로에 사고 있기 때문에 기흥에서 수원 신갈 나들목 사이 3km 구간도 정체입니다. 조금 더 와서 서울 다와서 달래내부터 반포 사이 9km 구간도 정체고요. 분당수서로 이용해서 청담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복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시속 20km 내외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철교부터 성수대교 사이 시속 30km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염창나들목 주변, 또 여의도 주변과 압구정과 반포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김치노의 폭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휴대전화 속엔 이런 대화 하나쯤 있을 겁니다. 야, 이제 밥 한번 먹자. 아, 뭐 좋지. 그런데 거기서 대화가 멈춥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다시 연락은 이어지지 않죠. 바쁜 것도 이유겠지만 요즘은 밥값이 만만치 않다 보니 선뜻 약속 잡기가 망설여진다고 하죠. 예전엔 동네 국밥집에서도 반가운 사람들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잖아요. 뭐 꼭 근사한 식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얼굴 보고 안부 한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이 있죠. 이번 주말 휴대전화 속 멈춰있는 그 대화 먼저 이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성입니다.

2026년 07월 24일 11시 00분 경기 여주 동남부, 경남 산청 동남부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에 함께하는 함춘의 폭송. 7월 24일 금요일 첫 곡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 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야, 이분이 활동하시던 그때 참 어렸거든요. 그때 어른들이 노래시키면 뭘 한다고 숟가락 들고 나가서 이 노래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아, 오늘 오프닝에선 야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요즘은 물가 부담 때문에 친구를 만나는 횟수까지 줄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구라는 프렌드와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서 프렌드플레이션이라는 말도 생겼다고 합니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그건 모임 비용이 부담스럽다라고 답했고요. 친구와의 만남에 쓰는 돈을 줄이거나 약속 횟수 자체를 줄였다고 하네요. 물가가 조금씩 오르면서 사람을 만나는 방식까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얼굴 보고 안부 한마디 나누는 시간만큼은 너무 오래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접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춘의 포크송, 오늘은 선곡의 달인 선달 PD죠. 김현우 PD가 아주 스페셜하게 엄선한 곡들로 2시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아, 오늘 들으신 곡들은요.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아시죠? 함춘호 검색만 하면 나오는데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TBS 라디오 함춘호의 복성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 그리고 장문과 사진은요. 10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를 통해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아,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레드 계정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나옵니다. 두 개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레드 많이들 오십시오. 이곳에서 선곡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날 어떤 음악이 나갔지 궁금하시죠? 와서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아나운서도 갖고 왔으면 좋겠네요.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오전 11시를 기해서 경기권은 여주 동남부, 경남권은 산천 동남부 지역에 발효 중이던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확대 발효되겠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활동 삼가주시고요.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까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 지금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면으로 염창나들목 주변과 여의도 주변, 이후로도 압구정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이후로 방화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는 고장차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뒤로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7도고요. 습도는 72%입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명예.
3: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0: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1: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2: 함춘호의 폭송.

자, 오늘은 선달 PD, 김현우 PD가 선곡 엄선한 곡들로 한포송 가족들과 함께 마음 따뜻한 두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자, 오늘 들으신 노래들은요,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 선곡표를 올려둘 겁니다. 그곳에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함춘호라고만 검색하셔도 계정 나옵니다. 오늘 두 시간 행복했습니다. 저는요, 월요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0: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1: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방면으로 청담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뒤로 속도가 줄어 있고요. 이후로도 한남동과 이촌동 주변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상암동 주변과 서강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는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한남방면으로 월드컵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 사고가 있는데요. 뒤로 이 사고 여파 때문에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도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또 반포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 구간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 8km 구간 정체입니다. 또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방면으로 덕소 산패 부근부터 남양주 요금소까지 4km 구간도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5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TBS 정오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우리나라 등 60개국에 부과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 시간 23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강제노동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 차단 조치가 미흡한 60개국에 10에서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상국으로 거론된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고를 요청했지만 결국 일본과 함께 12.5%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청와대는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합의된 세율을 유지하도록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

0: 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조만간 공급 과잉 관세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 가지 관세의 합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8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조치에 따라 9월 30일까지 현재의 유류세 인하폭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당초 다음 달 시행 예정이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관련 기본 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현금으로만 3천만 원을 넘게 보유해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당일 매도하고 즉시 증권을 다시 매수하는 등의 과도한 회전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대용 증권을 팔아도 현금으로 입금되기 전까지는 기본 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국, 독일을 차례로 방문하는 순방길에 오릅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엔비디아, 오픈 AI, 엔트로픽, 브로드컴 CEO들과 연쇄 면담할 예정입니다. 26일부터 29일까지는 브라질을 국빈 방문하고 30일에는 칠레 대통령과 31일에는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할 계획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당하는 모든 선박의 피해를 이란 동결 자금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SNS에 올린 글에서 현 시점부터 추가 공지가 나올 때까지 선박, 화물 또는 관련된 어떤 것에라도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미국이 보유하고 통제하고 있는 이란 자금으로 보상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올린 글에서는 후티 반군을 향해 다시 상선을 공격한다면 후티가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는 점에서 이란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서부권, 경기 북부, 인천 등지엔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5도, 습도는 71%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강지연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2: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3: 아유 더워.
4: 더워.
3: 아유 왜 이렇게
4: 덥냐.
3: 너무 덥네.
4: 왜 이렇게 더운 거야.
2: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올여름 장마 끝이 보입니다. 주말이 지나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장마 전선이 물러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장마를 일본에서는 바이유, 중국에서는 메이유라고 부릅니다. 내실이 익어갈 무렵에 내리는 비, 이런 뜻이라는데요. 내리는 장마비도 잘 쓰면 내실을 더 단단하고 푸르게 물들인다는 의미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장마비를 어떻게 잘 써야 되나 싶었는데 장마로 인해서 감추었던 균열도 드러나고 비가 새는 지붕이 어딘지 또 허술한 창틀이 몇 개나 되는지 이런 취약점도 알아차릴 수 있다니 정말 뭐든지 쓰기 나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장마철에 지붕을 손보듯 주변을 돌보며 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너무 진지했죠? 다음 주부터는 코겜의 열대라고 하니까요. 혈압 올라서 뒷목 잡을 뉴스 없이 시원한 소식들만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미영이 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나누고픈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 추천, 전매추 시간 있죠?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 푸근한 남자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촌쿠에서 버터떡까지 트렌드 따라잡으려고 저도 나름 애쓰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 MZ평론가들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도대체 알 수가 없더군요. 김예니 씨에게 오늘 또 나름대로 멋진 트렌드 사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지난 수요일에 3변 토크 했었습니다. 정말 시끄러웠죠. 1초도 비지 않는 꽉 찬 오디오로 화제가 됐는데 그만큼 또 그날 아주 알찬 내용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오늘은요, 노영희, 강전의 장유미, 여성변에서 3인조가 그날보다 더 치열하게, 더 재미있게, 새로운 시각으로 3인 3색 시선으로 시사 이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매추 출발해 볼까요?
1: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함께 대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를 추천해드립니다. 점매추.
1: 변상욱 대기자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제가 이 자리를 뒤집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기 계속 앉아있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또 밀릴지 오늘 여러분들께서 정해주시는 건데요.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난 그래도 변상욱이 좋아. 그런 분들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함께 대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 추천 오늘 코너에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또 푸근푸근 포동포동 정상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제자리에만 관심이 있는 정상근입니다. 저만 여기 있으면 되죠.
1: 네, 맞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 점심 대화 메뉴 뭘까요?
2: 네, 건드리면 안 될 거 건드렸어. 입니다.
1: 어머나, 이게 뭡니까? 세상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율을 임의로 조작했다는 이 정황이 포착된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2: 맞습니다. 검찰과 경찰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가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일부 지역의 선관위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수수색 혐의가 기존에 알려졌던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 경기도 선관위 직원과 중앙선관위의 직원이 투표가 진행되는 도중 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이 투표 수를 수정하고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대체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건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선관위 내부에서 임의로 수치를 만졌다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인데요.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 와, 선관위는 그동안에 정말 성역처럼 여겨졌던 그런 기관인데
2: 네네.
1: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어리둥절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2: 맞습니다.
1: 자, 근데 수치를 도대체 어떻게 만졌다는 겁니까?
2: 네, 선거 당일 보면은 이 선관위가 1시간 단위로 투표율을 집계해서 이 공표를 하잖아요.
1: 네.
2: 이게 그 절차가 있습니다. 각 현장 투표소를 관리하는 사무원이 시간대별로 투표자 수를 집계를 해서 읍면동위원회에 보고를 하고요. 그러면 이 읍면동위원회의 관계자가 이 투표자의 수를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구시군위원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자 현황을 보고하고 중앙선관위에서 그 이를 취합해서 유권자들에게 시간별 투표율을 공개를 합니다. 이것도 물론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 과정에 오류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0: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은 뒤에 수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선관위 직원과 중앙선관위의 직원 이 두 명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표율을 임의로 조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A 지역의 투표자가 100명인데 실수로 한 200명을 입력했다. 그러면 이거를 절차를 거쳐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네. 지역 내에 여러 투표소에 분산을 해서 마치 투표자 수가 더 있었던 것처럼 입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입력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투표를 하러 오니까 그 수만큼 빼고 입력을 했던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투표자 수는 일치는 하게 됐지만 어쨌든 이 실무자급 직원 두 명에 의해서 이 수치가 왜곡돼 전 국민에게 공표가 됐다라는 점에서 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총수는 맞으니까 총수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게 중요하냐 뭐 이런 아니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랬던 것 같아요. 네.
1: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데 선거 당일 유권자들이 이 투표를 할지 말지에 대한 영향을 또 미치는 게 투표율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네. 근데 이 투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 이것이 바로 실무자급 직원 두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됐고 왜곡됐었다. 이게 정말 놀랄 만한 상황이네요. 이렇다면 결국 이게 부정선거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건가요?
0: 네, 당장 장동혁 대표가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었거든요.
1: 네.
0: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와서 앉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 와.
0: 그만큼 이제 본인에게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죠.
1: 네.
0: 국민의힘은 이것이 의도적인 전산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선관위의 무능 그리고 기강 해이가 다시 확인됐다라면서 강하게 비판은 했습니다만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보다 국민의힘이 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공개 재검표 그리고 특검법 처리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참 어제는 기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 선거도 있었었고
0: 네.
1: 결국 그래서 재선거든 뭐 보궐선거든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고
0: 맞습니다. 또 부정선거 사진을 찍었는데 네. 굉장히 반끝 웃는 모습.
1: 그러니까 표정이 그냥 엄청나게 좋아졌더라고요.
0: 네. 그 사진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1: 게다가 또 부정선거론도 뭐 물론 부정선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간에 자기 말대로 되어가는 것 같이 보여. 이게 국민 전체로는 좋지 않은데 장정혁 네. 대표에게는 좀 호재로 다가가는 거 아닌가 씁쓸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도 알려주세요.
0: 네, 이 아파트 관리비 얘기인데요.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 집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70대 주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1: 에이?
0: 그래서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이 중 한 명은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오전 8시 반쯤 1층 관리실에 이 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앞 주민들이 이 아파트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이 남성이 갑자기 들어와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1: 아니 관리비가 뭐 어쨌길래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게 된 건지 매우 놀랍습니다.
0: 네, 뭐 관리비에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뭐 이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1: 네.
0: 이 남성이 수년 전부터 이 아파트 관리비 집행 내역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이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관리사무소 측과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그 입주민 대표 선거에 이 사람이 출마를 했다가 떨어졌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후에 수차례 난동을 피웠다고 하는데 경비실에 가서 뭐 계속 시비를 걸고 뭐 스피커 마이크를 들고 다니면서 좀 시끄럽게 했다고 하고요. 이 경찰까지 출동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관리사무소 측이 범행이 벌어지기 전날 이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런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 또 그런 고소가 또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열받아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매우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도 같은 아파트 주민끼리 주먹다짐 게다가 뭐 서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
0: 네. 네,
1: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거 하다가 사람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어요.
0: 맞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이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회의가 벌어지던 도중에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부착 문제를 놓고 이 동대표들 간에 좀 이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말다툼이 이어졌는데 말다툼이 커졌고요. 두 사람이 이른바 싸움 각서라는 것을 작성한 다음에 회의실 밖으로 나가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그리고 폭행을 당한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결국 숨진 건데요. 급성 심장사였습니다. 검찰은 가해자의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을 했지만 재판부는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1: 그러니까 각서 쓰고 상대방이 죽으면은 괜찮다는 건가? 이거 뭐 중세시대의 결투도
0: 네.
1: 아니고?
0: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때 뭐 폭행을 했으니까 폭행죄는 맞는.

0: 했는데 이 폭행으로 인해 사망할 것이라고 뭐 예상을 하진 못했을 것이다. 재판부는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사실은 판례에 옛날부터 나와 있던 내용인데요. 그 상대방하고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다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을 지경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의나 인식, 미필적 인식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는 묻지 못한다. 이제 이게 일반적인 얘기였거든요. 이게 이번에 적용이 된 것 같은데 와 이렇게 되면 우리 한번 계속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런 판례 적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0: 이웃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일이 좀 잦은데 이 갈등을 네. 해소하는 방법을 좀 사람들이 잘 찾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1: 맞습니다. 아유, 우리 정상근 기자처럼만 살면은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요. 뭐 잘 안 싸우죠? 네.
0: 먹고 풀어야죠. 뭐.
1: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떠올려 불침번 이 소식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아이도 군대 갔는데 네. 제일 힘든 게 불침번 쓰는 거라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맨날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없어진다면서요.
0: 네. 국방부가 이 군내 CCTV 등을 설치를 해서 이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에는 부대 여건에 따라 지휘관 재량으로 불침번 운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불침번은 밤사이에 이 생활관 내부의 안전을 확인하고 또 이상 유무를 감시하기 위해 병사들이 뭐 한두 명씩 이 번갈아가면서 하던 야간 근무인데요. 이번 훈령 개정으로 이 군 현장에서 불침번 근무가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러면 뭐 물론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조금 서고 그래야지 경계가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 이거 굳이 없애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0: 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저출생 때문에 병사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군대에서는 생활관을 지키는 불침번도 있지만 외부에서 경계를 쓰는 경계 근무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없애고자 하는 것은 불침번인데 경계 근무와 불침번이 동시에 계속 돌아오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이 많아서 한 3일에 뭐 한 번씩 불침번이 돌아왔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지금 불침번을 써야 네.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불침번이라는 것이 자다가 한두 시간 깨서 일하고 다시 자는 것이거든요. 뭐 아무리 젊어도 이게 피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다음날 훈련과 일과에 지장을 주고 피로가 누적된다라는 지적이 또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도 야간에 환자가 또 발생할 수 있고 뭐 화재나 비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군에서는 이 당직 사관 등 당직 근무자의 통합 관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AI 영상 분석 등 이 첨단 기술로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1: 네, 안 그래도 저도 매일매일 불침번 서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좀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여건이 허락하는 상황에서 불침번 없애준다 그러면 좋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안보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잘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대가 바뀌면서 군대 풍경도 참 많이 달라졌는데요. 오늘 세 가지 소식 들으니까 배가 막 부릅니다.
0: 아 그렇죠.
1: 다이어트 실패입니다.
0: 저는 올 때부터 배가 불러 있어가지고.
1: 그렇군요.
0: 네, 잘 모르겠습니다.
1: 정 기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2: 변상욱 쇼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0: 네, 3605님께서 문자로요. 서울 외곽 순환도로 고양에서 의정부 방향 터널 안에서 화재가 나서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라는 또 중요한 소식 알려주셨습니다. 이 주변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최고야님,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TBS 임직원 모두 많은 시간 의리로 지키고 있는데 진짜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은 날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정말 저도 기대가 됩니다. 메롱행님, 로 변호사님 수고하세요 하셨고요. 사실 제가 우리 TBS 수요일날 방송하고 오늘 방송하면서 이 유튜브를 봤거든요. 근데 기대보다 동접자가 많지가 않네요. 이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힘 좀 내주시고요. 빨리빨리 많이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셔야 TBS가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전부 다 우리 식구라는 개념으로 한번 힘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진짜 제가 공부하는 시간,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영크크 트렌드 사전. 네, 이 코너 이름인데요. MG평론가 김예니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제 아이들이 사실은 20대들이어가지고 제가 최신 트렌드를 조금 배웠는데 아유,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자,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네.

0: 네, 엄청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또 MZ 평론가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1: 반갑습니다.
0: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1: 변호사님 혹시 SNS에서 꺼제
0: 어머, 다시 한번 해주세요.
1: 꺼제 야호 보신 적
0: 어머나,
1: 없으세요?
0: 저 사실 없는데
1: 네.
0: 너무 좋은데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저도?
1: 한번
0: 네, 저를
1: 해보시겠어요?
0: 좀잘좀 봐주세요. 거제 야호, 이거 맞나요?
1: 맞습니다.
0: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이게 뭔가 근데?
1: 산에 올라가서 하는
0: 네.
1: 야호를 보통은 생각하시는데 이게 그 야호가 아니라 SNS 상에서 요즘 유행이 엄청 되고 있어요. 이렇게 걸그룹 리센느라고 혹시
0: 네네, 알죠.
1: 아시나요?
0: 예.
1: 네, 리센느 멤버 중에 미나미가 거제를 여행하다가 갑자기 거제 야호 이렇게 인사를 한게 엄청 뛰면서 이제 조회수가 1,000만회를 넘기도 했습니다.
0: 이야, 이게 예쁜 여자분이 야호!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는 거예요?
1: 이게
0: 조회수가?
1: 일본어로 야호가
0: 예.
1: 우리처럼 안녕하는 인사말이래요. 그래서
0: 아.
1: 사람들이 너무 귀엽다 보니까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막 제주 야호 이렇게 하고 부산 야호 이렇게 하면서
0: 네.
1: 사람들이 한번 따라하면서 유행이
0: 너무
1: 됐습니다.
0: 귀엽네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TBS 야호!
1: TBS 야호!
0: 예니 야호! 아주 부끄럽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요즘에는 한국어를 많이 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1: 맞아요.
0: 네.
1: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어를 많이 썼다면, 일본에서는 이제는 우리나라 말을 더 많이 쓰고 있대요.
0: 오.
1: 대표적으로, 괜찮아인데, 일본어로, 켄차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작년 일본 고등학생 유행어 조사에서 상위권에 올랐대요. 그리고 뭐, 사랑해, 오빠 같은 말들은
0: 네.
1: 별도의 번역 없이 방송에서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0: 와, 이거 괜찮은데요? 네.
1: 그리고
0: 그럼, 예.
1: 거제가 덕을 많이 봤어요.
0: 아, 거제 야호 때문에?
1: 네,
0: 네.
1: 생각보다 영향력이 엄청 컸는데 실제로 거제는 리센느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하고 홍보대사 위촉 이후에 거제시 검색량이 7% 넘게 증가가 했고 유튜브 구독자도 1만 명 넘게 늘었대요.
0: 와, 아, 진짜 리센느 때문에 거제가 정말 엄청 큰 덕을 보는데요. 거제도 그렇고 요즘 젊은 분들은 약간 우리랑은 좀 트렌드가 다른 것 같아요. 해외여행 이런 것만 무조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좀 그동안에 소홀히 남겼던 주변 상황을 좀 돌아보는 그런 휴가? 뭐 이런 거에 조금 소소한 행복? 이런 걸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옛날에는 하다못해서 제주도라도 가고 해외여행 가는 걸 좋아했으면 요즘은 시골 가서 뭐 시장 구경하기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누워서 책 읽고 막 그런 게 오히려 바다 보면서 멍 때리고 그런 게 오히려 좋은 거죠.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농촌 관광 실태 조사를 보면 농촌을 찾는 이유가 휴식과 치유라고 합니다.
0: 아,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살고 그냥 성과 위주로만 살다 보니 조금 느리게 살고 조금 인간답게 사는 거 혹은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는 거 이런 거좀
1: 네,
0: 좋아하나 보죠?
1: 맞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막 옛날에는 할머니 집 가면은 거기서
0: 네.
1: 힐링하고 할머니 집에서 쉬고 그랬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할머니 집에 가도 사실 그냥 아파트고 그냥 도시잖아요. 그러다
0: 그렇죠.
1: 보니까 일부러 막 총각들을 가기도 하고 찾아서 시골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0: 정말 요즘에 보면은 방송 같은 데서도 농촌에서 며칠 살아보는 거 이런 거 많이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도 조금 관광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서 해주면 좋겠네요.
1: 맞아요. 지자체에서도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데 요즘은 관광객이 잠깐 오는 사람이 아니라 좀 머무르게 많이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도 꽤 많이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
0: 네.
1: 먼저 경북 영덕입니다. 영덕에서 일주일 살기 참가자를 모집 중인데 1차 모집이 7월 8일까지고요.
0: 8월 7일까지.
1: 8월 7일까지고요.
0: 네.
1: 6박 7일 동안 머물면서 숙박비는 최대 24만 원, 체험비는 1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참가비는 5만 원이기는 한데 지역 상품권으로도 돌려준다고 하니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0: 야, 그러니까 숙박비를 최대 24만 원이나 일주일 동안 사는데 그리고 체험비도 1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대단합니다.
1: 네, 그리고 울산 울주군도 오늘 마감 예정인데요. 울주에서 한달 머물면서 여행하기입니다. 선정되면 8월 6일부터 11월 22일 사이 원하는 기간을 정해서 최소 4박에서 29박까지 머물 수 있는데요. 숙박비는 최대 7만 원, 체험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0: 와, 전 좀, 정말 저도 좀 젊었으면 이런 데 가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솔로 1위 와. 이건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1: 저도 지금 신청해볼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0: 솔로시구나.
1: 네. 익산시가 하는 프로그램인데 전국에

0: 20살에서 39살까지
1: 네.
0: 솔로 남녀가 2박 3일 동안 머물면서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한옥에서 숙박을 하고 데이트 코스도 돌고 미션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집은 8월 10일까지고요. 참가비는 없다고 합니다.
1: 와, 보증금 3만 원은 또 내야 되지만 끝까지 참여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런 종류의 연투? 우리가 보통 연프라고
0: 맞아요.
1: 하는데 이게 지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아무래도.
0: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어요.
1: 네, 요즘에 제가 좀 이해 못했던 연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0: 어떤가요?
1: 모태솔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프로가
0: 아,
1: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아니 모태솔로 나온다는 거는 결국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못한다는 뜻인데 왜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렇게 제가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0: 순수하고 진정성 있지 않나요?
1: 아, 너무 연예 고수들만 나오는 것보다?
0: 네. 아니면 저도 모태솔로랑 고수랑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소개팅도 하고, 여행도 하고, 지역도 알리고. 네, 올 여름휴가 정말 너무너무 많은 분들께서 뭐 할까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그동안 한 번도 안 해봤던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너무 이제 복작복작하고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런 데좀 지방 같은 데 가서 천천히 머물면서 그 동네를 느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예니님은 어디 다른 데 가서 살아본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만 살았나?
0: 저는 원래 고향이 울산이었고요. 그래서
1: 아.
0: 거기도 도시다 보니까 시골은 많이 못 가봤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 하자 그러면은 할것 같아요?
0: 네, 할것 같아요.
1: 누구랑 가고 싶어요, 거기를?
0: 남자친구? 남자친구가
1: 엄마랑은 안
0: 없어가지고.
1: 가나요?
0: 엄마랑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1: 엄마랑 가기 싫구나.
0: 아, 엄마랑도 자주 다닙니다.
1: 아, 그래요?
0: 엄마가 워낙 젊으셔가지고.
1: 우리 방송 들으시는 엄마들
0: 엄마 보고
1: 섭섭하죠?
0: 있지?
1: 네, 예니님 어머님. 네, 예니님은 엄마랑 다니는 걸 좋아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거짓말 같아요.
0: 진짜예요. 올해
1: 네.
0: 초에도 엄마랑 다녀왔습니다.
1: 그래요? 야, 진짜 착하다. 자, 어쨌든 일주일 살기는 한달 살기처럼 지역에서 살아보는 여행. 이번 휴가 한번 여러분들도 관점을 바꿔가지고 한번 같이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MG평론가 김예니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야호!
0: 제주 야호!
1: 네.
2: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루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논란이 되는 시사 정치 핫 이슈들 세 가지 시선으로 세 명의 변호사가 시원하게 탈탈탈 털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3변 토크 시간인데요. 강전의 변호사, 장미 변호사, 그리고 저 노영이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아유 세상에. 저는 강전의 변호사님. 네. 이렇게 인상이 좋고.
1: 모르셨군요.
0: 네. 아니, 예전에 방송을 한 번
2: 전쯤에 방송 한번 같이 한 적 있어요.
0: 근데 그때 좀 약간 딱딱하게.
1: 또 초면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0: 아, 그렇구나. 네.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2: 아, 네, 저도요.
0: 네, 앞으로 우리가 셋이 한번 네. 접시를 많이 깨보아요. 네. 네. 아까 어떤 분이 유튜브로 깨트리세요. 접시 많이 준비해 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고요. 우선 장혜미 변호사님은 정말 본격 주제 들어가기 전에 어제 예비경선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하는데 사회를 보셨어요?
1: 아, 예, 사회를 봤습니다.
0: 어머, 어땠어요?
1: 그래서 좀 이제 변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재검표하고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저희 소병훈 당 선거관리위원장님이 그 좀 늦게 오셨고 그러면서 행사가 약간 이제 좀 지연됐고 오셨는데 이제 그 결과지를 넘겨주셔야 되는 분이 또 별도로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투표율이 많구나. 그리고 이게 계속 이제 재검표할 정도로 좀 붙었나 이 생각도 이제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순위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당대표는 어떻게 보면 예측대로 예상대로 빅3가 이제 입성을 했고 최고위는 제가 그 전에도 뭐 민주당 구성원이나 기자들이나 누가 올라갈 것 같아? 누구로 예측해? 이러면 진짜 모르겠다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0: 나왔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죠.
1: 어제 5시 30분에 발표한다 그래서 제가 계속
2: 맞아요.
1: 기다렸는데 6시 반이 넘어서
2: 맞아요.
1: 발표가 돼서
2: 맞아요.
1: 뭐가 있나? 사실 좀 그런 생각도 했는데.
2: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번에 전당대회가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당대표는 뭐 빅3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는데, 결국에는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두 명이 올라가느냐, 세 명이 올라가느냐. 왜냐하면은 이 태어난 생일별로 투표해야 되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뭐 정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친청계가 3명이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후보들 등록을 한 다음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청래 대표의 기세가 좀 올라가는 듯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어쨌든 선거라는 거, 정치라는 거는 기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반 기세는 저는 친청계가 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 우리 강재래 변호사님 말씀이 맞나요?
0: 그러니까 이제 주목되는 지점으로 친청계가 이른바 최고위원 중에 두 분이 올라가냐, 세 분이 올라가냐, 이게 좀 설왕설래로 전망이 엇갈렸는데, 세 명이 전부 올라갔네? 그러면서 최고위에서 컷오프 돼서 8명이 본선을 가는 건데, 구도로 따지면 이제 5대 3이 됐고, 그래서 14명 중에서 11대 3에서 5대 3으로 이제 추려졌다는 점에 주목하는 목소리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순회 경선을 하고 일정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서 정말 예단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1: 아, 근데
2: 수 있습니다. 근데 순회
1: 솔직히
2: 경선도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 선호투표제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김민석 총리가 총리 끝나고 나온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나가겠다고 하면서 초반에 문제 제기했던 게왜 충청권에서 시작하고 충청권에서 끝내냐. 이게 결국에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비경선 같은 경우에는 득표율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순회 경선 하면은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초반에 이제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한 지역에서 시작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세. 이거는 정청래 대표한테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김민석 총리가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어저께 결정이 이렇게 났는데 그동안에 뭐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보다는 전북도당 위원장이라든지 막 이런 얘기들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친청계도 약간 긴가민가 했었던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보안수사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저는 조금 길게 얘기해도 돼요?
1: 안 돼요.
2: 아, 안 돼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정청래 의원이 약간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고 있거든요. 국가 배드값 전략을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은 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멘트들을 날리고 있어요. 오히려 김민석 총리라든지 송영길 대표는 통합보다는 계속적으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거를 정당방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당원들께서 보시기에는 정청래 대표에게 마음을 줄수 있는 이러한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 결국에는 작년 전당대회 때도요, 박찬대 후보에 대해서, 어쨌든 누가 더 찐명이나 뭐 이런 얘기 했었지만, 그때도 검찰개혁 추석밥상에 올리겠다라고 전당대회의 어떤 공약으로서 내세웠던 정청래 대표가 초반 기세를 잡았거든요. 이번에도 본인이 이제 전당대회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께서는 보안수사권 좀 숙의해라 하실 때 본인이 당대표였으면서도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걸 SNS에 크게 올렸단 말이에요. 기세는 잡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정청래 대표의 언더독 전략이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요. 일단 강전의 변호사님은 사회자의 지시는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 재밌었고요. 제가 그냥 장유미 변호사 원래 솔직하지 않은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을 안 해,
0: 네네네.
1: 저분이. 하나 솔직히 물어볼게요.
0: 네.
1: 당대표 3명 있잖아요.
0: 네.
1: 누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0: 이게 진짜 저는 모르고 이제 추정만 할 뿐인데 이거
1: 네,
0: 완전
1: 추정.
0: 비공개고.
1: 네, 비공개고.
0: 근데 아마 좀 연기되고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던 걸로 봐서는 되게 주자 간에 누가 월등히 높다거나 이러진 않지 않았나. 이건 완전 개인적인 그냥 예측. 그리고 근데 또 저희가 그 최고위원이 14분이나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체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뚜껑을 열어보기까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2: 정청래 대표가 저는 높게 나왔을 것 같아요.
1: 왜요? 도대체?
2: 왜냐면 사흘 동안 투표했는데 권리당원 투표율이 37%밖에 안 돼요.
1: 그렇죠.
2: 이거는 진짜 강성 지지층들만 투표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김민석 총리가

0: 본인이 아직 총리일 때 결국에는 대통령께서도 좀 숙의해라. 법무부 장관한테 그런 얘기하고 했는데 네. 정부안은 이렇게 결정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윤기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김민석 총리가 굉장히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계속적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도 강성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예전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정치검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권 잡았을 때 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그 감정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정청래 대표가 잡고 있고 정청래 대표에게 뭐 최근에 아까 얘기했던 피해자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힘을 실어줘야겠다 생각하시는 강성 당원들이 많이 투표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37%라는 낮은 투표율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해석을 들어보니까 정말 민주당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깨달았어요. 자, 요 주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토론회였는데요. 이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 네, 전 대단히 유의미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를테면
1: 대단히 유익했다? 유의미했다?
2: 예, 유의미 유익했다. 이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했단 말이에요. 일주일 만에 2천 건이 넘게 막 쏟아졌어요. 의견이. 대출, 그러니까 금융과 관련해서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또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특히 많은 부분이 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한 신혼부부셨나 여성분인데 이미 뭐 그 동네에서 다르크라고 또 지칭되시는
1: 다르크.
2: 예. 펠다르크인가 거기 이제 다른지 이름을 따서 왜냐하면 아니 내가 2년 전에 이 집 살려고 다 예측해가지고 아 언제 대출하고 중도금 어떻게 대출받고 잔금 이렇게 치르면 되겠구나 계약금 걸어놨는데 대출이 막혀가지고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대통령도 아니 이 예측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변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금융위에서 이 부분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토론에 진짜 의미 있는 한 상징적인 단면? 그래서 이게 바로잡혀지고 생생한 목소리를 좀 듣고 이러면서 대책과 이 집단지성으로 총의를 모아가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국민의힘에서는 뭐 또 종합토론회를 민생 뭐 토론회를 하신다고
1: 절대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 그게 이제 비난조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안 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 어떻게 보세요 강민아 선생님?
0: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답정론 토론회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대로였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토론회를 하기 전에도 이미 뭐 김용범 실장이라든지 세금 올려야 된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이제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미리 들어온 의견들 이게 대다수가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전세자금 대출이 집값 올리고 있다. 그리고 뭐 덧붙여서 본인 의견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재건축 뭐 재개발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공급수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뭐지? 다 결론이 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보유세에 대한 문제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대통령께서 주재하신다는 거는 대통령이 국민들과 결론을 내는 것을 넘어서서 절차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 저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최근에 대통령 그 17억 그 근저당 문제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소탈하게 말씀을 주시고서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뭐 청와대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좀 뜨뜨미지근한 눈빛으로 보고 있을 때 그것도 본인의 의견들을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어제 토론의 취지가 조금 무색해졌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그 분당 아파트 네. 매도가 하필이면 좀 타이밍이 조금 이 부동산 토론회 하러 하기 바로 직전에 좀 정리가 되어서 좀 얘기 들이 나왔습니다. 17억 7천여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주고 뭐 이러면서 조금 특혜를 서로 간에 양쪽 다 받게끔 해준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국민의힘 이거 사실상 매수자한테 돈을 빌려준 거니까 이자를 받아라. 이건 이제 사적으로 대출해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2: 처음에 국민의힘의 공세를 듣고 되게 이런 거에 능통하다. 이런 얘기니까 어떤 얘기가
1: 국민의힘이 능통하다.
2: 정치공세에 능하다. 정치공세. 이게 그냥 변호사 입장에서도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이를테면 여기가 이제 재건축 단지란 말이에요.
1: 그렇죠.
2: 일단 매수인 파는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선 그 아파트를 살 때 분양권이 나와야 돼요. 재건축 들어가면. 근데 이 기준이 되는 게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인데 지정 고시

0: 12시 이후에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거는 산업 안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자기 물딱지라 그러죠.
0: 그래서. 그리고 그걸 네. 이제 시장 수요자의 그 니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등기를 그럼 빨리 내드릴게요. 그럼 잔금 주소인데 아 제가 사실은요 잔금 못 치르겠다도 아니고 대출 받아서 치르겠다도 아니고 이 사람이 자가가 있다 저는 인터뷰까지 하셨잖아요. 제가 사실은 그 말만 했겠어요. 이제 등기 등본 보여주면서 이거 보세요. 저도 이렇게 제 소유로 아파트 갖고 있는데 이거 지금 매각 중입니다. 그런데 시간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 지금 조금 있다 치르는데 등기는 이거 빨리 이뤄줘야 되니까 해주시고 그러면 집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믿어요? 언제까지는 반드시 갑니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가장 확실한 담보가 내가 팔기로 한 그 물건인 거잖아요. 그럼 그 물건은 당신 몫으로 넘어갔으니까 당신 자산이 되고 거기에 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근에도 비슷한 매매 거래 형태가 많으니까 이 유사한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마치 돈을 빌려준 것처럼.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막혀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불만 가지신 시민분들 많아요. 근데 여기에 편승해서 이게 하나의 편법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대단히 왜곡하는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 아. 저는 완전 반대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께서 이제 판다고 하신 거는 어쨌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내가 앞서서 좀 모범을 보이겠다라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뭐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편법이라고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원칙대로 파셨어야 돼요. 저는 이 매수인 왜 조합원 집이 승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파트 사업자 고시가 뭐 이번 주 그러니까 7월 말 정도에 나올 거라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소유권 이전해야 되는데 이 매수인 7월 말까지 돈 없어요. 10월 돼야 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돈 없으면 이 집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대통령께서 이 17억이라는 것을 본인이 근저당 설정을 해주고 심지어 뭐 이자도 안 받는다고 하죠. 이런 형태로 집을 파셔야 되는 건가. 오히려 이번 달 말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대통령께서도 이 집 가격 떨어질 거 우려하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 매수자한테 편의를 봐줬다라고 하는데 편의를 봐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집을 사고 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29억이라는 아파트에서 대출 2억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아 어쨌든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법은 아니고 이제 편법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께서는요 부동산 군대, 교육, 이거는 지금 견딜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러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법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기보다는 정무적으로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하셨고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셨어야 됐다 생각합니다.
0: 근데 저는 한마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 이 집을 왜 팔았는가? 제가 지금도 국민의힘 논평이 생각이 논평인지 비판인지 이제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입안을 하니까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실거 거주 위주로 두텁게 보호하겠다라고 하면서 1가구 1주택이라도 비거주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막 이제 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당장 나오는 게 대통령 지금 청와대 살지?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인데 비거주네? 이거 좀 약간 상례에 안 맞잖아요. 팔아라 팔아라 막 이러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투기라고 그러고 팔면 꼼수라고 하는.
1: 그러네.
0: 아 그래서 이건 진짜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 갖고 있으면 집값을 낮췄으면 팔렸겠죠.
1: 네, 좋습니다. 여기 또 장도영 대표가, 아유, 나 집 괜히 팔았네. 얘기 좀 하고 있다는 거, 그냥 잠깐 양념 삼아 말씀드리고요. 오세훈 시장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1심에서, 아, 시장직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시장직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게 633 원칙이 또 지켜져야 되는 거라서, 이게 내년 2월 정도에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2: 일단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네. 오세훈 시장 스스로도 여기에 대해서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재판부에다가도 오히려 지방선거 전에 판결을 해달라고 했지만 그 재판부의 사정으로 선고가 늦어졌었던 거거든요.
1: 네.
2: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간접 증거만으로 인정을 한 거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에게 의뢰를 할 만한 동기. 본인이 오랫동안 뭐 야인으로 있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김한정 씨에게 대납을 하도록 시켰다.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사 판결에서 유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굉장히 좀 들을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다 생각합니다.

0: 합니다. 이게 원래 기소는 10건의 여론조사였는데 그중에 5건만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특검도 항소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항소심에서 서로 간에 세 달보다는 전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뭐 기일 정하지 않고 선고할 수 있어서 말씀하신 내년 초 정도에는 뭐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오세훈 시장 개인을 넘어서서 저희 이제 보수 전체의 쇄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동력도 분명히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1심, 2심이 무죄가 나오니까 조금은 안 이랬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항소심에서 좀 단단히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김건희 씨에 대한 또 대법원 선고가 네. 연기가 되면서 그렇죠. 이거 좀 분위기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2: 왜냐하면 이제 소부에서 합의가 네. 안 되는 거예요. 대법관들끼리. 그러니까 전압으로 넘긴 거잖아요. 거기에 가장 핵심은 아마 이 명태균 씨 여론조사인 것 같아요. 제가 오세훈 시장이 선고를 딱 받고 나와 봤을 때 간접 증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진짜 본인도 법조인으로 진짜 이렇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재판부 설명자료를 봤을 때 항소심에서 저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진짜 제로에 수렴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재판부가 간접 증거만 갖고 판결한 거 아니에요. 각자의 주장을 대단히 치밀하게 봅니다. 이를테면 오세훈 시장. 나 몰랐어. 명태균 만나봤더니 사기꾼이라서 손절했어. 근데 김한정이라는 뭐 내 측근인 건 맞지만 내 후원자인 건 맞지만 알아서 개인적인 관계로 돈을 준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전혀 맞지 않다는 거야. 아기가. 왜냐하면 김한정 씨가 처음으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김한정이 돈을 주고 이랬던 그 시점에 김한정은 명태균을 알지도 못했어. 그리고 딱 시기를 특정해가지고 자기 개인 제주도 별장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타임라인이 다 나와 있는데 몰랐다. 아니다.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10개 중에 5개가 인정됐잖아요. 그것도 명태균이 여론조사 한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장에 들어갔죠. 근데 오세훈 시장이 안 받아보고 의뢰하지 않은 걸로도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한테 갔다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한테 간 것도 사실은 이게 오세훈 시장이 의뢰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비용을 대납한 거는 인정이 된 거예요. 왜? 자기는 10년 이상 낭인을 보냈어요. 그렇죠. 반드시 여기서 네. 이겨야 돼. 그 시장이라고 보궐선거가 갑자기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게 다 이뤄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받아본 것도 아 내가 정치에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뭔가 내 미래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맥락이 다 있고 대단히 세밀하고 객관적으로 냈어요. 그리고 아니라고 했지만 결재 내역 같은 게 있고 녹취가 있고 증언이 있고 이거는 오세훈 시장을 일단은 정치적으로 사실상 이제 좀 없는 것으로 하고 국민의힘도 전략을 짜야 그게 현실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실제 이제 100만 원 이상이면 날아가는데 1000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징역형이 나온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는 건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이제 그렇죠. 무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도 물론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1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완전 무죄로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는 우리 또 삼변 토크니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공표용 여론조사에서도 좀 불리하게 나오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 측에서 공표 일자를 좀 미뤄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죠. 전체적으로 1심 판단이 오세훈 시장에게는 뭐 간접 증거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좀 험난한 부분들이 있겠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뭐 윤상현 의원을 만난다라든지 해서 뭐 당 저희 국민의힘의 당 내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었거든요. 뭐 처음에 지방선거 때도 후보 등록을 한 해 만에 하면서 장동현 지도부와 좀 거리를 두는 모습들도 있었고 이제는 뭐 당대표가 없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하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로 인해서 아마 시정도 나름대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고 항소심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의 쇄신 목소리를 내는 것도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자 그러면은 이제 서울시장 뭐 이제 조심스럽게 네. 한번 바뀔 수 있다는 전제하에 네. 누가 나옵니까?
2: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뭐 후보분들이 벌써 네, 뭐 이래저래 네. 뭐 이제 언급은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도전하셨던 현직 의원들이 있고 뭐 박주민 그리고 전현희 이렇게 있었고 또 뭐 정원호 후보도 지금은 어쨌든 이제 구청장은 더 이상 못하는 그렇죠. 상황이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나오려고 채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재보궐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또 절체절명의 어떤 숙제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어쨌든.

0: 만약에 그렇다면 또 국민의힘에서도 후보를 내야 될 텐데.
1: 네, 저희는 여러 가지로 어렵죠. 네. 일단은 말씀드린 저희 당의 쇄신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그게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1,000만 원이 나옴으로써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 지금 사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저희가 약간 반사이익을 보는 듯한 모습들도 있습니다만 이 결국에는 저희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이겼던 것도 정원우 후보가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민주당의 지지율을 넘어서서 개인기를 보여주지 못했던 거. 저는 그게 패배의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잘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다. 앞으로 뭐 당연하지만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네. 자, 오늘 사실은 주제 몇 개 더 준비했었었는데 시간상 요즘 주제가 조금 더 계속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0578님께서 거제 야호 들으니 리센네 노래 한 곡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기 때문에 리센네 프리티컬 노래를 한번 들어볼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5초간 네.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오늘
2: 네, 프리티컬이 아닌가 일단 제일 쉽고 요즘 리센네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 정치가 정말 한치 앞 시계 제로다. 오세훈 시장도 바로 이렇게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다가 이렇게 또 이게 낙폭이 클 수가 있나 참 네. 그렇습니다.
0: 네, 지금까지 3변 토크 우리 강전의 변호사 그리고 장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정호의 티오로즈 노영희 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디오 부스에서 DJ로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이 짜릿함이 정말 설레고 좋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너무 슬프네요. 자,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듣고 싶어하는 리센네 프리티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기상청에서 알려드립니다. 12시 기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에서 35도까지 올라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지나 구리 쪽으로 노고산 1터널 안 전시간대 화재 사고가 있었고요. 한때는 전차로가 통제 중이었지만 지금은 3, 4차로 이용해서 차량 이동 가능해졌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휴게소 부근 1차로의 사고는 방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으로 방화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의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 지점 뒤로 밀립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 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재현입니다. 어르신들이 종종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다 얘기하려면 두꺼운 소설책 한 권으로도 모자란다. 또 조정래 작가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그게 이야기의 힘이고 소설이라는 장르의 지속 이유다. 맞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얇은 시집처럼 가볍지만은 않죠. 예상치 못한 반전에 가슴 쓸어내리는 날도 있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가 버거울 만큼 숨이 찬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굴곡 없이 그냥 밋밋하기만 한 소설은 재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크고 작은 흔들림들이 결국 내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더 단단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번 주 어떤 이야기가 쌓이셨나요? 오늘의 페이지는 조금은 덜 힘들고 조금 더 따뜻한 문장들로 채워질 수 있길 바라면서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출발합니다.

0: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연음말에서는 어르신들이 내 인생 얘기 다 하려면 두꺼운 소설책 한 권도 모자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께서는 또 어떤 그 인생길에서 축적되어 온 어떤 나만의 옛날 이야기를 품고 사시는지 문득 궁금해져서요.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 오늘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사실 뭐 제가 고른 건 아니고 선곡에 모든 선곡에 이유가 있는 천효진 PD님이 이런 띵곡을 또 골라주셨네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 정보까지 오늘도 가정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시죠. 오늘 한 시간 함께 해주실 두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전문가 이재한, 정용환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이재한입니다.
1: 정용환입니다.
0: 네, 두 분 또 일주일 본인들의 이야기를 잘 써내려가시고 잘 지내셨겠죠?
1: 그럼요.
2: 네.
1: 네.
2: 네네네.
0: 아, 이런 어떤 이 감성적인 질문에 참 대답들이 무미건조하시네요.
1: 아, 근데 생각해보면 일주일 내내 비만 와가지고.
0: 그건 그래.
1: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0: 예,
1: 운전도
0: 맞아요.
1: 힘들었고.
0: 네. 그,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여는 말에서는 우리 인생도 마치 한 편의 소설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요즘 말이죠. 여는 말을.

0: 보면서 우리 안현주 작가님이 요즘 그쵸. 물이 올랐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파이팅. 두 분은 앞으로 또 내가 앞으로 써내려가고 싶은 이야기가 또 마음속에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이런 그 이런 개인 질문도 좀 감성적으로 감성적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으십니까?
1: 아 저는 할 말이 많은데 네. 저기 지금 이재한 팀장님이 이렇게 저한테 너가 먼저 하라고 계속 이렇게
0: 이건 생각을... 제가 봤을 때 표정을 보니까 이거 답변을 준비를 못했네.
1: 못하셨어요.
0: 시간을 벌려고 하시는 것 같고
1: 저는 이제 뭐 MBTI가 F다 보니까 좀 감정적인 게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까 고민해봤는데
0: 가슴이 벅차올라와요.
1: 막 벅차오르죠. 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좀 길지라고 짧지 않은 이 기간이 무언가 저는 지금까지는 미래를 앞으로를 위해서 그동안 저는 열심히 축적해와서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이 봉오리가 꽃이 피는 시기이지 않을까.
0: 그렇죠.
1: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동안 열심히 모아왔던 모든 데이터랑 이런 모든 노하우, 모든 이 삶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정말 꽃을 피우면서 만개를 할 때까지 약간 더 멋있게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딱 그 시점이 딱 오늘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했으니 내일부터는 이제 꽃을 피우자.
0: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나의 어떤 상담 실력도 더 만개할 예정이다.
1: 그건 이미 충분히 만개를 했기 때문에. 만개를 해서 아니 거기에 대해서 그런 뜻이
2: 죄송합니다.
1: 인생이.
2: 죄송해요. 아 제가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0: 아니 네. 이게 좀 훈훈하게 마무리하려고 지금 띄워드렸는데
2: 그러니까 다 좋았는데 갑자기 맞아. 막판에 예.
0: 좀 마무리가 중요한데
1: 아니요 전문가로서 상담은 충분히
2: 죄송합니다.
0: 이미 만개했는데 네. 더 피워보려 한다.
1: 아, 이제는 인생을
0: 인생을 피워보려
1: 인생을
0: 한다.
1: 뭐 가족이든 가정이든
0: 예.
1: 뭐 그럼요 이런 예. 충족한 통장이든
0: 잘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지켜봐주세요.
0: 악수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1: 나중에 네.
0: 이재한 팀장님은 어떤
2: 그 제가 얼마 전에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네. 올해 4월 달 딱 된 시점이 한 10년 딱 만 10년을 채운 상황이더라고요. 만 10년. 그래서 앞으로의 10년은 뭘 써볼까?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쭉 한번 기억들을 한번 그 생각해본 상황이 있었는데.
0: 네.
2: 근데 그러면서 이제 6월에 생일을 맞았어요.
0: 저도 6월 생일인데.
1: 네, 저도 6월 생일인데.
2: 네, 다 6월 생일이잖아요, 저희가.
0: 근데 제 생일 때 영환 팀장님은 네. 깨톡을 주
2: 끝나고 얘기할까요? 어쨌든.
0: 예, 예.
2: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일을 더 잘 해 볼까를 생각하면서
0: 네.
2: 좀 그 구상을 해본 게 있었는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아, 저희가 그래도 한 6년 같이 일했거든요.
0: 네, 네.
2: 일단 우리 같이 일한 시기를 한 10년을 채워 보자.
0: 오.
2: 네, 10년을 채워서 그때 추억하면서 유럽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가서 과거의 10년을 이렇게 회상하는 파티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0: 아, 정용환 팀장님이랑 네, 네, 같이?
2: 네.
0: 오.
2: 저희가 일한 시간이 벌써 만 6년이 됐더라고요.
0: 오. 네. 아, 근데 그렇게 같이, 와, 우리 끈끈한 10년을 채워보자. 같이 기념하면서 유럽 여행도 가자 하실 정도인 거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두 분이 사이가 좋군요.
1: 그럼요. 저희가 제리제리긴 하지만 예. 사회가 굉장히
2: 제가 좋습니다. 너무 멀리 얘기했나요? 유럽까지 갈 필요가 없나? 제주도 갈까 그냥?
1: 아니, 유럽은 저도 살짝 좀 부담스럽고요.
0: 예, 두 분의 네. 여행 계획은 이제 네. 방송 후에 우리 함께 또 세워보도록 하시죠. 네. 자 오늘 방송 또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사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일상 속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꼭 적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 시간에는 물론이고 저희 오전 재방송 시간에도 문자창 활짝 열어두니까요. 샵 0951번으로 여러분 상담 신청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31일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고요. 또 기존에는 주식 등 대용 증권으로 일부 납부가 가능했던 예탁금을 모두 현금으로 내도록 변경합니다. 이번 조치는 레버리지 투자 과열을 막기 위한 것으로 증권사가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신규 거래 제한 권고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상장과 광고도 제한하고 있으며 괴리율 관리 강화와 매매 수량 단위

확대 등 추가 보완책도 앞당겨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트세대 구직자 10명 중 4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 플랫폼 조사 결과 반도체주에 투자했다는 응답은 42%였으며 투자 예정이거나 관심이 있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77%가 관심을 보였는데요. 관심 이유로는 AI 산업 성장 기대감이 50%로 가장 높았고 주가 상승 소식과 대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친숙함이 뒤를 이었습니다. 투자 방식은 장기 보유형이 54%로 가장 많았으며 투자금은 월급이나 아르바이트비 등 직접 마련한 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또 Z세대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을 투자뿐 아니라 취업기회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휴가철 렌터카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피해는 143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주요 피해는 예약금 환급 거부,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적용 거부 등 계약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고 수리비와 면책금 과다 청구, 또 반납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문제도 잇따랐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 전에 취소 환불 기준과 보험 조건, 또 차량 반납과 연료 정산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고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 출동 머니 119 시작하겠습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삐오삐오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구조단이 빰빠라밤 하고 힘차게 출동하는데요. 오늘은 좀 멀리 출동을 다녀오셨군요. 우리 팀장님들 전라북도 익산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함께 해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이 보험도 인생의 변곡점마다 다시 갖춰야 한다입니다.
0: 오, 변곡점.
1: 네, 인생의 예. 변곡점들이 한 크게 몇 가지가 있죠.
0: 그렇죠.
1: 중간중간에.
0: 예.
1: 네, 보험은 어쨌든 자주 바꾸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점검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알차게 준비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0: 네.
1: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될 때, 뭐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 구성원이 달라질 때, 또는 은퇴와 노후를 준비할 때, 뭐 보통 이렇게 세 가지 큰 시기를 잡곤 하는데 오늘은 생애 주기별 이 반드시 보험을 점검해야 하는 순간 그때 확인해야 할 보장들 이런 것들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 나가면서 인생에서 뭐 가장 큰 그런 변화와 어떤 전환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잖아요. 결혼, 출산, 은퇴, 노후, 뭐 자녀가 성인이 되고 독립할 때 뭐 이러한 어떤 인생의 사건들을 앞두고 계신다거나 지금 그 시기를 겪고 계신 우리 청취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사연 귀 쫑긋하고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에 살면서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사업자입니다. 제게는 아들딸이 하나씩 있는데요. 둘 다 20살이 훌쩍 넘어서 우리 아들은 취업 준비 중이고 딸은 대학생입니다. 처음 임신했을 때 30세 만기 태아보험에 가입하면서 아이고 이 피덩이가 언제 커서 30살이 되려나 했는데 그날이 정말 턱 밑까지 다가왔더라고요. 각자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다가 지난 주말에 모처럼 온 가족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2: 아유 오랜만이다. 다 같이 밥 먹으니까 사람 사는 집 같구나.
0: 아 굿.
2: 우리 윤철, 윤아, 너 이제 다 컸으니까 앞으로는 엄마, 아빠 밥도 좀 차려주고 자기 빨래도 좀 각자 알아서 좀 하고 어? 알았지?
0: Are you okay?
3: 아빠, 아니 엄마 옷을가 왜 그래? 에어컨 바람 너무 많이 센 거 아니야?
2: 몰라 나도.
3: 그리고 나 그냥 장가 안 가고 아빠 같은 엄마 옆에 계속 살까봐.
0: 안 돼.
3: 내 친구들 일찍 결혼한 애들 보니까 애 보고 집안일하고 돈까지 버느라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더라고.
2: 그래도 해야지.
3: 나 그냥 엄마 옆에 찰싹 붙어 있을래.
0: 아니 판소리 하세요. 왜 이렇게 추임새를 계속 넣어.

0: 아이고, 넌 취업 소식은 언제 들려줄 건데? 야, 너 뱃속에 있을 때 들어둔 태아보험, 이제 만기가 코앞이거든? 이제 성인보험으로 싹 새로 들어야 하는데, 네 월급 탁 타서, 어? 네 보험료 네가 딱 내면 얼마나 좋니? 얼른 분발해라, 아들.
1: 그래, 분발해라, 선. 에휴, 아들 취업하고 장가 가는 날이 언제쯤 올까요? 이 녀석 취업할 때까지 기다리자니 보험 가입이 너무 늦어질까봐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침 보험이라는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얼른 성인보험으로 가입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입할 때 하더라도 제대로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아이들이 커서 성인보험을 준비할 땐 어릴 때 들었던 어린이보험과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그리고 성인은 나이가 들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보험이 또 따로 있어서 계속 갈아타야 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금쪽같은 조언 해주실 거죠? 라고 오늘은 전북 익산에서 우리 50대 청취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재한 팀장이 오늘 많이 애쓰셨네요.
2: 아우, 수고했나요?
1: 수고하셨어요.
2: 감사합니다.
1: 예. 자, 자녀들 첫 보험으로 태아보험 많이들 가입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그 태아보험을 20세 만기, 뭐 30세 만기 이렇게 짧게 준비해 두신 경우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자녀가 이제 커서 성인이 될 때쯤이 되면 걱정을 하시고.
2: 그렇죠. 걱정 많이 하시죠. 네. 이게 각 시기별 보장의 내용도 또는 활용도가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태어난 지 사실 얼마 안 된 영아인 경우에 네. 그때는 이제 면역력도 약하고 피부도 좀 약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질병들에 좀 취약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혈압, 뭐 수족구, 뭐 전염병 같은 뭐 감기 뭐 이런 상황들의 치료가 되게 잦고 심지어 입원도 자주 합니다.
1: 예.
2: 또는 뭐 이제 막 기어다니면서 뭐든 다 손대고 입에다 넣고 하니까 화상도 좀 자주 입고요.
1: 네.
2: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라서 이제 어린이가 되면 이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죠. 여기저기 막 호기심 닦고 막 그냥 해보겠다 체험하겠다 네, 하다가 네. 부러지고 뼈 부러지고 막 이렇게 골절. 되는 골절 네. 또는 뭐 이렇게 다치면서 찰과상으로 인한 수술들 이런 것들을 많이 입곤 하죠.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어릴 때는 방금 말씀해주신 뭐 감기, 뭐 수족구, 고열 뭐 이런 것들 또 조금 크고 난 뒤에는 골절, 상해 이런 쪽 보장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또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또 필요한 보장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3: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이제는 우리 아이가 이제 그 막 뛰어놀던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점 더 이 성인으로 가는 약간 준비 과정을 받게 되죠.
1: 예.
3: 이렇게 성인이 됐을 때부터는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제 우리 아이가 언제부터 어른이냐 이렇게 고민한 분들 있어요.
1: 네.
3: 아직도 내 우리 애는 서른 살인데도 애 같아요. 아. 이런 애들 있어요.
1: 아, 우리 엄마 아빠인가?
3: 그렇죠. 자, 근데 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아, 이제 우리 아이의 보험도 내 보험과 비슷하게 만드는 시기가 바로 오.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겁니다.
1: 오.
3: 즉 우리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손이 말하는 용종 절제나
1: 드래곤벨.
3: 네, 그렇죠. 드래곤벨. 그리고 또 디스크 암, 뭐 혈관 질환, 치매 이런 성인병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장이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3: 자녀 보험료를 결정할 때는 이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최초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보통 5에서 7만 원 정도를 준비를 많이 하세요.
1: 네.
3: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보통 20세 만기 혹은 30세 만기와 같이 이 만기 시점이 일찍 찾아와서 성인 보험으로 바꿔줘야 되는 시기가 금방 오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결국 20세 만기, 30세 만기라는 건 보장이 그 나이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이잖아요.
3: 네.
1: 그러니까 그 나이가 돼서 보험이 일찍 끝나게 되면 성인 시기에 필요한 보장을 다시 준비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뭐 그 시점에도 점검 다시 받아보고 뭐 부족한 보장을 채우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2: 네. 물론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1: 네.
2: 아니면 애초에. 맨 처음에 준비할 때부터 90세, 100세까지 준비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1: 네.
2: 기간을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그 시기까지 보장을 갖춰야 되는 것까지 골고루 갖출 수 있으니까
1: 미리미리.
2: 네, 장점은 더 될 수 있겠죠.
1: 예.
2: 그런데 보험료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1: 역시 장점이 있으면
2: 단점도 있다.
1: 일장이다. 그렇죠. 보험료가 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게?
2: 대략 두 배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20, 30세 만기랑 30세 만기랑 100세 만기랑 거의 두 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1: 네.
2: 돼요. 예. 네. 그래서 한 30세 만기로 가입을 할 때 한 5만 원에서 7만 원대 정도로 가입한다라고 그거를 똑같이

0: 104만기로 옮기면 이제 두배 정도니까 한 10에서 14만 원 정도. 아, 104만기는 그 정도 나옵니다.
1: 그렇군요. 아니, 그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30세 만기로 좀 저렴하게 준비했다가 성인 될 때쯤에 100세 만기로 바꾸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100세 만기로 길게 준비를 해두는 게더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2: 가정
1: 개인적으로?
2: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1: 아,
2: 그러니까 좀
1: 오분연답이네요.
2: 그렇죠.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뭐 오랫동안 보장받는 게 좋겠지만 사실은 이 정도 보험료는요. 거의 부모님들이 요즘에 이제 사회초년생이신 분 말고 이제 첫 아이를 낳고 하시는 평균 연령대를 보면 그것도 요즘 한 30대 초중반이 될것 같아요. 이 연령대에 본인 보험을 준비해도 한 14에서 15, 16만 원에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이제 태어난 아이의 보험료랑 내 보험료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1: 그렇네요.
2: 내 거도 해야 되고 와이프 뭐 배우자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애까지 포함되면 커지니까 그래서 이런 가정 상황에 따라서 금액 설정은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또 30세 만기로 저렴하게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20세 전후에 그때 가서 이제 성인 보험을 바꿔줘야겠다 하는 경우 혹은 처음부터 100세 만기로 가입해서 뭐 20세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하면 20년이니까 딱 20살에 끝나겠죠, 납입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끝내고 여기다가 그때 가서 뭐 필요한 것들, 뭐 옛날에 없었지만 지금 생긴 보장들
1: 아,
2: 있잖아요.
1: 그런 걸좀 보완하는
2: 보완하고.
1: 정도.
2: 이렇게 하면요. 사실 둘이 보험료가 비슷한다고 합니다.
1: 내게 되는 총액이 결국 비슷해요?
2: 네,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는 개념보다는 지금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 수준 안에서 이게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체크해 보고 준비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1: 그렇겠네요. 결국에 이걸 쭉그 내가 총 내야 하는 보험료 액수를 다 계산해 보면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의 어떤 경제 상황에 맞게끔 노선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사연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분의 자녀 보험이 어땠는지 궁금해집니다.
0: 네, 우선 이 첫째 아드님의 보험 상황을 보면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이었는데요. 실비를 포함해서 가입이 돼 있었고 29세 만기가 된 거, 그런 보험이었죠. 그러니까 29세에 끝나는 보험이에요. 보험료는 약한 5만 원 정도 됐었고요. 기존에 가입돼 있던 내용들을 보면 입원비, 뭐 화상, 골절, 뭐 약소하게 뭐 암, 뇌, 심장 쪽 진단비, 그다음에 실비 이런 것들이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성인 보험으로 새로 만들게 된다면 이제 성인식에 꼭 필요한 보장들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실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암, 뇌, 심장 관련된 진단비 뭐 2천만 원씩 최소 일단 필요한 내용들 넣고 암은 3천만 원 정도 넣고요. 그다음에 1호종 수술비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수술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래서 각종 수술에 대한 상황을 좀 보장받을 수 있는 1호종 수술비, 그다음에 최근에 고액이 들수 있는 암에 대한 치료비 또는 혈관 질환 치료비 이런 것들을 함께 구성해서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1: 뭐, 주요한 어떤 핵심적인 보장 빠지는 거 없이 이렇게 잘 챙겨서 꼼꼼하게 넣어주셨는데, 이렇게 구성했을 때 보험료가 대략 어느 정도였을까요?
2: 어느 정도였냐라고 하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보험료는 대략 한 13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실비 보험 뺄수 없겠죠. 빠지면
1: 그렇죠.
2: 안 됩니다.
1: 필요하죠, 이건.
2: 실비는 무조건 짝꿍이에요.
1: 꼭 필요하죠.
2: 네, 실비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보험료는 약 14만 원 정도로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이게 100세까지 쭉 가져갈 수 있다는 이 보장 내용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고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아드님께서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결혼도 할 거고, 그렇죠. 이제 벌써 이제 30살이 다된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렇죠. 근데 곧 결혼도 하실 거고 조금 더 여유 자금도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나한테 이거 좀 없었네. 아, 옛날에 엄마가 가입하신 보험에 이게 없었구나. 아, 이거 좀 중요하다는데 그럴 때 그것만 따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생긴 특약에 대한 빈틈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보완할 수 있도록 플랜을 잡아드렸어요.
1: 그렇군요. 다음으로는 따님 보험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이 따님의 경우는 아드님과 다르게 100세 만기 어린이 보험으로 중간에 바꾸셨는데, 100세 만기로 가입을 했고 그 안에 실비가 있다 보니까 실비는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보험료는 한 3만 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없애고 새로 실비를 또 가입할 필요 없이 그냥 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두었습니다.
1: 따님은 이미 아드님과 좀 다르게 중간에 100세 만기로 어린이 보험과 실손 보험을 준비를 해 두셨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다. 이렇게 솔루션을 주신 것 같고, 결국 이게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어떤 동일한 기준을 다 적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뭐 무조건 새로 갈아타야 한다.

0: 새로 뒤집어 엎고 새로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상황에 맞게 또는 부족한 부분에 맞게끔 이렇게 맞춤형으로 손을 봐야 하는 거군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다 해제하고 다 새로 가입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수리한다고 하면 가정을 해볼게요.
0: 네.
1: 집을 수리할 때도 뭐 화장실만 수리할 수도 있고요. 뭐 거실의 어느 일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거실 뭐 바닥만 할 수도 있고 네. 뭐 이렇잖아요.
0: 네.
1: 다 집 막 전체를 다 뜯어고쳐서 물론 집 전체를 리모델링 수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 요소들만 우리가 수리를 할 수도 있다. 이게 조금 기억해야 할 요소라고 좀 볼 수 있는데
0: 네.
1: 어찌됐든 간에 이 따님의 경우에는 실비는 문제될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100세까지 유지가 가능한 부분이었고
0: 네.
1: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진단비나 수술비, 뭐 치료비 등의 내용만 좀 갖추면 되니까 실비는 유지를 하고 나머지 내용만 새로 필요한 내용만 보충하는 이런 방향으로 간 겁니다.
0: 네, 그렇다면 따님 보험 필요한 내용들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이 됐는지도 알려주세요.
2: 네, 우선은 기존에 먼저 이 실비 보험 때문에 그 100세 만기로 바뀌셨던 어린이 보험이 있기 때문에 예, 유지를 예. 하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아드님과 동일하게 일단은 최대한 비슷하게 보장해봤는데요.
0: 네.
2: 지금 보니까 실비 외에는 다른 보장이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 보험료 3만 원밖에 안 되는
0: 그러게요.
2: 100세까지는
0: 예,
2: 너무
0: 저도
2: 저렴.
0: 아까 보고
2: 그럼 보장이 많이 적다는 거죠. 예,
0: 실비 외에는 그쵸. 거의 없겠다.
2: 정답.
0: 생각을 했어요. 나 자신 칭찬해.
2: 칭찬 한번 쳐주시면 안 돼요?
0: 좀 네. 쳐달래요. 저 쳐주세요.
2: 끝났어요. 늦었어요. 늦었어요.
0: 아, 늦었어요. 타이밍이
2: 네,
0: 늦었어요.
2: 늦었습니다.
0: 예, 예.
2: 자, 그래서 네. 부족했던 부분들, 암 진단비와 함께 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1, 5종 수술비, 표적항암 치료비, 치료비, 그리고 이게 이름이
1: 표적항암, 마음이 급하신가 봐요, 좀.
2: 네. 표적항암제라고 적혀. 네, 표적항암 치료비, 그리고 방사선 치료비 등 이 암 치료와 혈관질환 치료비 등으로 구성해서 약 10만 원 정도로 맞춰드렸습니다.
0: 네.
2: 기존에 없던 내용을 구성하면서 아드님도 이 따님도 모두 비갱신형을 만들었고요. 모든 걸 지금 다 담아서 비싸게 가입하는 것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더 여유가 생기면
0: 네.
2: 그때 가서 이런 필요한 내용들을 더 보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0: 네, 좋네요. 근데요, 그 우리 청취자분이 아까 사연 보니까 이 부분도 궁금해하셨거든요. 그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면서 우선 한번 필요한 보장이 달라지는데 그런 것처럼 성인일 때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노후에 필요한 보험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거 물어보셨어요.
1: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0: 네.
1: 방송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출연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많은 정보들을 드리고 있잖아요.
0: 네.
1: 그중에서 많은 내용들이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중에 핵심은 일단 실비.
0: 실비.
1: 진단비, 암내심 진단비,
0: 예.
1: 그다음 수술비, 치료비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항상 강조를 드리잖아요.
0: 예.
1: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인 뼈다가 되면서 노후 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꼽자면 간병비.
0: 아, 간병비.
1: 그다음에 치매보험. 뭐 또는 뭐 관절 치료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관절이 예. 막 닳아져서 이제 수술도 하시고 하니까 이런 뭐 개인적인 편차는 있지만 이런 것들, 간병비, 뭐 치매보험, 뭐 관절 부위 어떤 치료비
0: 네.
1: 이런 것들이 더 보충하는 내용들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오히려 간병비나 이런 치매보험을 앞서서 말씀드린 핵심 요소들 뭐 실비, 암진단비, 뭐 뇌심장진단비, 수술비 이런 것들보다 먼저 가입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0: 좀 순서가 잘못
1: 순서가 바뀐
0: 아닌가.
1: 거죠.
0: 예.
1: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을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내 한정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뭔가 가입을 해야 될 때
0: 네.
1: 순서가 잘못되다 보니까 원하는 보장을 잘 못 갖추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2: 그리고 또 이런 케이스도 있죠. 갱신보험이 싸다는 이유로
0: 네.
2: 많이 많이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난 보험이 많으니까 보장이 튼튼할 거야. 물론 당연히 많겠죠.
0: 네네네.
2: 많이 가입했으니까.
0: 네네.
2: 하지만 아시죠? 갱갱갱 갱신 같은 경우는 나중에
0: 요새 그거 아니야. 혹시 이게 갱신이면 보험료가 많이지 않을 거야. 계속 정말 오를 거야. 유지한다는 생각 못하... 설명해주세요.
2: 네, 좋습니다.
1: 노래방인가요?
0: 아닙니다.
2: 몇 점인가요?
0: 예. 네.
1: 통과, 통과, 통과. 합격.
2: 이 갱갱...
0: 갱갱이라뇨? 게레게레
2: 갱갱신. 하여튼 예. 갱신보험을 많이 준비했을 경우에는 이 노후에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계속 오르니까요.
2: 맞아요.
0: 계속 정말 오르니까.
2: 맞아요. 몰라요. 지금 당장은 옆에 있는 누구보다 가장 많은 보장을 갖고 있겠지만 나중에는 누구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갖고 될 겁니다.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보험료 때문에 이 싼 보험 많이 가입한다는 개념으로 갱신형 보험만 가입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도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노후까지

0: 나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잘 유지해 가고자 한다면 이게 준비하는 순서가 중요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암뇌심 진단비, 또 수술비, 치료비 이런 것들은 그 누구에게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보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쪽보다 간병비, 치매보험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쪽을 먼저 준비하면 실수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갱신형 보험이 보험료가 싸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시고 갱신형 보험을 너무 많이 여러 개 가입을 해두시면 나중에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면서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건 꼭 메모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 메모 필요합니다. 네. 네, 이런 내용들만 좀 주의를 하시고요. 네. 어쨌든 실비는 전체 보험사가 갱신형밖에 없다는 거 명확하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 암, 뇌, 심장 이런 진단비, 수술비, 뭐 치료비 이런 것들은 90세, 100세까지 비갱신형태로 가져갈 수 있다면 네. 균형이 맞아지겠죠. 왜냐하면 나머지 실비를 빼고 나머지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테니까 네. 노후 시기까지 쭉 가져갈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이 기둥이 되니까 내가 나중에 여건이 생겨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아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네네. 간병비, 치매보험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험료도 비싸지 않고 보장은 든든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왜 누구는 싸게 잘 가입하는데 네. 왜 누구는 늘 비싸게만 가입해야 되는지 아세요?
0: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다 다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2: 맞아요. 예.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차이가 하나 더 있어요.
0: 뭐예요?
2: 바로 개개인만 갖고 있는 자기만 아는 바로 치료 이력.
0: 치료 이력 그렇죠. 때문에
1: 알리르무 고지사항.
2: 오랜만에 듣네요. 네. 자, 어떤 사람은 병원을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는 분도 있고요.
0: 네.
2: 너무 건강해서 또 어떤 분은 치료 이력이 많은 경우도 있고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죠. 하필이면 정말 그동안은 평생 4, 50년 동안 건강했는데
0: 네.
2: 최근에 뭐 갑자기 3년 이내에 치료를 받았던 분이 한 명 네. 있어요. 아주 다양하죠. 이런 케이스가.
0: 네네.
2: 그렇기 때문에 이 개개인마다 같은 원리의 보장 내용을 만들어도 이 보험료가 크게 다르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부담보 설정까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0: 네네.
2: 또 이제 가장 큰 거는 결국 나이죠. 나이에 네. 따라서 보험료도 다르기도 합니다.
0: 네. 개개인마다 이 병력, 치료력 차이, 또 나이도 다르고 뭐 근본적으로는 보험사마다 당연히 가격이 다 다르고 이런
1: 그렇죠.
0: 것 때문에
1: 네.
0: 많은 케이스가 다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가진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른다.
0: 네.
1: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어릴 때 일찍 보장 점검을 좀 해보시고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0: 네.
1: 잘못된 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제대로 미리 뼈대를 세워두시는 게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 가족보험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됐는지 알려주세요.
1: 네, 일단 이 사연자님의 보장을 보면 일단 실손보험부터 각종 진단비, 수술비, 치료비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를 해두신 상황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크게 손볼 필요는 없었고 자녀들 거 위주로만 방금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좀 수정을 했고
0: 네.
1: 다만 남편분께서 아버님께서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던 보장이 있었는데 과거에 한 3년 전쯤에 리모델링을 하셨거든요.
0: 예.
1: 근데 그때 당시에는 중입자 치료 같은 요즘에 발생한 이런 특약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보장을 추가하고 싶다. 암
0: 예.
1: 관련된 치료비랑
0: 예.
1: 그래서 기존 보험은 그대로 다 유지를 하고 중입자 치료비랑 암 치료비 관련된 내용만 소액으로 보충만 더했습니다.
0: 그렇군요. 가족의 보험 보장 내용은 이렇게 조정 보완이 되었고 그 보험뿐만 아니라 또 노후 준비까지 도움을 주셨다면서요.
2: 그럼요. 저희가 이게 근질근질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0: 그럼요. 여기서 끝날 수 없죠.
2: 자, 노후 준비 부분에서도요. 먼저 국민연금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0: 네.
2: 왜요?
1: 아니 근질근질하다길래
2: 그거 드릴까요?
1: 상상했어요. 근질근질하다길래
2: 근질근질 해요.
0: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근질근질하실
2: 그럼요.
0: 수 네. 있죠.
2: 자 그래서 자 국민연금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0: 네.
2: 두 분 다 국민연금 납부했던 금액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소득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0: 아하.
2: 근데 이게 2년 정도가 미납된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0: 네.
2: 근데 또 희한한 건 뭐냐면 또 적금은 꾸준히 넣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첫 번째는 이 국민연금에 이 미납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채우기로 했습니다.
0: 네.
2: 국민연금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끊겨 있으면 안 돼요.
0: 네. 노후 준비 3층 석탑에 제일 기본이 되는 거죠.
2: 1층. 그럼요. 1층이죠, 가장
0: 1층.
2: 넓습니다. 네. 자, 그래서 미납을 모두 채우게 되면서 두 분 모두 각각 확인해 보니까 월 10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이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네.
2: 자, 그래서 두 분 합산해서 200만 원 정도인데요. 사실 이제 요즘

0: 가정, 뭐, 가정들 한번 보면, 200만 원으로는 생활이 좀 사실 쉽진 않죠. 물가가
1: 맞아요.
0: 너무 오르니까요.
1: 살짝 예, 아쉽죠.
0: 그래서, 두 분의 200만 원 되는 이 금액을 좀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 네.
0: 확정연금형 상품으로 추가해서, 10년 동안 납부를 하고, 자, 70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내가 냈던 금액보다, 냈던 금액의 190% 정도의 원금이 불어나게 됩니다. 자,
1: 네.
0: 그 돈을 평생 국민연금과 함께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남편분 먼저 50만 원 정도를 먼저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복지센터 운영하시면서 조금 이 채무 환경이 좀 나아지고 있어서
1: 예.
0: 그러니까 예전에 이것 때문에 2년 정도가 미납된 것 같아요.
1: 아.
0: 그래서 사연자님의 이 부채 관련된 부분은 내년 정도에 조금 다 해결 다 완만하게 끝나지 않을까라고 준비하면서 그때 가서 한번 더 연금을 준비를 도와드리고 했습니다.
1: 네, 이렇게 해서 보험 보장뿐만 아니라 노후 준비까지 좀 든든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우리 두 팀장님들, 전문가분들이 꼼꼼하게 도움을 주셨는데요. 보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들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한번 가입해뒀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부모님들도 나이가 드시면서 그리고 우리 집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또는 뭐 가정의 그 중요한 어떤 이벤트들을 겪어 나갈 때마다 보험도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댁에서 한번 증권 꺼내보시면서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고, 지금 우리 가정에 이게 꼭 필요한 보장일까, 앞으로는 어떨까, 좀 불안하고 걱정이 되신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언제나 연락 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우리 집 맞춤형 보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무료 상담 또 가능하시다는 거, 예. 그래서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 여러분 알고 계시죠?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돈가스 PD님이 누구세요? 저 우리 회사분, 황정호 PD님이, 왜 돈가스 PD님이지? 돈가스를 좋아하세요? 예. 뭐라고,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별명이 돈가스 PD님이셨군요. 오, 황정호, 우리 돈가스 PD님이, 나는 이재한 팀장님 고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오, I'm your 고객.
2: 이렇게 갑자기 오픈을 하시는가요? 갑자기.
1: 예, 오, 예, 유용한 정보인가? 아무튼, 예.
2: 아유, 영광입니다. 어쨌든,
1: 예.
2: 피디님께서. 네.
1: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이재한 팀장님 고객이다. 이렇게 말씀 한마디 남기시고, 쿨하게 퇴장하셨대요. 이따 한번 인사라도 오랜만에 나누시는 게
2: 아유,
1: 어떨까?
2: 매주 인사는 합니다.
1: 예,
2: 네,
1: 알겠습니다.
2: 만나면.
1: 2707님입니다. 연디, 궁금한 게 있어요. 정오 뉴스 마치고, 점심 식사 하시고 머니특별시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머니특별시 끝나고 드시는 건가요? 별게 다 궁금하네요 하셨는데 그 이제 저희가 약간 푸마시처럼 저랑 우리 PD님이랑 작가님이랑 간식거리를 사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간식거리를 사오면 다 같이 이제 간단하게 방송 전에 먹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방송 끝나고 나서 또 같이 잘 챙겨 먹으니까요. 저희가 굶고 있지는 않다. 비록 회사 사정은 좀 우울하지만 밥은 안 굶는다.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409님이세요. 그런데 두분 자녀분들 보험도 많이 설계해 주시던데요. 시기별로 자녀보험 설계에서 이것만은 꼭 챙겨라 하는 게 있다면요. 뭐 예를 들어 0에서 1세, 5에서 10세, 15에서 20세, 뭐 20에서 30대 뭐가 있나요? 뭐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 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수
0: 되게
1: 있나요?
0: 많은데요.
1: 일단 0에서 1세, 뭐
0: 0에서 1세부터
1: 태아보험이려나?
0: 하실까요?
2: 일단 전생애를 거듭해서 아우러서 가장 필요한 건 실비죠.
1: 네.
2: 실비가 가장 필요하고
1: 네.
2: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어린 시기에는 수술비가 가장 먼저입니다.
1: 수술비.
2: 수술비. 그다음에 뭐 있어도 없어도 필요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는 뭐 수족구, 뭐 인플루엔자,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럴 수 있고요.
1: 네.
2: 어린 시기엔 뭐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매우 필요하다면.
0: 0세부터 준비하실 태아보험이라고 하면 선천성 관련된 부분의 질환도 놓쳐서는 안 되겠죠.
1: 선천성 질환.
0: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아이가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1: 예.
0: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입원비, 전 특히 응급실이나 1인실 이런 약간 입원비 관련된 부분. 왜냐면 애들은 한번 아프면 특히 태아 때는
1: 예.
0: 아프면 무조건 인큐베이터에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그럴 수 있게 입원비도 필요하겠네요.
0: 입원비에 좀 집중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1: 네.
0: 같아요.
1: 15세에서 20세는 어떠냐고 우리 제작진들 자녀분들이 이제 요 나이 때 앞으로 아, 앞두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2: 15세에서 20세가 사실 골절이나 찰과상 치료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비나 수술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 있고요.
1: 네.
2: 요즘에는 특히 이제 젊은 암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20대 네. 암 진단받는 여성분들 되게 많으셔서
1: 네.
2: 암 진단비나 암 치료비는 조금 필수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0: 저는 15세, 20세면

0: 지금이 바로 우리 아이 태아 보험을 어린이 보험으로 바꿀 교체할 시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1: 성인보장까지.
0: 말씀드렸던 네, 맞아요.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면서 앞으로 평생 받아야 될 뭐 암, 뇌, 심장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거 준비하는 게 좋고요.
1: 네.
0: 특히 이때가 보험료가 더 저렴하겠죠? 네. 그러니까
1: 네.
0: 이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예. 그러니까 뭐 영유아 어린이 시기까지는 실비, 수술비, 입원비 뭐 또는
2: 베스트로 뽑자면 그렇다는
1: 예,
2: 거죠.
1: 뭐 수족구 인플루엔자 또는 뭐 선천성 질환 이런 부분들 좀 폭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5세에서 20세까지는 골절, 찰과상 또는 뭐 암, 또는 우리 아이 태아 보험을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전환해 주시면서 이제 성인까지 가져갈 수 있는 보장도 눈을 돌려 보시면 좋겠다. 20대에서 30대는 어떠냐요? 넘어갈 수 없다.
2: 그러니까 15에서 20세나 20세에서 30세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1: 네.
2: 근데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젊은 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2: 그 시기에 필요한 어떤 질병들에 대한 보장들을 좀 잘 갖추시면 좋고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생애를 걸쳐서 가장 필요한 건 실비입니다.
1: 실비.
0: 네. 15에서 20, 그러니까 20대 이후부터는요.
1: 네.
0: 쉽게 말하면 15세, 20대 때 이때는 사실 보험을 본인이 하지 않잖아요.
1: 네네.
0: 부모님도 와주죠.
1: 그렇죠.
0: 부모님이 놓친 시기 본인이 잡을 시기예요.
1: 네.
0: 이제 내 성인이니까 내가 바꿔야 돼요.
1: 아 그렇군요.
0: 부모님 못해줬으니까 예. 내가 빨리 어린이 보험으로 평생 네.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을 바꿔달라고 본인이 알아봐야 됩니다.
1: 그렇습니다. 그 특히 또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 두 전문가 팀장님들 이렇게 어떤 생애 주기 가족들의 시기별로 다 보험 설계에 다 계획이 있고 큰 그림이 그려져 있으신 우리 보험계의 화가 우리 두 분과 함께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샵 0951번으로 계속해서 상담 신청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방송 내용 관련해서 뭐 어떤 뭐 질문 문자들 다 환영입니다. 샵 0951번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바로 연결 드리고 전문가분들과 통화 가능하게끔 이렇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갱신 비갱신 얘기를 많이 해서요. 그 제가 그동안 역대 거쳐갔던 이제 갱신송들 를 떠올리며 예, 그 원조 갱신송 첫 번째 갱신송 씨 기억나세요? 갱신되고 갱신되고 또 올라 갱갱신.
2: 아니요. 그 전에 하나 더 있었어요.
1: 이거 첫 번째예요.
2: 아, 그래요?
1: 예.
2: 그 송이 먼저였어요?
1: 이게 첫 번째입니다.
2: 알겠어요? 네.
1: 예, 그래서 원조 갱신송 우리 원곡을 함께 들어보시죠. 비비 밤양갱.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소비자 민원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고 업무를 시작해봅니다. 3983님께서요, 노래 나가는 동안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I'm your father. 이후에 최고의 대사네요. I'm your 고객. I'm your 고객.
1: 아, 무슨 말인가 했어, 지금.
0: 아, 네. 아, 제가 그걸 노리고 한 거였는데.
1: 아, 너무 멋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멋있는데요?
0: 아,
1: 그 전에
0: 모르셨어요?
1: 내가 당황해가지고, 피디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 생각을 했는데.
0: 예.
1: I'm your father 생각하니까 갑자기 예. 느낌이.
0: 거두절미하고 빠르네. 빨리 본론으로 가라고
1: 네,
0: 하시네요.
1: 네.
0: 네, 오늘 첫 번째 민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8293님. 안녕하세요. 최근 장마 때문인지 주변에 누수사고가 많더라고요. 저도 누수사고를 대비하고 싶은데 제 보험을 보니까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주소지랑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지가 다르더라고요. 주소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다르게 돼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고민상담 민원이세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1배 책책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네. 가입만 해두면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8293님 말씀처럼 실제 사는 주소랑 지금 보험 등록 주소랑 같아야 하는지 네. 어때요?
2: 자, 중요한 건데요. 바로 답변을 말씀드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이 일배책에 돼 있는 특약에 돼 있는 설정된 주소랑 같아야지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0: 아, 같아야 돼요.
2: 실제 내가 살고 있어야 됩니다.
0: 예.
2: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주소와 일배책 특약에 적용되는 주소가 다르다면 보장 못 받을 수도 있어요.
0: 띠로리 이쯤에서 우리 그 시간 잠시 함께하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빠밤.
1: 빠밤.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상생활 책임 배상 특약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에 네. 주소를 변경하지 못했어요.
0: 네.
1: 계속 살다가 갑자기 그 집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사고 당시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었다. 라는 사실만 증명되면 주소지를 바꾸지 않아도 보장은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일단 기본적으로 사는 집 주소랑 일배책 적용 주소가 같아야 한다고는 정용환 팀장이 방금 설명해
1: 했고.
0: 주셨는데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내가 그 집에 진짜 살고 있었다. 이걸 증명하면 보상을 해줘야죠. 전 소비자 편이니까.
1: 바꿀 기회 드릴게요.
0: 됐습니다. 자, O. 이건 나 바람을 담아.
1: 진짜?
0: 예? 아, 제발.
1: 네.
0: 제발. 맞아요.
1: 정답이에요. 네.
0: 오, 진짜?
1: 네. 보장받을
0: 오.
1: 수 있습니다.
0: 오.
1: 제가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메모, 네. 메모, 메모, 메모.
0: 메모, 메모. 예. 네.
1: 일단 관리사무실을 갑니다.
0: 고고.
1: 가서 내가 언제 여기 이사를 왔고, 이 집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었다라는 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관리사무실에.
0: 네. 네.
1: 전입신고를 해야 되니까.
0: 네.
1: 그럼 그 서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내가 이 집에 살면서 택배, 우편물 받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0: 네.
1: 그걸 캡처를 합니다.
0: 음흠.
1: 그리고 그걸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죠.
0: 예.
1: 나는 이 집에 살고 있었고
0: 예.
1: 일배책 주소지는 이전 집 주소지, 나는 다른 곳 주소지였는데
0: 네.
1: 나는 지금 이 집에 살고 있고 이 집에서 누수가 사고가 났으니 내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특약으로 보장을 해달라 요청을 하는 거죠.
0: 예.
1: 그러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0: 오, 진짜 메모 해두실 만한 아주 좋은 꿀팁이었는데 근데 하나 더 헷갈리는 거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말고 내가 세를 준 전셋집에서 누수가 생긴 경우도 일배책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땐 주소지를 어떻게 설정해야 돼요?
2: 진짜 이거에 대한 질문을 전 네. 이번 주만 세 번 들었어요.
0: 아.
2: 그러니까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0: 네.
2: 다른 것 때문에 발생할 것 같은데 제가
0: 네.
2: 말씀드릴게요. 자, 그 내용은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상관없이 일배책 특약에서 주소지를 전셋집 주소지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0: 어쨌든 설정해둔 주소지가 기준이 되는 거죠.
2: 그렇죠.
0: 네.
2: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누수가 발생했을 땐 보상을 못 받을 수는 없겠고요.
0: 네.
2: 자, 전셋집에 대한 발생했던 이 누수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0: 네.
2: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우리 집 누수도 보장받고 싶고 전셋집도 보장받고 싶은데 자,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0: 둘 다 보장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1: 일배책은 한 번만 가입 가능합니다. 중복 가입이 안 돼요.
0: 그럼 어떻게 해요?
1: 그럴 때는 임대인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을 가입하는 건데.

0: 임대인 배상책임.
1: 네, 내가 임대인이니까.
0: 임배책.
1: 그렇죠. 예. 임대인 배상책임을 가입하는 건데 어쨌든 전세를 내준 집도 내 재산이잖아요.
0: 그렇죠.
1: 내 소중한 재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전세집에 전세를 준 집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임대인 배상책임을 가입하시면 그 집에 대한 누수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 임대인 배상책임은 조건이 있습니다.
0: 뭐예요?
1: 아파트가 건축된 연수를 봐요. 20년 이상 됐다. 그럼 어떤 회사는 안 되기도 가입이 안 되고요.
0: 오.
1: 어떤 회사는 30년까지 봐줍니다.
0: 네, 네.
1: 그래서 20년 된 30년 된 아파트 이상 그 오래된 연식의 아파트라면 일단 심사를 거쳐봐야 돼요. 그래서 임대인 배상 책임이 가입이 가능하다면
0: 네.
1: 내가 그 집에 대한 전세를 줄 때 그거를 꼭 화재보험을 가입하셔서
0: 어허.
1: 임대인 배상 책임도 준비를 해두시면 좋고요.
0: 네.
1: 아 근데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0: 또 뭐예요?
1: 아까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가입을 할 때
0: 네.
1: 내가 전세집 내준 집에 대해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주소지를 설정하면 전세집도 된다 했잖아요.
0: 네네네.
1: 조건이 있어요.
0: 무슨 조건이에요?
1: 가입 시기를 봐야 합니다.
0: 가입 시기?
1: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거면 안 돼요.
0: 2020년 4월 이전에는 안 된다.
1: 네. 그때는 전세집으로 주소지를 설정해도 보상이 안 됩니다.
0: 안 돼요. 그 내가 직접 사는 집만 된다.
1: 그렇죠.
0: 예.
1: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세집을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0: 네.
1: 2020년 4월 이후로 다시 가입해 주셔야 돼요. 네, 그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두 팀장님과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많이 나눠봤는데요. 4286님께서 안녕하세요. 간병보험 들고 싶은데 추천 좀 해주세요. 나이는 65세입니다. 라고 상담 신청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저 이제 곧 방송 마무리하고 나서 오늘 출연하신 두 팀장님과 직접 상담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도 뭐 언제든지 또 재방송 시간에도 여러분들 상담 신청 문자 계속 받고 있다는 거 안내 드려요. 샵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에서 놓치신 내용 있으시다면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잔나비의 알록달록 끝곡으로 남겨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지연이었고요. 9시 1시 머니특별시

0: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TBS 교통정보. 어제까지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내렸지만 오늘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지금 같은 한낮 시간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요.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을 하신다면 모자나 양산을 이용하고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을 입는 게 좋겠습니다. 또 수시로 물을 마셔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잠실에서 동호대교까지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동호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여파가 더해졌습니다. 동호대교 지나서도 반포대교까지는 서행합니다. 반대 올림픽대로 하는 방면 방화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는 정리됐고 지금은 여의도 통과할 때 정체, 또 강남권에서 서행합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 성산램프 부근 3차례에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디 최강인구입니다. 책 앞 표지를 보면 보통 작가 소개글이 적혀 있죠. 몇 년도 태어났고 어느 학교 나오고 뭔 책을 썼고. 근데 한 소설가의 자기 소개글은 좀 특이하더라고요. 다른 설명 없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람을 볼 때 51점만 되면 100점을 주자.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줘야지 꿀을 주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진심보다 태도다. 미워할 것은 끝까지 미워하자. 땅은 원래 사람 것이 아니니 죽을 때까지 단 한 평도 소유하지 않는다. 따위를 생활신조로 갖고 있다. 한 줄 한 줄 짧지만 다 뭘 생각하게 하는 말들이죠. 중요한 것은 진심보다 태도다. 특히 이 말이 눈에 띄더라고요. 말 안 해도 알지? 내 진심 알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모르죠. 다만 태도로 읽을 뿐입니다. 내 진심을 알아줘. 이렇게 강요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성실하게 태도로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이네요.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즐겨 최현입니다.

언제 들어도 좋아요. 최원의 오동잎. 띄워보내주려무나. 7089의 대표곡이죠. 안치행 선생이 작곡을 했는데, 제가 안치행 선생한테도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 최원 씨가 우리나라 대중가수들 중에서 이 고음을 가장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수였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7080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오전 중에 저보다 한 5, 6년 앞선 선배가 계세요. 예. 건설에서 사장하다가 이제 지금 은퇴를 했는데 오전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뭐 쭉 얘기하다가 이분이 저 몇 년 전에 이제 상처를 하셨거든요. 혼자 사시는 게 어떻습니까? 했더니 야, 말 마라. 야, 이게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 어? 너도 나중에 잘해라. 보통 일이 아니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전화 끊고 이제 기차를 딱 타려고 이제 탔어요. 예. 탔더니 저도 지공대사 아닙니까? 60년생이라. 예. 저도 자연스럽게 이쪽 경로석 쪽을 바라봤죠. 혹시 빈자리 없는. 하나 있더라고요. 쫓아가서 앉으려고 그랬는데 아, 이게 주변에 누님 형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저도 지공대사인데 앉을 수가 없어서 그냥 30분을 서가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 저보다 형님 누나들 많이 계실 텐데 혼자 살고 계신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예. 애로사항이 참 많다고 그러시더라고. 예. 최원의 오동잎 듣다가 7080 얘기도 하고.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애들은 가라. 실버돌 힘든 싱어. 나이 60살 이상만 참석이 가능한 실버돌 힘든 싱어일 건데 미리 오늘 말씀드리면요. 오늘 특집으로 저 파블로 PD가 기획을 했어요. 실버돌 힘든 싱어 초대 가왕 이세미 씨. 울산에서 이제 올라오실 건데 이세미 씨하고 2대 가왕은 바로 남산 씨. 예. 이 두 분을 초대해서 이분들의 노래 차만 타면 오는데 이 노래하고 레인코트 입은 저 여자 이세미 씨. 아. 나름 저희 이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는 히트곡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네. 자, 이따가 또 7080 가수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 정세가 요동치고 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상대로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결정이 임박했다고 밝혔어요. 뭐 꽃갱이 산인지 그 밑에 핵시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벙커버스터인가? 그걸 뭐 몇 발을 갖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이 며칠 전부터 맨날 이러고만 있어요. 하려면 하든지 말든지 이거 이래가지고 후티 반군이 이쪽 홍해 쪽도 막아놓으니 지금 기름값이 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나 정말 아 스트레스 받아요. 날도 더운데 오늘 보니까 폭염주의보까지 오고 있는데 예. 이 국제 유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홍해로 빠져나오던 유조선들이 그 수에즈 운하 쪽으로 돌아서 간다는 거지. 그러니 그 경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자연스럽게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9월 인도분 브렌트유가 7% 오른 배럴당 100.69달러. 또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6%. 그래가지고 배럴당 92달러에 마감이 됐답니다. 브렌트유는 5월 22일 이후고요. 텍사스산 원유는 6월 4일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80달러 밑으로 쭉 가고 있었는데 아 정말 아휴 날도 덥고 정말. 그리고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마약이 전국에 파고들고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하수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그 하수물에서 불법 마약류가 무려 31종이 검출됐답니다. 와, 이게 웬일이에요? 생활하수에. 참. 무슨 세관에서 탐지견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서울 시내라든지 전국에서 생활하수에서 그 채취한 거기를 검수를 해봤더니, 거기 마약 성분이 들었다. 특히 말이죠. 이 메스 암페타민. 이걸 필로폰이라고 그러는 건데 필로폰 등 총 31종의 불법 마약류 또 졸피뎀 등 25종의 의료용 마약류가 검출됐다고 그러네요.
특히 필로폰은 지난 20년부터 24년 매년 검출이 됐고 하수처리장 상위 배수 분구 인구 밀집 지역에 모두 검출돼서 이게 전국적으로 필로폰이 생활 주변에 퍼졌다는 거를 뒷받침하는 증거다. 아.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하고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뭐 연합뉴스TV YTN에도 계속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2시부터 파기 환송심 선고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2017년 이혼소송 이후 9년 만에 이제 또 합니다. 예. 4조냐 수백억이냐 1.4조냐 수백억이냐 최 회장이 노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9년 만인데 1심 위자료 1억하고요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이었는데 2심에서는 위자료 20억 분할액을 1조 3,800억으로 크게 늘려놨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작년 10월 달에 2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면서 재산 분할 부분을 다시 심려하고 서울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건데 오늘 그날이에요. 네. 이따가 어떻게 될지. 네. 뭐 세기의 재산 분할. 지금 기사 제목은 그렇게 나가는데. 그리고요. 고깃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통형 수납 의자 있잖아요. 요게 자칫 손가락 절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료진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고깃집에 가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푹신한 의자인데 그거 뚜껑 열면 그 안에다가 왜 옷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거. 예. 그 의자가 외상 전문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만 5명을 봤답니다. 그 엑스레이 사진까지 이렇게 기사에 올려놨는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 회식 있어가지고 여기 상암동에도 뭐 고깃집 가면 이런 의자 많이들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들으신 분들도 앞으로 고깃집 갔을 때는 원통형 의자 등받이 없는 거

그럴 때 여기 넣었다 뺐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 사이 아마 끼나 보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손가락이 절단되는 무서운 일이 있으니까 조심들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금요일에 나눔 선물 이벤트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더 이상 출연이 아니고 여기 출근을 안 하게 될 수요일부터 우리 황경호 돈가스 PD, 가스 PD가 또 어떤 퀴즈를 또 낼지 기대를 하면서 노래를 한곡 듣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강진 씨 부인이죠? 김효선 씨인데, 이분도 가수예요. 옛날 시자매 출신인데, 김효선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내가 꽂힌 줄도 모르고.

자, 나눔 선물 시작할 겁니다. 네, 먼저 돈가스 퀴즈 정답 맞히시고 25개 나눔 선물 중에 하나 고르시고 나눔 선물을 받으면 누구하고 같이 나누겠다 세 가지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저희한테 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당첨자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먼저 돈가스 PD가 제출한 퀴즈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올려놨네요. 마약의 일종인데 무색결정상태 또는 흰가루다. 냄새가 없다. 근데 이거 남용하면 불면, 환각,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 요게 뭐냐?

보기를 두 개 올려놨네요. 1번 히로뽕, 2번 찌찌뽕. 깠어. 너 아무리 이래도 출근 안 한다고 그래. 찌찌뽕이 뭐야? 찌찌뽕이. 예? 찌찌뽕이 뭐 상대방을 이렇게 얼굴 이렇게 자꾸 소리 지르는 거야? 찌찌뽕 이러는 거? 야, 어디 갔어? 예? 퀴즈 내놓고 저 창피하니까 도망갔냐? 아, 찌찌뽕이 뭐냐? 찌찌뽕이. 자, 하여튼 마약의 일종이에요. 우리나라 생활 하쇠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검출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마약 이름이 뭘까요? 1번 찌찌 아니 1번 히로뽕, 2번 찌찌뽕이에요. 다 아시죠? 모르시면 몇 번 쓰시면 된다고요? 1번 쓰시면 돼요. 1번. 네. 자, 이제는 25개 나눔 선물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선물을 하나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 3-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가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서울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미너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 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의 샐러드, 중학생 인터넷 강의 재미로의 수강권,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매운탕 2인분, 반만년 홍삼 그대로 경기무역공사의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의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 요리 전문점 봉오리 오리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 면과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 선크림,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나눔 선물 제공해주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사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적으실 거니 나눔 선물이 채택이 되면 누구하고 같이 나누고 싶다. 세 가지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지금부터 확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당첨자를 알려드릴 건데요.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약의 일종인데 무색결정에 흰 가루고 불면 환각 중독 증상 나타나는데 이게 뭘까요? 1번 히로뽕입니까? 2번 찌찌뽕입니까? 모르시면 그냥 1번 쓰시면 되고요. 예. 4650번님이 아, 조금 전에 제가 그 의사가 경고했다는 예, 뭐죠? 등받이 없는 뚜껑의자 있잖아요. 여기에 깡통의자라고 하는 건데 그 손가락 잘린 분이 다섯 분이나 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조심하십시오 그랬더니 4650님이 이렇게 저도요. 연탄구이집에서 멋모르고 의자를 움직이다가 손톱 끝을 다쳤는데 피도 나오고 무척 아파서 고생했어요. 그 의자 위험합니다. 오,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그 뚜껑, 푹신한 뚜껑 밑에다가 되게 앉아있다가 손으로 가다가 이렇게 약간 움직이다가 손톱 끝을 다치셨다고 그러네. 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신청곡 문자를 1248님이 보냈네요. 일구형 안녕. 이번 주 외근이 3일 연속 이 시간대라 운전하며 허리케인 라디오를 듣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서 TBS 정상화돼서 돈가스 PD가 복귀하길 바라고요. 신청곡으로 장현 선생의 석양을 부탁합니다. 아, 7080 노래 좋죠. 돈가스 PD가 복귀하라는 뭐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네. 뭐 복귀하든 안 하든 월급 안 나오는 건 똑같은 겁니다. 네. 자.
노래 듣겠습니다.

0: 장현. 이 노래 좋은데.
1: 가야 할 사람이기에 안녕.
0: 석양 듣겠습니다.

네, 장현의 석양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랄랄랄랄랄라. 이런 옛날 7080 노래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 추억의 편린들이 확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저도 이 노래 들으면은 저희 중학교 때 아마 이 노래 나왔던 것 같은데 그 테이프 통해서 카세트 테이프에서 들렸던 그 노래. 아, 여름방학 같은데 매미 소리 들으면서 이 노래 들었던 그 기억도 언뜻 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다 기억나실 거예요. 뭐든지 아까 최원의 오동잇 같은 경우도. 예. 제가 저 조금 전에 토크백 눌러가지고 빠블로한테 야, 우리 그 유튜브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떠냐. 저작권은 되냐 그랬더니 저작권은 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후원금 같은 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예. 여러분들 어때요? 그 7080 우리 노래 들려드리면서 서로 옛날 얘기들 같이 나누는 문자라든가 전화. 이거 저하고 저 파블로가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와서 응원 좀 해 주실래요? 예. 응원해 주겠다 그러면 1번 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예. 하지 마 그러면 2번 해서 써서 보내주시고. 최일구 파블로의 7080 대중가요 유행가 따라하기, 예, 추억하기 이런 과제로 해서 해라 1번, 하지 마라 2번 이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여론조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아까 그 뉴스에서도 예고가 됐던 최태원, 노세영 파기환송심 결과가 지금 나왔네요. 예, 결론은 이겁니다. 예, 9년 동안 끌었는데 예, 최태원 SK 회장한테 노세영 씨한테 9,400억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9,440억. 9,440억 원. 네. 940억이 아니고요. 9,400억. 거의 1조 되네. 1조 정말로. 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지난번 작년에 2심에서는 1조 4천이었는데 9,440억으로 뭐 깎였다고 그래야 되나. 뭐 저쪽은 아주 줄었습니다. 최태원 회장 주식의 3분의 1에 해당 금액이라네요. 9,440억을 노세영 관장한테 분할해서 줘라. 확정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연 5% 이자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9,400억에 5%면은 이자가 얼마예요? 얼마 이거? 그 1조에 5%면 얼마야 도대체? 아이고, 월급도 못 받는 저 TBS PD 저 엔지니어한테 물어봐야 모르겠다는데 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소식 전해드렸고 지금부터 나눔 선물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9,440원 뭐 주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자, 첫 번째 일단 퀴즈 정답은 1번 히로뽕이죠. 예. 6027번님, 6017번님 당첨됐어요. 1번 히로뽕입니다. 받고 싶은 선물은 에센스예요. 소고기, 어? 세 가지를 적으세요. 받고 싶은 선물은 에센스, 소고기, 곰탕. 요렇게 적어도 될까요? 선물 내용이 다 기억이 안 나서 말이죠. 아이, 좋아요. 6017번님한테 에센스를 처음 얘기하셨으니까 에센스. 이부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7660님의 나눔 선물 후기인데 안녕하세요. 역삼동 SG 당구클럽입니다. 아, 그저께 전화 인터뷰했던 이 형님이구나. 선크림 잘 받았어요. 오늘도 방송 잘 듣고 있고요. 황정호 PD님이 그동안 수고 많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른 일 하셔도 힘내시고요. 좋은 일 있고 행복한 나날 되세요. 하시면서 저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 선크림 받으신 거 사진 한 장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당구장 안에 계신 분이 선크림 받아서 뭐 하시려고 그러나 모르겠네. 하여튼 잘 사용하시고요. 0025번님.

당첨됐습니다. 1번 히로뽕이 정답이고요. 어차피 당첨 안 되는 줄 알면서 몇 년째 참여합니다. 어우, 그러셨어요? 그래도 당첨이 된다면 남양주에 사니까 남양주 고깃집을 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당첨이 안 되면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래도 허리케인 라디오는 끝까지 청취합니다. 190 팬이거든요. 당첨이 되셨으니까 문자 계속 또 보내주시고요. 0025번님한테 남양주시 하늘마을 하늘골의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4636번님, 저희 아주 단골 문자 보내는 청취자님이네. 한국 남자들, 배우자들한테 너무 뻣뻣해요. 오늘 59년 왕십리 아저씨. 아마도 남편분을 말씀하시네. 나는 김은국 씨 얘기가 하네. 오늘 59년생이신가 보죠, 남편분이. 오늘 59년 왕십리 아저씨를 모시고 아산병원을 갔다 왔는데요. 아픈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앵커님은 건강하신 거예요? 아직 안경도 안 쓰시고. 저요? 안경 써야죠, 저도 이렇게. 예. 도수 없는 안경이라. 예. 2시간 생방송 하시고 피아노도 잘 치고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면서 너랑 나랑의 그대와 함께 노래를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좋습니다. 네. 남편분 어디 아산병원 많이 불편해서 갔다 오신 건지. 예. 자, 잘 조리 잘 하시고요. 4636님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너랑 나랑 그대와 함께.

아주 그 밝은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근데 9629님이 노래를 듣다가 가사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서 올려놨어. 계곡에는 맑은 물소리, 하천에는 희로뽕이 둥둥둥. 생활하수에 희로뽕 검출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계곡에는 맑은 물소리, 하천에는 희로뽕 동동동. 그거예요? 재밌네. 그리고 6532번님은 노래 나가는 동안에 문자를 보냈는데, 그 오늘 최태원 회장 보고 법원에서 노소영 씨한테 9,440억 줘라 그랬는데, 이자만 월 5%다 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계산이 안 된다 그랬더니 계산을 해서 보내셨네. 6532님께서 지정된 날짜에 지급되지 않을 시에 이자를 지급하라는 겁니다. 아, 그 얘기구나.

0: 이제 법원에서 정했겠죠? 9,440억을 얼마 동안에 한 달에 얼마씩 갚아라 월부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때 원금이 지급이 안 되면은 이자를 지급하라는 건데 9,440억의 5%다. 아, 그 얘기구나. 근데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만 계산을 해서 보내셨는데 9,440억이면 월 이자가요 39억이에요. 허허야. 대단하다 정말. 야, 정말 세기의 재산분할이네. 아유, 참. 모르겠어요. 주든지 말든지. 뭐 우리하고 백성들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자기들 때문이죠. 저는 솔직히 이런 게왜 뉴스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 예? 우리가 이런 걸왜 알아야 됩니까, 정말. 예? 아, 날도 더운데. 예. 자, 됐어요. 제가 이해 안 할게요, 제가. 새싹 문자로 2375번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네. 정답 1번 히로뽕이고요. 다른 방송을 듣다가 재미없어 왔어요. 처음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이분은 2375번님은 어디 듣다가 이리로 오셨는지 저 가스피디가 전화 연결했대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아이고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네, 어디 계세요 지금?
1: 여기 장위동이에요, 서울.
0: 장위동?
1: 예.
0: 성북구 장위동?
1: 예, 성북구.
0: 그렇죠, 장위동. 네. 지금 무슨 일하고 계시다 전화 받으신 거예요?
1: 예, 일하고 있어요.
0: 무슨 일하고 계세요?
1: 아, 숙녀복 만들기지요?
0: 아, 숙녀복 만드시는구나. 그러면
1: 예.
0: 공장에서 전화 이렇게 통화하시는 거군요.
1: 예.
0: 봉제 공장이시네.
1: 예.
0: 사장님이세요? 직원이세요?
1: 사장인데 잡부예요. 집사람이 사장이고.
0: 그러면 직원들은 전부 몇 분이에요? 사장님하고 잠적하시는 남편분하고 말고 또?
1: 없어요.
0: 아, 두 분이 하시는구나.
1: 예, 저거 뭐 그냥 하청 내보내고 바쁘면.
0: 아, 그렇구나. 일감 많으면 하청 보내고. 예. 그런데 이 문자가 저희가 재밌어서 저 가스피디가 전화로 연결한 것 같은데 다른 방송이 재미없어 왔어요 그랬는데 다른 방송이 어디예요?
1: 그거 얘기해도
0: 아,
1: 되나요?
0: 얘기하세요. 뭐, 별거 아니에요. 예?
1: 네, MBC.
0: MBC?
1: MBC에서 이제 정주행인가 그 다르던데 그냥 바꿔가지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0: MBC 누구, 2시 하던 거? 2시.
1: 12시에 시사방송.
0: 시사방송 12시 하는 거요?
1: 예.
0: 손석희 앵커가 하는 거?
1: 예, 한참 점심 먹고 졸릴 시간인데.
0: 아, 재미없어요, 그게?
1: 재미없다고만 안 되겠죠?
0: 아이, 뭘 어때요. 그런 거 가지고. 아, 그런 분이 많어.
1: 아, 점심 먹고선 한참 일을 저걸 녹음할 시간에 그 시사 듣기가 그렇더라고요.
0: 아, 더 졸립다 이거죠?
1: 예.
0: 아, 이거 저 MBC 라디오 국장 누군지 모르겠네. 이거 걱정되네. 예. 아니, 그런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1: 그러니까 방송 듣다 보니까는 그렇게 옮겨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0: 그러면 허리케인 라디오는 최근부터 듣게 되셨어요?
1: 아, 그 전에 들었었죠.
0: 아,
1: 예, 그 전에 듣다가
0: 예.
1: 잠깐 또 옮겼는데,
0: 예.
1: 예, 또 이번에
0: 졸리게 하더라. 아,
1: 그런, 예.
0: 큰일 났네. MBC 큰일 났어. 아, 이거. 아이고. 허리케인, 아니, 그, 어때요? 졸립다고만 얘기하신 거 말고, 시사는, 시사하면 뭐, 손석희 앵커 아닙니까? 하루에 뭐, 시사를 쫙 정리해줄 것 같은데, 저는 못 들어봤는데, 한 번도요.
1: 아, 테레비 같은 데서도 종종 듣는데요.
0: 네.
1: 듣는데, 이건 또 12시에 2시까지인데 한참 점심하고 공장에서는 녹음할 시간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조금 막 저걸 해야 되는데,
0: 네.
1: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적으니까는 방송이 그래요.
0: 그렇구나. 그죠. 저희는 어때요? 허리케인 라디오는?
1: 아유, 너무 재밌어요.
0: 어떤 게 재밌어요?
1: 하여튼 모든 게참 재밌고,
0: 모든 게?
1: 누구야, 저.
0: 최국이 화내는 거?
1: 네, 그거 바뀐 줄 알았더니 옛날에 듣다가 들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 바뀌고 너무
0: 아유,
1: 신기하고
0: 제일
1: 나오더라고요.
0: 오래된 코너인데요. 최국이 대신 화내주는 남자.
1: 네, 근데 처음 나올 때부터 그전에 들었었어요.
0: 아유, 그러셨구나.
1: 네, 근데 어떻게 그냥 라디오가 그 방송이 잘안 나와가지고 옮겼는데 이번에 딱 틀으니까 나오더라고요.
0: 아유, 고맙습니다.
1: 근데
0: 최국 씨도 저희가 출연료를 못 주잖아요.

0: 그렇게 그런 얘기를 참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1: 뭐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지.
0: 그렇게 해서 최국기는 뭐 먹고 살아요?
1: 아니, 최국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네. 목요일 날은 그 이종황 선생의 그 황당무계.
0: 네, 어디 나오셨던
1: 거. 예, 예, 예. 네. 그 오늘 저 3시에 저거 하잖아요. 실버돌 네. 힘든 싱어.
0: 예, 예, 실버 그것도
1: 이세미 씨하고 남사 씨 나올 건데, 이거 애들은 가라, 실버돌 힘든 싱어. 이 코너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저번주에 들어보니까는. 네. 아, 저 누구야. 그 가수분 나와가지고
1: 남산 네.
0: 네 남산 노래 틀어달라고 하더니
1: 아 그건 이윤상 씨고
0: 네 이윤상 씨 나오는
1: 아니 이게 저는 그래요 저도 이제 네. 60년생이고 66이잖아요
0: 예예 네. 어?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저보다 젊은 사람들한테 소구하느니 차라리 저 연배라든가 네. 제 주변 네. 라든가 선배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7080 쪽으로 포커싱을 한번 네. 해보자. 어때요? 네. 이 기획 안에 대해서.
0: 아니, 그런 게 참 재밌고 예. 참 유머 있고 방송이 참 들을만해요.
1: 우리 저 사장님은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0: 아, 저 70이에요.
1: 55세? 아니, 55년?
0: 56년.
1: 56년 잔내비?
0: 네. 네.
1: 아, 우리 둘째 형하고 이제 갑장이시네. 아, 그렇구나.
0: 아, 뭐 어떻게 저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먹었네.
1: 70살 되시니까 어때요, 기분이?
0: 아유, 모르겠어요. 기분이 어째 이렇게까지 먹었는지. 세월이 빠르네요.
1: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0: 네. 마음은 아직 청춘이에요.
1: 그죠?
0: 예. 네.
1: 아, 자꾸 갑자기 막 눈물 날라고 그러네.
0: 네. 네.
1: 근데 우리 저 형님 얘기 듣다 보니까 억양이 충청도 쪽 같아요.
0: 네, 충청도요.
1: 어디요?
0: 당진이요.
1: 당진이요?
0: 네.
1: 야, 요새 당진 뜨던데. 당진에 땅 좀 있어요?
0: 없어요. 당진도 나온 지 오래됐어요.
1: 아, 이거 잘하. 아, 요새 아 당진 네. 뜨더라고. 오.
0: 네, 현대. 정준영 씨가 막은 데 그때 나왔대요.
1: 아이고 일찍 나오셨네. 네,
0: 그때는
1: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몇 년도예요?
0: 그때 갑자기 얘기하니까 연도수는 모르고.
1: 네. 몇 살 때쯤?
0: 그러니까 몇 살 때 한 뭐 학교 졸업하고 왔으니까는
1: 20대
0: 네, 생활까지는 거기서 되게 했는데. 예. 네. 네, 막히는 바람에 안 막혔을 때긴 참 거기가 괜찮았어요. 당시. 네. 예, 네, 바닷가라.
1: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 2184님이, 다른 청취자가 문자를 보냈어요. 형님하고 전화 얘기 연결해서 얘기 듣다가 뭐라고 했냐면, MBC 큰일 나시오. 통화하시는 분과 공감합니다. 제가 네. 하고 싶은 말인데 시원하게 얘기를 잘해주시네요.
0: 네.
1: 많은 분들이 공감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0: 근데 그걸 듣고서는 어저께도 참 이 방송 들으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종 저 타방송에서 일로 왔다고.
1: 그러니까요. 예. 네. 네. 그 MBC 피라민들이 다 이쪽으로 오셨어.
0: 예. 그러니까 되면은 참 녹은 자꾸 얘기하면 녹음하고 막 죽을 시간에 다양해 네. 시사하니까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네. 네. 제가 MBC에다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
0: 네.
1: 어, 니네 큰일 났다 하고 니네 손님들 네. 다 일리 왔다 한번 얘기해 드릴까?
0: 한번 얘기해 보세요.
1: 아유, 농담이고요. 네. 어때요? 이제 공장에 두 분이 부부가 일하시면 일거리는 많아요?
0: 지금 경기가 없어요.
1: 저런.
0: 네.
1: 오늘은 경기가... 뭐 만들고 있어요?
0: 네, 잠바 만들고 있어요.
1: 네?
0: 잠바.
1: 겨울 잠바?
0: 네, 예비 작업인데 이제. 가을 거예요, 가을 거.
1: 가을 점퍼?
0: 끝나고. 네.
1: 어디 납품합니까?
0: 네.
1: 어디 백화점이나 이런 데 납품하는, 하청 아니. 들어와서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0: 네.
1: 그 납품하면 몇 벌을 어디에다가 납품하는 거예요?
0: 이제 가게가 있죠, 이제.
1: 몇 벌 정도 저 주문 받았어요?
0: 몇 벌이 아니라 그냥 계속 타고 있어요.
1: 아, 안 되는 대로 납품을 하시는구나.
0: 네, 예. 네.
1: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여기,

0: 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형님.
1: 예, 예, 네. 아유, 참 반갑습니다.
0: 그래요.
1: 통화가 네. 돼가지고.
0: 한 청취자 애니팡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청취자 전화 통화 좀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대요. 알겠습니다, 형님. 예, 자, 힘내시고요. 예. 예, 신청곡 예. 있어요? 신청곡 듣고 싶은 노래.
1: 신청곡 백음성의
0: 네.
1: 사랑의 비를 맞으며.
0: 아, 백음성 씨, 어 노래 좋던데. 예. 예. 예. 그럼 그 노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1: 예, 예.
0: 또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뭐 예, 상품은 뭐 드릴까? 상품은. 아,
1: 당첨이요?
0: 선물.
1: 네.
0: 예, 저희가 알아서 또 보내드리도록 네. 할게, 노래 뭐, 끝나고 나면.
1: 냉장고, 뭐, 김치통?
0: 장독대, 그, 아, 저거, 그거 보내드릴게. 네, 냉장고 네,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네. 사각항아리 보내드릴게요.
1: 예, 예.
0: 잘 쓰십시오.
1: 고맙습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노래 듣겠습니다. 백음성의 사랑이 비를 맞아요.

1부 끝곡입니다. 윤윤서 양이 부릅니다. 문경세제 너무 높아 들으시고요. 오늘 3부 3시부터 실버돌 힘든 싱어 가왕 초대석 이세미 남산 두 가수 출연합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2: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3: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4: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2: 좋다.
3: 두루두루 누리라고?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6: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7: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6: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7: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8: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9: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8: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9: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8: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9: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0: 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현재 서울 기온이 32도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만큼 에어컨 사용량도 급증해서 에어컨 화재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보관 장소의 환기창은 반드시 열어두고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기 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실외기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말고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동군포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뒤쪽 둔대분기점부터 4km 구간 밀려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도 서평택 분기점에서 발안 쪽으로 쭉 밀려있는데요. 발안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의 여파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8757님이 이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노고지리.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품고 찾잖아.

노고지리의 찻잔. 참 옛날 노래인데 들어도 좋아요. 예. 자, 이번에는 6792님 문자인데요. 저도 MBC에서 이사 온 50대입니다. 제가 제일 젊은 것 같아요. 노래 레벨이 너무 높은데요. 7080 노래 중에도 높다 그러시네. 대신 일곱바가 시원시원해서 좋네요. 고맙습니다. 나른한 오후에는 일곱바 짱입니다. 아유, 고마워요. 예. 여기 뭐 많노. 왕방울님도 저 MBC 있는 그거 말고. 요즘 라디오 트렌드는 최일구다. 이런 문자도 왕방울님 보내주시고. 고마워요, 왕방울님. 복 받을 거야. 예. 6792님한테 파블로 PD가 뉴질랜드 영양제를 보내드린답니다. 4주 28일 동안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보내드릴게요. 9858번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일구선생. 저는 개인택시 기사고요. 70대 중반이고요. 어우, 저보다 한 10년쯤 선배님이시네요. 정답은 1번이고요. 당첨이 되면 한국밥 부탁합니다. 집에서 장애 아들을 돌보는 집사람하고 먹고 싶네요. 네. 9858번님께, 예. 경기도 하남시 공간에 한국밥 전문점 한국밥 6인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힘내시고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빨간 레인코트, 빨간 레인코트 입은 그 여자. 실버돌 힘든 싱어 초대가왕 이세미 씨. 그리고 차만 타면 오는데, 차만 타면 올 수 있는데, 이대가왕 남산 씨 출연합니다. 오늘은 대결이 아니라 가왕 초대석으로 할 겁니다. 유튜브 시민의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이세미 씨, 남산 씨 팬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예, 축하 문자도 좀 많이 좀 격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다 소개 제가 해드릴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분도 역시 실버돌 힘든 싱어 출연자였어요. 네, 최신영 씨입니다. 허리케인 나디아에서 히트곡이죠. 있는 거 주는 거야, 없는 것도 아닌데. 아싸!

0: 예비스타의 현실 보정 없는 진검승부 짠내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승부 특집 기획
1: 왜 이렇게 길어
0: 애들은 가라 실버들 힘든 승부 잘했어요. 자, 여기 출연하면 무조건 뜹니다. 애들은 가라. 나이 60 이상만 출연하는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만 나옵니다. 오늘은 역대 실버돌 힘든 싱어 강 두 분을 모시고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산입니다.
0: 남산 씨.
3: 네. 네. 안녕하세요. 이세미입니다.
0: 빨간 레인코트 네. 입은 그 여자 이세미 씨.
3: 반갑습니다.
0: 그다음에 네.
4: 차만 타면 오는데
2: 차 타고 왔습니다.
0: 요거를 이제 워낙 김태발 씨가 예, 예. 보조 MC로 이제 그 다음 것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다 하게 생겼어.
2: 아우 힘드시겠습니다. 네.
0: 예, 힘드시겠습니다. 김태발 씨가 지금 생활 전선으로 나가는 바람에 예, 예. 여기 출연진을 출연료를 못 받으니까
2: 이 예. 자체가 힘든 방송이기 때문에 그분도 힘들고 저희들도 힘들습니다.
0: 진짜 힘들어.
2: 밖에 그 이제 스태프들도 힘들고.
0: 자 이제. 실버돌 힘든 싱어 소개합니다. 초대 가왕 2024년 대한민국 트로트계 혜성처럼 등장해 최고의 자리에 오른 분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꽃이 조금 늦게 피었다고 해서 그 향기까지 없는 건 아니다. 세련된 무대 매너, 탄탄한 가창력, 진정한 실버돌. 자. 빨간 레인커트 입은 그 여자 실버돌 힘든 싱어 초대가왕 가수 이세미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3: 아유, 안녕하세요. 늦게 핀 꽃이 향기도 오래갑니다.
0: 네. 네,
3: 빨간 레인코트의 이세미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 어서 오십시오. 몇 달 만에 뵙는 거예요?
3: 아, 한 두 달 됐나요?
0: 두 달?
3: 네.
0: 오늘도 울산에서 KTX 타고 오셨어요?
3: 네, 오. 오늘도 열심히 칙칙폭폭 타고 왔습니다.
0: 여보세요. KTX가 무슨 칙칙폭폭이 있어요. 소리가 안 나는데.
3: 네.
0: 하여튼 고생하셨고. 자, 이번에는 실버돌 힘든 싱어 2대 가왕입니다. 남산의 정기를 받아 남진 씨 성대모사의 달인이 된 분이죠. 차만 타면 오는데. 자, 여기서 차는 전기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2: 아, 휘발유차 종류는요. 네. 경유차든 휘발유차든 가스차든 네. 모든 걸 다 의미를 하는 겁니다.
0: 아, 무조건 차 타고 빨리 와라, 네. 고향으로.
2: 네. 그렇죠.
0: 자, 대전의 재간둥이 실버돌 힘든 싱어 2대 가왕. 가수 남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0: 네.
5: 네, 가요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TBS의 2대 가왕 남산 인사드리겠습니다.
0: 여보세요. 네. 가요계 센세이션?
5: 센세이션이요. 그게 우리 저
0: 무슨 센이야? 아까 센세이션이라 놓고.
5: 휘혈액이 안 좋으셔서 MC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0: 0772 청취자가 남산 씨 팬인가 봐. 예, 산이 예. 형님 노래 좋아서 음원을 다운받아서 매일 듣고 있어요. 널리 널리 퍼져라.
2: 이야. 이분도 아마 남산의 정기를 받아서 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복 받으실 겁니다.
0: 여보세요.
2: 네.
0: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
2: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다음 이대강 남산 씨가 제 옆에 앉았잖아요.
2: 네네.
0: 일부러 여기 옆에 앉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거 저 혼자 다 할 수가 없잖아.
2: 저보고 하라고.
0: 보조 MC 역을 좀 해주시라고.
2: 아, 제가요?
0: 네. 그 뭐, 뭐를 할 거냐면은,
2: 예, 예.
0: 저, 문자 이제 좀 읽어주는 거, 그거 좀 해주셔. 예, 예. 자, 그, 요, 저 읽어줘. 자, 예지 아빠님 문자 읽어주세요. 예지 아빠님 그 문자입니다 하면서 읽어주세요.
2: 예지 아빠께서 남산, 그리고 이세미 가수님, 오늘 세계 입담 대결 너무 기대합니다. 하트 표시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3: 감사합니다.
0: 그런 것까지 안 해도 돼. 이모티콘 아니,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2: 왜 말만 하면 저한테 태클 겁니까?
0: 저 글자는 보여요?
2: 아, 다, 아유, 저 바깥에 글씨 다 보입니다, 제가.
0: 알았어요. 이 문자 읽으랬더니 너무 당황해하고 있어요.
2: 아유, 저는
0: 되게 떨고 적도 있지, 없고, 지금.
2: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네. 방송도 지금.
0: 근데 제가 이마에 흐르는 땀의 정체는 뭡니까?
2: 더워서 그래. 여기 에어컨이 안 나와서 그렇죠.
0: 아이고, 자. 초대가왕 이세미 씨, 오늘 남산 씨, 이제 후배 가왕 됐거든, 실물로.
3: 네.
0: 두 분 오늘 처음 봤죠?
3: 네.
0: 실물로는.
3: 처음 뵀어요. 네.
2: 아, 저는 그 K19의 허리케인 라디오를 통해서 네. 우리 이세미 가수님의 노래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이미자 선배님 노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0: 학습을 하셨구나.
2: 처음 뵀는데 네. 저렇게 어떻게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3: 무슨 말씀하세요. 네. 정말 남산 가수님께서 더 잘하시죠. 네.
0: 차만 타면 오는데 한번 들어봤어요? 이 노래?
3: 저도 많이 찾아봤어요. 네. 제가 이대 가왕 어떤 분이 나올까 하고 찾아봤는데.
0: 초대 가왕이니까 이세미 씨는 자긍심을 갖고 네. 후배 가왕들을 키워줄 생각을 해야 돼요.
3: 이제 제가 그렇잖아요. 조금 부족합니다.
0: 부족한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초대 가왕이니까 네. 네. 이 여왕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시고. 근데 네. 두 분이 아까 저 대기실에서 뭐 민증 까보고 한번 그랬어요. 어떻게 누가 위인지
2: 보자마자 이세미 가수님이 네. 자기가 누나래요.
0: 누나?
3: 아니 한참.
0: 가만있으면 그러지 말고.
2: 동안이라고.
0: 네. 아니, 남현 씨가 몇 년생이에요?
2: 62년생이죠.
0: 62. 누나네.
3: 오빠야 이거. 되던데요?
0: 아, 오빠래, 오빠.
3: 오빠야가 되던데요?
0: 63? 네, 64?
2: 저는 범띠요.
0: 64.
3: 뭘 그런 것 같아. 알았어, 알았어.
0: 자, 하여튼 이세미 씨가 여동생이지, 당연히. 네. 그죠? 자, 남현 씨, 자, 3726님, 문자.
2: 3726님께서 네. 태발 씨 촬영 가셨나요? 이렇게 네. 물으셨습니다.
0: 대답을 해야지.
2: 돈 벌러 갔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생활전선에 여기 오게 와서는 안 됐기 때문에.
3: 네. 아, 네.
0: 자, 그러면 자, 두 분의 가왕 노래부터 히트곡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0: 라이브로 할 거예요? 파블로. 라이브요? 뭐, 그럼 어느 분부터 할래?
2: 찬물도 순서가 있고 지게급도 순서가 있듯이
0: 그러면 이세미 일대 가왕부터 네.
2: 그렇죠.
0: 빨간 레인코트 입은 저 여자 네. 오늘은 비가 안 옵니다. 그래도
3: 오늘 비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여기 내리니까
0: 비 온다 생각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멋진 노래
3: 네.
0: 자 들려드리기 바랍니다. 부르면은 비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세미 씨의 히트곡입니다. 빨간 레인코트 듣겠습니다. 박수 라이브입니다 여러분들.

0: 자리 앉으시고, 네. 헤드폰 걸어놓으시고 자리 앉아주세요. 어유, 몇 달 만에 여기서 라이브를 불러보시는 거야?
1: 네? 아, 그러니까요.
0: 1절 부를 때는 약간 좀 긴장되셨던 것 같은데 2절은 좀 풀어지신 것 같아요.
1: 목이 안 풀렸다고.
0: 네, 그러니까. 네, 네. 어떠셨어요? 소감 좀 얘기해보세요. 오랜만에 라이브 한번 해보니까.
1: 아, 이제 뭐 다른 행사장에서 부르는 거랑 여기 네. 스튜디오에서 부르는 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0: 그거 잘 모르죠. 어때요? 여기가, 차이를 여기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행사장에 부를 때하고 여기하고.
1: 여기서 부르면 훨씬 편안해요.
0: 아, 더 편안하고.
1: 네. 오, 예. 큰 헤드폰을 끼고 하니까 잘 들리니까 더 편안해요.
0: 앞에 이제 청중은 안 보이니까.
1: 아, 그렇죠. 네. 그냥.
0: 좋습니다. 네. 예.
2: 저한테도 물어봐줘야죠.
0: 뭐 물어볼까요?
2: 그 우리 이세미 가수님의 노래를 듣고 어떤 평가를 할 거냐고.
1: 우와.
0: 그걸 아저씨가 저건 내가 물어보라고 저 빠블러가 써놓은 거야. 그럼 아저씨가 그 물어보면 어떡해.
2: 아니 왜냐면 바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덜어드린다.
0: 아니 내가 물어볼게요. 그럼 네, 남산 씨 네. 이세미 씨 노래 어때요? 본인 노래랑 비교해서.
2: 라이브를 통해서 직접 들어보니까 네. 첫 번째는 그 연륜에서 나오는 그 부드러운 네. 보이스 컬러가 너무 매력적이시고 두 번째는 노래에는 맛과 멋이 있어요. 멋을 낼 줄도 알고 맛을 낼 때는 맛을 멋있게 낼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그 탑 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1: 오빠 뭐 먹고 싶어?

0: 바꾸신 건 없고요. 아, 노래가
1: 네,
0: 그렇다고.
1: 이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0: 어이,
1: 여기 총. 그냥 어디 가나 그런 얘기 똑같이 하는 아, 거 아니야?
0: 그 똑같은 얘기 두 번 하진 않는 사람이.
1: 보이스 칼라, 야. 평소에 영어를 잘 쓰나 봐.
0: 아, 저 영어, 저 중학교 때 다닐 때요. 네. 영어 사전을 다 외운 사람입니다. 오,
1: 누가? 진짜?
0: 제가요.
1: 외워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0: 외워서 머릿속에 집어넣었죠.
1: 외워가지고 막 사전, SS 사전 막 찢어가지고 입에 넣고 질겅질겅 씻고 그랬어요?
0: 제가 시골에서 그 중학교 때 반에서 1등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전에서 고등학교도 합격해가지고.
1: 그 어떻게 하라고?
0: 서울대도 들어갔잖아요.
1: 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저보고. 어?
0: 아니, 그렇,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거죠.
1: 아, 이분은 말이야. 안 새끼도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0: 9681 하나님께서 아 좋다.
1: 좀 진장 좀 하지 말고 제대로 읽어요.
0: 아니, 천천히 하라면서요.
1: 더듬지 말고 자.
0: 9681님께서 아 좋다 좋아. 이세미 가수님 노래 연륜을 실어 부르는 노래 너무 좋아요. 오늘부터 찐팬 할게요. 화이팅. 아유,
2: 감사합니다.
0: 또 할까요?
1: 아 계속 가세요.
0: 네, 7053님 이세미 가수님 오승할 만하네요. 감정 최고 애절하게 녹아드네요. 점점점.
2: 감사합니다.
1: 저 무슨 점점점이야. 저 점점점이 아니지. 이렇게.
0: 또 읽어볼까요?
1: 뭘 읽어봐요, 고객님.
0: 없음 너무.
1: 그건 다 읽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읽으라고 할 때만
0: 알겠습니다.
1: 읽어. 바깥에 다 하려고 그래.
2: 아, 너무 좋아하시니까.
1: 밖에 쳐다보지만 나만 보고 있어야 돼요. 방송 사고나.
0: 아, 알겠습니다.
1: 네. 아, 아니, 방송 욕심이 너무 많아, 이분이. 아. 자, 이제 보조 MC에서 이제는 오늘의 주인. 2대 가왕 자격으로 남산 씨의 히트곡 듣겠습니다. 제목? 제목이 뭐죠?
3: 차만 타면 오는데.
1: 차만 타면 오는데. 차만 타면 올 수 있는데. 음악 주세요. 아싸! 이제 귀에 이거 딴따라 딴따라. 탭댄스 남산 씨 카메라 집중 좀 해주세요.

0: 많다면 왜? 딴 방송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는 TBS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남산에 차 많다면 오는데
1: 남산 차 많다면 오는데 우리가
0: 허리케인 특정입니다. 아, 이세미 씨가 다시 피처링 해드리네요.

0: 다른 방송에서는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만 히트곡이에요. 남산에 차만 타면 오는데.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도 히트곡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죠?
1: 우리 TBS.
0: 다른 TBS 말고 딴 데에서도 이런 노래가 나간 적 있나요?
1: 그 지방의 그 전국에서 지금 제 노래가 열심히 나오고 있죠. 제가 방송
0: 지방의 전국에서?
1: 예, 예. 그게 무슨 지방이나 전국이나 지방을 잘 모르신 분이 계시죠.
0: 중앙은,
1: 때문에.
0: 중앙은.
1: 중앙에서 이제 뭐 도로교통도 있고 TBS, TBN. 예. 뭐 그 외에 또 다른 그 방송에서 나오고 있죠.
0: 그러면 KBS, MBC, SBS는?
1: 계속 나오고 있죠, 제가.
0: 거기도 나와요, 이 노래가?
1: 예, 예, 예.
0: 어느 코너에 나와, 그게?
1: 그 뭐 개인적으로 자꾸 물어보시면 그러는 거죠. 너무 많이 아쉽 다칩니다.
0: 자, 초대가왕 이세미 씨. 오늘 네. 남산 오빠 이 노래 어때요? 차만 타면 오는데. 아까 피처링도 잠깐 해주셨는데 좋았어요.
2: 네. 이 노래가 이게 머리에 탁 꽂히거든요. 차만 타면 오는데. 네. 이게 히트할 것 같은데요.
0: 그냥 히트할 것 같다?
2: 네. 너무 좋았어요.
0: 좋았다.
1: 제가 볼 때는요. 네. 차만 타면 오는 데가 뜨면. 그 우리 이세미 가수님의 네. 빨간 레인코트가 바로 올라와서 바로 올라옵니다.
0: 아니 근데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는 두 곡이 지금 네. 1, 2위를 다툰다니까.
2: 그렇죠. 네.
0: 뭐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라도 네. 1등 하는 게 어디야.
2: 그럼요. 네.
1: 당연한 거고요. 네. 우리 가수님도 노래를 잘하시기 때문에 저도 네, 더불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0: 자,
2: 같이 합시다.
0: 보조 MC.
1: 예, 예.
0: 저 공통 질문 써 있는 거 질문 물어봐요. 저 내가 워낙 읽을 건데 예. 물어보세요.
1: 제가 읽어볼게요. 예. 두 분 가왕 되고 나서 뭐 좀 바뀐 거 있습니까?
0: 예. 이세미 씨부터.
2: 네. 제가 여기서 가왕 되고 난 후에는 항상 저기 차만 타면 누가 가왕 오는데 가왕 아니에요? 네. 이렇게 묻더라고요.
0: 예.
2: 아, 그래서 와, 이 TBS가 이게 서울만 나오지만 네. 이 유튜브에서 많이 뭐 시청들을 하시나 봐요.
0: 예.
2: 그래서 많이 알아봐요.
0: 아유 그러시구나.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가 유튜브로도 나가고
2: 네네.
0: 그지 여기저기 보신 분들이 있어서
2: 네. 네.
0: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세요?
2: 감사합니다. 네. 아직은 민망하죠.
0: 아이고. 네. 아니 근데 행사는 많이 다니신다면서요?
2: 뭐 조금 합니다. 조금. 많이는 아니고요.
0: 최근에는 네. 어디 갔다 오셨어?
2: 최근에는
0: 가장 최근에.
2: 최근에는 며칠 전에는 노래 교실에 갔다 왔고요.
0: 어디 교실?
2: 농협 본점에.
0: 예, 예. 울산 농협의 노래 교실.
2: 네네.
0: 거기 가서 뭐 부르셨어요? 빨간 레인코트?
2: 당연히 빨간 레인코트는 하죠.
0: 예.
2: 그 요즘 대세인 노래 차만 타면 오는데 이 노래를 못했어요.
1: 여보세요. 예. 제 노래입니다.
0: 예. 여보세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1: 그러세요.
0: 지금 저 인사하는 거잖아요. 차만 타면 오는데는 요번에 못했다고 다음에 합니다. 예, 예, 예.
2: 아니 그거는 어느 가수든지 불러주면 좋은 거잖아요.
0: 아, 그렇죠.
2: 그래서 예. 요번에 제가 노래를 못 배워서
0: 그렇지.
2: 아직 다음에는 잘 모르니까 불러드리겠다. 다음에는 아, 네. 그 노래를 꼭 불러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이제 공통 질문으로 남산 씨는 뭐 바뀐 거 뭐 있어?
1: 저는 그동안 그 교통방송에 출연하면서요.
0: 네.
1: 그동안 인정을 못 받았는데 차만 타면 오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제가 가왕이 했다고 하니까
0: 네.
1: 네가 그렇게 노래 잘했냐?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한 보람이
0: 네.
1: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전에는 인정을 했는데
0: 네.
1: 이 지금부터 조금씩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0: 네. 박수. 네. 네. 보람이 있으시겠네.
1: 아, 보람도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그러니까. 해서
0: 이제 충청도 대전에서 그냥 중학교 때부터 SNS 사전 찢어 먹으면서 영어 단어를 다 외우고.
1: 네? 아, 그렇죠. 저는 그
0: 노래를... 서울 예전에 드디어 예, 예. 천재만 갈 수 있다는 서울 여전도 입학하고.
1: 그렇죠. 네? 어렵게.
0: 그렇게 갔죠. 하면서 가수 어렵게 해왔는데
1: 예, 예.
0: 스탠드바에서 노래 공연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랬는데 잘 인정을 안 받았는데 요번에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가왕, 2대 가왕.
1: 노래한답시고 날라리처럼
0: 네.
1: 다녔다고 하는데 네. 방송을 통해서 정말로 노래가 좋으니까.
0: 예, 그렇죠.
1: 그 모르는 분들이 많이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네.
0: 예.
2: 네.
0: 자. 남산 씨 이제 예. 문자 좀 저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이 남산 씨만 이렇게 너무 뜨는 거 아니야? 이세미 씨 여기 옆으로 와봐요.
1: 마이크 들고.
0: 차례

0: 대로 읽어.
1: 아, 네. 네. 네.
2: 마이크 이쪽으로 해가지고 네. 네. 이세미 씨가 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네. 네. 네. 자, 그러면 3983님부터 저 문자 보이죠?
3: 네. 네.
2: 자, 저 이세미 씨가 먼저 읽어 소개해 주세요. 3983님의 문자입니다 하면서.
1: 3983님의 허리케인 라디오가 MBC를 이기는 이유가 남산 가수님을 모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와.
2: 네. 이럴 때 감사합니다.
4: 아, 감사합니다.
2: 네, 또 이번에는 0529님.
4: 0529님 차만 타면 오는데 수능 금지곡 가사가 맨날 맴돌아요.
2: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해 주셔야죠.
4: 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네. 그 수능 볼 때 차만 타면 오는데 자꾸 기억이 나서 정답을 못 찾겠다는 얘기죠.
2: 애들이 이걸 알아? 수능 보는 애들이?
4: 아, 애기들 알죠. 엊그저께 골목이 지나가는데 차만 타면 오는데 차만 타면 오는데 온다 그러더라니까요. 아님 말고요.
2: 에이. 여보세요.
4: 예.
2: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여기 아님 말고요. 여기 어딨어요.
4: 아니, 그게 아니라.
2: 진정성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4: 아, 저는 진정성을
2: 갖고. 그렇게 가진... 사실이 아닌 얘기를 막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4: 진정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선배님께서 그래서 진정성을 무시하는 거죠.
2: 에. 자, 이번에는 이세미 씨.
1: 네. 6063번님께서 역시 남산 노래 최고요. 내일 산에 갈 때 부르려고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4: 아유, 고맙습니다.
2: 네. 아, 떴어.
1: 아, 야, 대단하십니다.
2: 남산 떴어.
1: 네. 네.
4: 예. 제가 읽을까요?
2: 여봐요. 여보세요. 예. 그걸 계속 해줘야 돼?
4: 아예 저는 이제
2: 자연스럽게 돌아가야죠.
4: 아, 그래. 그 4566님, 와우, 왕들의 잔치네요. 왕이 되고 나서 노래는 가창력과 품격이 다르게 느껴지네요. 남산 가수님, 격하게 응원합니다.
2: 예. 아유, 좋아요.
4: 점점점.
1: 네. 네.
2: 여보세요.
4: 왜 그러세요?
2: 점점점 같은 건 읽지 마시라고. 아, 뭐 하트 몇 개 이런 거 읽지 마세요.
4: 정확한 게 좋습니다.
2: 자, 이번엔
1: 아,
2: 또.
1: 이거는 우리 남산 가수님이 읽어주셔야 되겠는데요.
4: 아, 제가 읽을까요?
1: 네.
4: 아니, 줄리엣님께서 앉아있는 자태도 이쁘고 고우신 우리 트롯 여신 이세미 가수님 화이팅!
1: 아, 감사해요. 줄리엣.
2: 화이팅 없는데 왜 화이팅?
1: 줄리엣 사랑해.
2: 와이블. 이게 자꾸 코를 골아. 여보세요. 우리 코를 골아요.
4: 대금성 가서 얘기하고 자기 할머니
2: 자, 아이고 우리 저 두 분 보조 MC 역할까지 해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라이브 무대로 옮겨가도록 할게요. 이번 네. 차례가 이제 이세미 씨인데
1: 네.
2: 이제 본인 노래 아니고 커버곡 해주셔야죠. 어떤
1: 아니요,
2: 노래?
1: 제 노래예요.
2: 아, 살랑살랑이?
1: 네, 제가 실버스타 거기서 대상을 받고 나서요.
2: 네.
1: 저한테 댄스곡을 어느 작곡가님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2: 살랑살랑 전 노래를? 어떤 노래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1: 이 노래는
2: 노랫말이 어떤 건지.
1: 아,
2: 살랑살랑?
1: 네, 봄바람이 살며시 스며들듯이
2: 스며들어요?
1: 스며들듯이
2: 네.
1: 사랑을 앞에 두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설레임을 표현하는 노래예요.
2: 어떤 여인의 그 설레는
1: 아,
2: 마음
1: 네.
2: 살랑살랑한다?
1: 아, 네.
2: 그래서 아직 남자하고 얘기는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1: 아, 못하고 혼자
2: 혼자서
1: 혼자 살랑살랑거리고
2: 짝사랑하는 네, 거구나. 네. 아이, 봄바람을 타고 아, 네.
4: 그 실버코리아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개상을 받았다고 아까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2: 여보세요.
4: 왜 그러세요?
2: 아저씨나 잘하세요. 아저씨나 잘해.
4: 아니 방금 듣는 분이 개상이라면 개축제에서
2: 알았어 알았어
4: 게 아니고.
2: 개상 오케이. 네. 자 개상. 그러면 이세미 그럼 댄스곡이면
1: 댄스곡이라서 이건 제 안무도 있습니다.
2: 아이 좋습니다.
4: 아유, 기대가 됩니다. 네.
2: 그러면 우리 안무하면 또 남산 씨야.
1: 아,
2: 탭댄스.
1: 탭댄스.
2: 옆에서 좀 같이 저 핸드폰 빼고
1: 아, 네.
2: 다시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1: 네.
2: 자, 오늘 그 광란의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세미 씨의 라이브 무대입니다. 댄스가 곁들인 살랑살랑. 네. 댄스 피처링 남산 같이 합니다. 박수! 오, 야. 살랑살랑 나옵니다. 야, 환상의 무대네.

BTS의 히트곡입니다. 살랑살랑. 어, 댄스 같이 추고 있습니다. 남매가. 예. 네. 예순 넘은 두 남매가.

0: 아이고
1: 살랑 살랑 내 마음 살랑 살랑 살랑 내 마음 살랑
0: 이재민 아유 아유 마지막 사인까지 예 이세미 씨의 살랑살랑. 야, 아주 율동이 아주 귀엽고요.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수고하셨어요. 네.
2: 아유.
0: 이세미 씨가 여기 와서 가왕하면서 예닐곱 번 출연하는 동안에 이 율동하면서 노래 부르는 건 제가 처음 보는데.
2: 아.
0: 그죠? 얌전하게만 계셨
2: 아니요. 울산 스캔들이라는 곡으로 하면서
0: 울산
2: 제가 춤춘 적 있어요.
0: 아, 그랬습니까?
2: 네.
0: 아유, 오늘 울산 스캔들을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
3: 남산 덕분입니다.
0: 뭐가요? 아 근데 아저씨는 옆에서 내가 춤만 추라 그랬지 무슨 뭐 안주 아. 추가요 뭐 그런 얘기 왜요 지금
3: 제가 거기서 제가 스탠드 MC 28년 봤습니다.
0: 거기가 뭐 하는데 거기서
3: 노래 시키고 네. 그 연예인들 쇼 올리고 네. MC 다 봤습니다.
0: 그러면 이제 가수가 초대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면 그 옆에서 이렇게 춤추고 그랬어요 그러면?
3: 아이 MC는요. 네. 그 가수 노래할 때 춤추는 게 하면은
0: 네.
3: 그 무게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휴식 시간입니다.
0: 어디가 있어요, 그럼?
3: 휴게실 있죠. 아, 연예인 대기실.
0: 무대에서 가수는 옆에. 노래할 때 예, 예. 나는 저 뒤에 어디 휴게실에 있어.
3: 아, 그 아니 연예인들 출연 대기실이 있어요.
0: 네, 거기 앉아 있어요.
3: 잠시 예. 노래 세고 끝나면 올라가서 또
0: 아, 또 하고. 아. 자, 이거 저 문자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
3: 예.
0: 자,
3: 근데 남사 씨는 엄청 흐려적거리네요. 무슨 춤이래요? 컨셉이 뭐예요? 저는 흐르적 춤입니다.
0: 흐르적 춤. 탭댄스라며, 탭댄스.
3: 탭댄스는 아무나 이렇게 네. 이런 노래 추는 게 아닙니다.
0: 알았어요. 또 네. 다음 문자도.
3: 이세미 씨, 네. 살랑살랑 안무 누가 짜준 거죠?
2: 아이, 안무가 전문가가 짜주셨어요.
0: 오. 네. 어떤 분인지 얘기를 해줘요. 그냥 추상적으로 전문가가 짜줬다 그러지 말고.
2: 아, 그 단장님을. 단장님 성함을 제가 모르네요.
0: 어떤 단장님께서?
2: 네네네.
0: 어, 알겠습니다. 네. 그 살랑살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까? 그러니까?
2: 아, 그렇죠. 네.
0: 마지막에 막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사인 표시하던데 이건 뭐예요?
2: 살랑살랑거린다고.
0: 아, 살랑살랑 네. 마지막으로 바디랭귀지 네. 하셨구나.
3: 네. 이 춤의 포인트는 엉덩이를 얼만큼 잘 흔드느냐에 따라서 이 춤이 완벽하냐 완벽치 않느냐.
0: 여보세요.
3: 뭘
0: 여보세요.
3: 아, 나만 가지고 그래.

0: 아, 왜 웃고 있어요? 자꾸 심각하게 얘기하고
1: 있는데. 너무 재밌고요.
0: 여보세요.
1: 아, 수고 많으십니다.
0: 읽으세요, 빨리.
1: 아, 네, 우리 김보의 언니. 노래도 춤도 완벽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2: 김부의 청취자가 언니인지 여동생인지 어떻게 알고 언니 그래요?
1: 여자 이름이잖아요.
2: 오, 또 다음에 네.
0: 영미강.
2: 영미강님 그래야지. 영미강이 아, 반말 나면
0: 어떡해요. 하려고 했는데 좀 다시 영미강님 이세미 가수님.
2: 영미강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0: 아, 영미강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2: 네.
0: 이세미 가수님 녹여준 녹여주는 소리 몸짓이 아주 살랑살랑 녹아내리라고라고라고라고라.
1: 감사합니다.
2: 여보세요.
0: 예.
2: 그 멋을 내서 읽을 생각하지 말고
0: 오늘 처음이에요.
2: 제대로만 읽어 네. 그냥 제대로.
0: 알겠습니다.
2: 네? 지금 저 남산 씨
0: 자꾸 보라 그래요.
2: 남산 씨 지금 뺨으로 땀이 비비 쇼고 앉아 있어.
0: 여기 환경 좀 좋게 해놓고 가수를 초대하세요. 더웠겠어요.
2: 춤까지 춰가지고. 여보세요.
0: 뭘 보세요?
2: 무슨 환경을 따져 지금 우리가.
0: 아니 더웠기 한여름에
2: 저 밖에 있는 아저씨 두 명하고 여기 돈 받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0: 아, 옆
1: 좀 덥기는 해요.
0: 아, 여기서
2: 여보세요. 그냥 참고 계세요. 다 끝나가니까.
1: 네.
2: 자 이제 남산 씨도 이제 라이브 한 곡 해야지. 뭐 할래?
0: 아, 우린 모두 연극 배우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 노래예요.
2: 우린 모두
0: 연극 배우.
2: 야, 아~ 제목 멋있다.
0: 아, 이 노래는 이제 차만 타면 오는 배우 같이 네. 동시 앨범에 네. 발표한 아~ 곡인데요.
2: 네.
0: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의 연극을 하면서 네.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2: 우리가 살면서 연극을 한다고?
0: 꼭 무대에서 배우만 연극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이제 최일구 선생님의 네. 인생을 하루하루 연극을 하면서 살다가 조선으로 가는 게 우리 네. 인생입니다. 그 노래를 철학적으로 역사학교를
2: 철학적?
0: 예.
2: 철학적까지
0: 그냥 넘어가요. 노래 합시다.
2: 자, 1등 있어요? 1등? 아, 1등 없어요? 얌전하게? 아, 알았어요. 남산의 두 번째 히트곡 우리 모두 연극 배우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일등하네. 차만 타면 오는데요, 비슷한데 이거.

0: 히트곡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신곡이네요. 우린 모두 연극 배우다.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없는 인생이다. 그죠? 그 삶을 살아간다.
1: 그렇죠.
0: 근데 배우가 시나리오가 없는 배우가 어디 있어요?
1: 배우, 예, 방송엔 대본이 있고요. 예. 영화에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0: 그런데요.
1: 우리 인생에 그 시나리오 대본은 없는데 예. 주어진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바꾸느냐. 주어진 인생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0: 그걸 바꿀 수가 있나요?
1: 아, 바꿀 수 있죠.
0: 어떻게 바꾸면 돼요?
1: 저같이 힘들게 살아오면서 네. 이렇게 기어왔을 때 네. 이런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0: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1: 말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말이 네. 안 되는 소리 한다 자체가
0: 말이 힘든데. 안 되니까 웃는 거지.
2: 아, 너무
1: 말 됩니까 안 됩니까?
2: 아, 됩니다.
0: 여보세요.
1: 뭐
0: 옆에 왜 그 초대 가왕한테 손가락질하고 그래요?
1: 아니 손가락 말.
0: 그거 봐, 그거 안 돼 지금.
1: 아니 네. 그게 아니라 잘 못 알아듣으니까 제가 대본.
0: 바디 랭귀지가 네. 너무 커 아, 지금. 네. 네. 그, 하여튼, 우린 모두 연극배우 괜찮네요. 근데 하여튼, 남산 씨가 머리는 좋은 것 같아. 이 긴, 그 에세이 정도의 분량이 되는 노랫말인데, 그쵸. 이거를 토시 하나안 틀리고 그대로 하네.
1: 아, 저는 그, 원래 공부머리는 아니고요. 네. 우리 바로 위에 형이, 네. 그 서울대 법대를 봐서 떨어져가지고, 서울대 법대 넣어가지고, 네. 저기한테 묻습니다, 저는.
0: 우리 형도 넌... 서울법대 2번 봤어.
1: 그렇게 여보세요? 말하는데 끊지 마세요. 제가 심각한 얘기 하고 있는데. 형이 한, 저한테 항상 질문을 합니다. 네. 너는 왜 노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무엇 때문에 노래를 하고 있는가? 네. 그 정답 알으면 너는 미래에 성공할 것이다.
0: 그래서
1: 그 정답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 한 둘씩.
0: 그거 언제 찾으려고 그래요?
1: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찾고 있는.
0: 자, 하여튼 자, 두 번째 우린 모두 연극 배워 잘 들었고요. 7954님의 문자 이세미 씨가 소개해 주세요.
2: 네, 7954님. 그래도 남산 씨 노래도 잘하고 19 형님 보조 잘하고 있네요. 남산 파이팅입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파이팅입니다. 네,
1: 허리케인 아니고 허리케인.
2: 너나 잘하세요.
1: 여보세요. 우리 19 형님께서 똑바로 읽으라고 했어요. 허리케인이 어디 있습니까? 허리케인이지.
0: 4266번님 소개해 주세요.
1: 4266님께서 그 19 성님 남사님 하신 대로 그냥 놔두세요. 왜 이렇게 태클 겁니까? 재미있는데. 와.
0: 야, 오늘 남산 씨 팬이 은근히 좀 되시네. 예.
1: 저는 전국구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도 아니고 전국구입니다.
0: 전국구요?
1: 예. 네.
0: 다 알아, 그러면?
1: 아, 그렇죠.
0: 그, 밖에 나가면 남산 씨 얼굴
1: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0: 그 정도는 아니고.
1: 아, 그러면요. 그 정도는 뜯게요, 제가.
0: 자, 이제 지금 이제 끝낼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거든요. 아. 네, 오늘 두 분 네. 정말 저희가 이 힘든 싱어, 실버돌 힘든 싱어, 초대 가왕,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가왕 이세미 씨, 남산 씨를 예, 초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두 분의 노래 다 들어봤어요. 네. 자, 하여튼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세미 씨부터 지금 하고 싶은 얘기. 예.
2: 네. 앞으로도 우리 TBS에서 어떤 공개 방송이라든지 네.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가왕들을 좀 초대해 주시고요.
0: 아니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네. 그럴 계획인데.
2: 아 네.
0: 이제 KTX 차표값도 우리가 못 드리는데.
2: 차표값은 우리 남편이 벌고 있어요. 아,
1: 네. 여보세요. 벌어서 언제 충당합니까?
0: 아니 출연료를 못 드린다 이런 거.
1: 아,
0: 아니 여보세요.
1: 뭘
0: 그런
1: 보세요?
0: 얘기는 내가 하는 거예요.
1: 아, 저 여기 왜 찾았습니까? 그 얘기 아, 하러 왔습니다.
0: 출연자지 출연자. 예. 하여튼 아, 저 네. 이세미 씨는 네. 나중에 가수들 많이 모여서 노래할 기회가 있을 때 네. 다시 초대해 달라. 저희가 딱 새겨 듣고 있겠습니다. 3726님이 이런 문자를 보냈어. 문자 소개해 주세요.
1: 3726님께서 남사님 애드립은 좋은데 텍스트는 약한 것 같습니다.
0: 이게 무슨 말이에요?
1: 테스트를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텍스트를.
0: 텍스트가 약하대잖아. 아니,
1: 텍스트는 저는 그 영어 그걸 졸았기 때문에 네. 그걸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0: 텍스트가 뭔 뜻인지 모른다?
1: 네.
0: 글자를 제대로 못 읽는다는
1: 거 여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글 떴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까?

0: 제가
1: 아.
0: 참 아직 갈 길이 멀다. 예. 하여튼 저 오늘 재밌었고 네. 남산 씨도 자 청취자님이나 또 하고 싶은 얘기 해주세요.
2: 차만 타면 오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0: 스탠드바에서 사회보던 얘기 좀 그만하시고 뭐 진정성 있는 얘기를 좀 해줘보세요. 오늘 어땠어요? 이렇게 나와보니까.
2: 너무너무 좋았고요. 네. 우리 이세미 가수 님 노래를 직접 라이브로 들어서 네. 행복했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좀 짧다.
2: 아니 짧으면 짧다. 기름이 짧다. 어느 정당에 춤을 추라는 거야. 여보세요. 웃지만 말을 해요.
1: 아, 네. 너무
2: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아니... 고맙습니다.
0: 아이고, 예, 여기까지 됐어요.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마웠어요.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자, 오늘 끝곡으로 파블로가 이 노래를 틀겠대요. 최일구의 인생 모인이라는 노래. 이 노래 알아요?
2: 아, 알죠. 월세, 전세, 방 빼란 얘기 아닙니까?
1: 네. 오, 네.
0: 방 빼란 얘기가 아니고, 때 되면 방이 빼진다 이런 얘기.
2: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최고다?
2: 힘든 쇼 최고다!

0: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4: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에 고장

0: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TBS 교통정보. 이번 주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여름방학에 들어갔는데요. 방학과 여름 휴가 기간 동안 물놀이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천이나 계곡, 해수욕장과 해변 등에서 물놀이 할 때에는 꼭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요.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음주 후에는 물에 들어가지 말고 비가 올 경우에는 신속하게 물 밖으로 대피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사전에 행동 요령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계양에서 김포요금소 쪽으로 정체가 심한데요. 김포요금소에서 사고 나서 1, 2, 3차로 3개 차로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은 문경 2터널 부근 1차로와 충주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각각 사고 났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본 방송은 TBS와 퍼스널 플랜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개인의 취향이 개인의 취향에게 퍼스널 필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현입니다.
2: 반갑습니다. 저희 반말하는 사이인데 이렇게 존댓말로 시작을 하네요. 이 어색함을 견뎌야 됩니다.
3: 아, 좋습니다.
2: 저랑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먼저 간단하게 소개,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3: 좋습니다. 네. 저는 해찬의 고등학교 후배로 대회 활동을 같이 하면서 친해졌고, 결정적으로 이 호프에 대해서 말할 것이 많다고 해서 게스트로 나와달라는 초대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호프를 보게 된
2: 저 때문에 보게 된
3: 희생자로서 함께 있습니다.
2: 제가 한국 영화 한 편 살렸습니다.
3: 아, 예. 영화 산업을 발전시켰어.
2: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연에게 연락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거를 약간 영화를 많이 안 보는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은 어떻게든 이 영화를 좋게 보려고 하는 게,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약간 갇혀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소연에게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편 이상 영화를 보는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3: 영화방
2: 한번 한 달에 한 번 영화를 볼까 말까 하는 사람과
3: 정말
2: 이 영화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으셨을 때, 그리고 영화를 봤을 때 어떠셨나요? 그냥 간단한 후기를 먼저 말하고 시작해볼까요?
3: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초대를 받고 이 영화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받았을 때 이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재란 말이에요.
2: 네.
3: 그냥 저는 괴물이 나오면 좋아요. 괴물이 나오고 막 사람들 많이 죽고 이런 영화를 좋아한단 말이죠.
2: 네, 네.
3: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거 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이 영화 편 들어줄 수도 있겠는걸? 왜냐하면 나는 영화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정말 즐길 거리로만 영화를 보는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이제 갔죠. 그리고 아주 즐거웠어요. 처음 한 2시간 정도는 막 사람들 많이 죽고 그리고 이제 또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로 달리는 괴물들을 보면서 즐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얼이 빠졌죠. 마지막에 막 이러고
2: 얼 빠진 얘기는 편하게 나중에 합시다.
3: 네, 좋습니다.
2: 일단 오프닝 질문으로, 사실 저는 영화 해석병에 걸려가지고 여기에 희망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서 봤어요. 영화 제목이 호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되게 넓은 질문으로, 희망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말하자면 그

0: 희망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 영화 속에서요, 아니면
0: 현실에서 본인의
1: 우리 삶
0: 입장에서.
1: 속에서요?
0: 네네.
1: 아, 희망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없어도 될것 같은데, 저는
0: 네네.
1: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념일 것 같다는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희망 때문에 계속하게 돼요. 힘든 일도 계속하고 도망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전 그게 참 괴로워 보여서 차라리 희망이 없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희망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0: 포기하지
1: 네, 포기하지
0: 못하니까.
1: 않고, 아, 이거, 이 곡에 넘으면은 괜찮아져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0: 네.
1: 사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0: 역시 약간 사석에서 저의 구루 같은 서로가 서로의 구루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 구루 같은 멘트를 또 던져주셨습니다. 근데 맞죠. 아, 저는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가끔은 악몽을 닮은 현실을 덮으려고 더큰 희망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뭔가 희망이 불행을 덮는데 이용당한다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이게 멀리서 보면 이런 생각이 오히려 도망치지 못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호프는 도망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제목인 호프가 영화에서 어떻게 사용되었을지는 영화를 보고 나면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둘은 어떻게 봤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먼저 호프 줄거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배경으로는 뭐 80년대의 어느 시골 마을이다라는 설명을 받았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그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시대가 중요한가? 물론 멸공 이런 얘기, 단어들이 뭐 간판에 걸려 있긴 하지만 너무나 잘 짜여진 옛날 세트장 같은 곳에서 갑자기 어느 건물이 뻥 뚫려 있고 갑자기 사람들이 막 죽어 있고 그런 도시가 있죠. 그 도시에 어떤 서양 영화의 보안관 같은 느낌으로 황정민이 범석이라는 인물을 연기합니다. 이 범석이라는 인물도 이제 뭔지 모르겠어.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는데, 막몇 명이 죽었대. 그런 식으로 이제 경찰차를 타고, 이제 어떤 호랑이라고 믿었던, 하지만 호랑이보다 분명히 더 크고 무서운 존재일 것 같은 그런 존재를 쫓아서 사냥하기 위해 운전대를 붙잡고, 이 범석이 계속 총을 헛쏘는 와중에, 이 범석을 도와주러 이제 순경, 성애의 순경이 나오죠. 정호연 배우가 등장을 하면서 둘은 이제 시골 마을의 도로에서 싸움을 한다면 한편 이 조인성이 연기한 성기를 포함한 전문 사냥꾼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들은 호랑이라고 추정되는 마을을 위협하는 존재를 잡기 위해 그리고 약간 현상금 사냥꾼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이걸 어쨌거나
1: 맞아요.
0: 귀한 동물 이든
1: 맞아요.
0: 뭐든 잡아내면 이걸로 떼돈을 벌수 있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산으로 갑니다. 하지만 산에는 이 말하자면 마을을 위협했던 존재들의 본거지 같은 곳이었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촌극을 다룬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항상 추격하다가 도망치다가 끝나는 영화예요. 거칠게 말하면 그런 영화라고 할수 있고 뭔가 저는 이런 그 보안관 그리고 총이 되게 우리나라 분명히 총기 금지인데 다들 어디서나 쓰라고 하면 대답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되게 미국 영화, 그러니까 외국 영화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분명히 한국 영화인데 뭔가 그런 설정들이 그런 느낌으로 이 영화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재밌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후자 같은데 소연님은 어떠셨나요?
1: 저도 그 계속 이제 그 풍경을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멸공 이런 거. 그래서 딱그 시기가 뭔가 정부에 대한 불신도 있고 자력으로 스스로를 구제해야 된다는 그 믿음이 팽배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뭐 듣기로 그냥 경찰차가 지나가면은 그 경찰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돈을 줬어야 됐대요. 그 경찰한테. 예.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시절의 느낌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0: 돈을 준다는 건이 사람이 우리 도시를 지켜주니까

0: 고마워서
1: 아,
0: 약간
1: 아니죠, 아니죠. 안 그러면 시비 걸고,
0: 아 반대로
1: 내가 위험해지니까,
0: 아 네네
1: 경찰관님 오셨습니까? 하고
0: 아
1: 그냥 호주머니에 돈 찔러주는 거죠. 그럼 그냥 넘어가고. 그랬었대요.
0: 그게 말하자면 뭐 영화랑 역할 생각해 보면 뭐 경찰관의 어깨가 많이 올라갈 정도의 그런 권력이 있는 거네요.
1: 그 당시에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나? 그래서 이제 총기도 그냥 다 남아있고,
0: 네.
1: 싸제라고 하죠. 싸제로 다 그냥 어디서 갖다가 집안 장롱에다 쟁여놓고,
0: 네.
1: 그런 느낌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0: 그렇군요. 그래서 뭔가 이 인물들이 이제 뭐 외계인이라고 할까요? 거칠게. 뭐 외계인을 만나서 벌어지는 이야기라서 SF적인 느낌도 있고,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약간 설정 때문에 서부극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코미디, 물론 웃긴지 안 웃긴지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코미디 느낌도 있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장르가 섞여 있는 영화고, 아까 2시간까지는 재밌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이 영화가 약간 세 부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도로고, 그 다음은 숲이고, 마지막은 그,
1: 고속도로? 고가도로?
0: 고속도로 느낌인데, 그러면, 좁은 동네 도로랑 숲까지는 재밌었다가 고가도로에서 이제
1: 거기서부터 이제,
0: 곤두박질 친 건가요?
1: 그렇죠.
0: 어떤 게 곤두박질 치게 된 이유인 거는 마지막이니까 좀 나중에 얘기하고, 이게 저는 호프란 영화가 되게 재밌는 게 보면서 내 감정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오씨 대박 이러다가 모임 이러고 끝나는데, 그럼 가장 오씨 대박 그 찔렀던 장면은 어떤 건가요?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재밌다.
1: 저는 그 마을 사람들이,
0: 네.
1: 아, 이미 너무 많이 죽었어. 빨리 잡아야 혀. 하면서 이제 그 도로에서 버리는 그 사투들 있잖아요.
0: 네.
1: 그 괴수인데? 그러면 이제 패닉에 빠지고, 아, 막 군대를 불러야 돼. 어쩌고저쩌고 할 법한데? 어떡하면 좋아. 빨리 없애야 혀. 이러고 이제 다들 총을 꺼내들고 3355 싸우다 다 죽는 그 부분이
0: 네.
1: 최고였어요.
0: 그,
1: 근데 너무 초반이다.
0: 너무 초반이다. 아,
1: 너무
0: 그게
1: 아프다.
0: 너무 재밌잖아요. 물론 그 동네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웃기지만, 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 그쵸.
0: 이제 총 그거 약한 거못 알았어
1: 뭐,
0: 하면서
1: 아,
0: 막,
1: 익었어. 감자 먹어.
0: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뭐랄까, 오히려 그들이 당황하지 않는 느낌? 어떻게든 잡을 수 있다고 믿는 느낌이 뭔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영화는 이 세계관 안에 너무 갇혀 있어요. 그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는 믿음을 감독님 그리고 영화에 있는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호연님이 이제 승경님이 이제 총 들고 싹할때아 이건 시네마다.
1: 영화적 경험.
0: 앱솔루트 시네마다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전 솔직히 배우분들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숲 장면은 어땠어요? 그 2부에서. 사실 그말 타고,
1: 그쵸.
0: 이제,
1: 그거 멋진 장면이죠.
0: 네, 성기 구해주는 장면.
1: 근데, 그러니까 영문을 모르겠는 거예요.
0: 네.
1: 그 부티나는 아저씨들은 갑자기 어디서 왔으며, 우리 귀여운 강아지는 또 어디 갔으며,
0: 맞아요.
1: 그리고
0: 그니까.
1: 저는 사실 숲에서, 숲이 그 사냥꾼들이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0: 맞아요.
1: 이제
0: 네.
1: 그 청설모들 가죽 싹 벗겨가지고 트르륵 걸어놓은 거 보고 너무
0: 네.
1: 잠깐 웃었거든요.
0: 네.
1: 거기서 저는 사실, 아, 인간이 사냥하듯이, 그 서식지 파괴해서 사냥하듯이 인간도 이게 인간 차례라는 걸 보여주는 건가 봐. 라고.
0: 이제 인간이 널려 있을 차례다.
1: 인간 이렇게 도륙당해서 널려 있을 차례라는 거를 끝까지 보여주려나 보다. 라고 이제 저도 희망을 하나 가졌던 거죠. 그렇게 끝나면
0: 네.
1: 그냥 괜찮은 영화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0: 차라리,
1: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숲에서 사냥인가 봐.
0: 네.
1: 여기 이거 사냥터였고 거기가 사냥터였듯이
0: 네.
1: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답답해지기 시작하죠. 거기서부터 숲에서부터 저는 외계인 편이 되었어요. 그들의 편이 되었어요. 우리 애들이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
0: 왜 이렇게 안
1: 왜
0: 죽고,
1: 이렇게 분명히 말이 뛰는 거는
0: 네.
1: 1배속이면 제가 뛰는 건한 1.5배속 비디오를 돌린 것처럼 뛴단 말이에요. 네, 네.

0: 근데 못 따라잡는 게 이제 답답하고,
1: 그쵸.
0: 거기서부터 이제, 좀 죽어. 인간이든,
1: 그러니까 안 죽고 안
0: 외계인이든,
1: 죽이죠.
0: 네, 안 죽고 안 죽이는 질질 끄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거기서 화장실 한번 갔다 왔습니다.
1: 나이스 타이밍.
0: 나이스 타이밍.
1: 아, 그러니까 갔다 와도 쫓겨 있을 거 아니야. 진짜
0: 네,
1: 갔다 와서도
0: 거기서 이제
1: 못 잡고 있을 것 같은데요.
0: 안심하고, 갔다 와도 되겠는데? 이러고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들어오지 말았어야죠. 저는,
1: 들어오지 말았어야.
0: 말고, 마을 사람들 다 죽었나 봐. 그렇게 끝났나 봐 하고, 집에 갔으면 이 영화는 좋은 영화였을 텐데. 아무튼,
1: 근데
0: 그랬습니다.
1: 역으로 외계인의 관점으로 시선을 변경하게 된게이 영화의 의도가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옹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인간의 영화가 아니다. 외계인의 영화다. 당신은 영화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했고, 명확히 파악했음에도 이 영화를 싫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당신은 영화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제 의견 아닙니다. 제 의견은 나중에 피력할게요.
0: 영화력이 부족한 건 맞는데
1: 부족하든 말든 뭔 상관이요.
0: 그냥 이런 그럼 안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실패한 영화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어떻게
0: 그럼
1: 보면, 그러니까 외계인의 입장이라면 사실 인간은 다 죽어야 하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외계인이 먼저 공격을 했는지 인간이 공격을 먼저 했는지도 뚜렷하진 않지만 뭔가 여기서 은문석 배우가 연기한 양배가 어린 외계인을 먼저 죽인 것 같이 묘사가 되잖아요. 욕을 할수 있어. 그이 영화를 보고 열광을 할수 있어. 근데 욕하는 사람을 두고 너는 이 영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 영화의 진짜 뜻은
0: 없어서.
1: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제가 초입부에 얘기했지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영화를 이해하려고 해요. 아니면 이해 못할 영화일수록 좋아해요. 아, 이거는 영화의 문법을 벗어났다. 하지만 저는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이건 소연에게 했던 말인데, 영화 끝나자마자 어떤 한 관객 중년 여성분이 야, 이거 야옹, 이 야옹, 이 진짜 이 야옹 같은 야옹을 내가 보았어? 이따위로 끝나? 이 야옹 이러면서 막 쌍욕을 섞어가면서 말을 했고, 이게 놀라운 점이 쿠키 영상의 한 10초 있잖아요. 그거 보고 와, 야옹, 이 감독이 만든 영화 다시 안 봐. 야옹, 야옹 했던 거를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견을 차마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욕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게 뭔가 이 영화를 오락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욕한 거다라고 하기에는 이 제가 두부 귀로 들은 쌍욕이 너무 심했고, 그거에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영화가 어느 정도는 관객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좀더 얘기하면 저는 이 영화에서 낮이 없는 게 너무 이상해요. 이게 그 바미기르가 차에 깔려 죽을 때 이제 촬영을 보면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그 루마니아에서 찍었다는 숲 장면인데, 상식적으로는 이게 숲에서 벌어지는 장면도 낮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상식적으로는 그 사이에 밤이 되고 그 다음날 낮이 돼야 이 장면의 연속이 이해가 되는데, 뭔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안 되잖아요. 뭔가 밤이
0: 맞아요,
1: 생략되고
0: 맞아요.
1: 바로 그 다음날 낮에 이어지는 느낌, 뭐 시간적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포함해서 그냥 이 영화 속에 어떤 장소 그리고 시간은 다 약간 진짜 지구가 아닌 느낌, 현실성이 너무 없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 생각에는 감독님이 일부러 그걸 의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벌어지는 모든 말도 안 되는 일을 두고, 그러니까 관객들이 밤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밤에는 이런 일이 있었을 거야. 아니면 여기는 정말 제2의 다중 지구라서 밤이 없는 세계일 거야. 이런 식으로
0: 해석을
1: 해석을 하면 이 영화가 말이 되는데, 문제는 이런 해석을 하든 아니면 이 영화를 영화로 즐기든 뭔가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자는 거죠. 근데
0: 그렇죠.
1: 그걸 감독이 만든 거는 어쨌든 약간의 회피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세계관을 만들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 근데 그걸 두고 아, 이 영화는 뭐 어트랙션이니까 즐기면 그만이다 라고 하기에는 그냥 뭐 막말로 우리가 2시간 50분짜리 롤러코스터를 타고 싶진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를 비판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우리가 품어야 된다. 내가 이 영화 좋아하는 너네들도 품을 테니까 이 영화 안 좋아하는 나도 품어줘 이런 느낌입니다.
0: 평화적이야.
1: 그럼요. 호프죠.
0: 평화롭네요.
1: 영화의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0: 아, 저는 이제 해찬님이 말한 묘사한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영화를 진짜 안 보고
1: 네,
0: 영화관 가는 일도 드물고 이제 그저 같은 제가 이제 묘사하기를 저는 이제 오타쿠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데 이제 저 같은 오타쿠를 오타쿠들의 이제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이제 나온 개념이 데이터베이스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요즘 그 오타쿠들은 전체 스토리의 맥락, 훌륭한 이야기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건 사실 별로 소용이 없고 사실 이 오타쿠들이 열광하는 건그 작은 기믹이라고 할 만한 요소들 있잖아요. 작은 요소들. 예를 들면은 주인공의 뭐 삐침머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그 실눈캐는 강하다. 이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1: 그쵸,
0: 그런
1: 그쵸.
0: 요소들에 열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론이 물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저랑은 굉장히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영화 작품성 이런 거 필요 없고 제가 좋아할 만한 캐릭터 하나만 나오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제 마음에 들면은 좋아요. 그런 제가 좋아하는 장면 하나라도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정말 끝나면은 야옹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1: 그런 영화죠.
0: 영화였어요. 영화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서 보여주는 현대미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1: 그쵸.
0: 졸업전시회가 아니잖아요. 졸업전시회는 아 이런 새로운 시절을 아름다워 우리 이런 것도 할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투자도 받고
1: 아,
0: 수많은
1: 그쵸.
0: 사람들이 함께 협업한 그 공동 작업물이잖아요. 팀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근데 팀 프로젝트를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나락으로 갈수 있는 거는 분명 한 사람의 그 이력이 의사가 강하게 피력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 감독님이겠죠.
0: 아, 그렇죠.
1: 그쵸.
0: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는 길에 뭐라고 했냐면 아, 이거는 분명히 이 유명한 감독이라면서요.
1: 맞아요. 정말 영화 안
0: 네.
1: 보시는군요.
0: 이분이 만든 작품을 그래도 친구가 우르르 울퍼졌는데 저도 본게꽤 많더라고요. 네. 추격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영화였고.
1: 곡성.
0: 네, 곡성. 이런 거, 이 사람이 만든 거는 다음에도 좋아하면서 볼것 같아. 이런 영화 작품을 꽤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나오면서 이거는 나홍진의 노욕이다, 분명히. 네. 내가 이만큼 잘 나가는 감독이인데 내가 하는 게 옳지 않겠어? 야. 다 너네는 아까 이제 묘사하신 것처럼 너넨 다 장기 말로 움직여. 내가 하자는 대로 가는 거야? 약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1: 그렇죠.
0: 어떤 지금 손을 떨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거기서 그 세트장 만든 사람이면 내가 이 촬영 그 루트를 짜고 내가 그 몬스터 변신 장면을 디자인한 사람이면 이 영화가 이렇게 끝나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1: 그러니까요.
0: 식으로 영화적이기를 실패하면서, 그러니까 화낸 게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화난 게, 뭐 이딴 게다 있어. 이렇게 말하게 된 게, 그냥 나 하고 싶은 거다할 거지롱, 으잉! 하면서 한 결과물을 봤기
1: 그렇죠,
0: 때문에 그렇게
1: 그렇죠.
0: 화가 난 거잖아요.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협업한 사람들이. 그래서 더 화가 나요.
1: 약간 어느 정도의 통제도 아니지. 어느 정도의 합의는
0: 예. 네.
1: 필요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0: 합의도 없었을 것 같은 결과인 거죠.
1: 그리고 참고로 음악 감독은 마이클 아벨스라는 음악 감독님인데 이분이 그 조던 필 감독님의
0: 네.
1: 3부작 겟 아웃이랑 어스랑 노브에 다 작업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음악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은 애를 썼다. 기술자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고
0: 맞아요.
1: 배우들도 전 최선을 다했다
0: 네,
1: 생각해요.
0: 맞아요.
1: 근데 뭔가 그 어쨌거나 이 영화가 다루는 세계가 뭐 SF라고 하지만 너무 좁아 보여. 그냥 외딴 섬 같은
0: 맞아요.
1: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 솔직히 후반부에 와서 이제 그 외계인 디자인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뭐 감독님 인터뷰를 봤을 때는 뭐 외계인 안에서의 신분 차이를 두고 이를 바탕으로 캐릭터 디자인도 다르게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바꿔서 말하면 신분이 다르면 얼굴도 달라져야 돼?
0: 어, 짜증나네? 이거 내가, 뭐야? 이거 내가 수드라라서 화나는 거다, 지금. 그러면 수드라인 나는 당신들 크샤트리아와 다른 외모를 가졌다는 말인가요?
1: 나 얼마나 못생긴 거야, 그럼.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약간 농담처럼으로 야, 너처럼 못생긴 놈이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외모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약간 다양한 크리처의 외계인이 나와서 처음에 아 이게 외계인 가족들의 모임인가?
0: 가족?
1: 가족 말고 가족? 이런 공동체의 모임인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결국 이 영화를 좋아하기 위해서 내가 더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진 않고 저는 곡성도 네. 약간 곡성도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는 그 끝까지 그 천우희가 연기한 어떤 무녀와 그 일본인 그 아쿠마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정체가 끝까지 밝혀지지 않아서 재밌었다라고 하지만 저는 곡성도 약간 사람이 보는 대로 믿는 거를 약간 현혹시키고 그런 되게 물론 그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게 뭔가 그냥 관객을 속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누군가는 뭐 나홍진 감독님의 발칙함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 발칙함이 안 맞나 봐요. 야옹, 메롱, 뭐 호프 야호 이러면서. 하지만 저는 뭔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재밌는 리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0: 아,
1: 제가
0: 좋습니다.
1: 칸영화제 직후 외신의 리뷰입니다. 좀 화제가 많이 됐는데 이 영화를 본 외신 기자는 이 영화를 별로 안 좋게 봤나 봐요. 그래서 이 리뷰 번역된 게 꽤나 많이 회자가 되어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제작 과정 어딘가에서 끔찍하게 일이 잘못됐다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가장 괴로운 부분은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너무나 황홀할 정도로 많은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형편없는 영화 자체는 흔하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이분은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특히 고통스러운 이유는 먼저 관객에게 위대한 작품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만들기 때문이다. 마지막이 진짜 명문입니다. 그러니 영화가 당신을 먼저 버리기 전에 당신이 먼저 이 영화를 버려라.
0: 아 진짜 이걸 읽고 네. 갔으면 제가 두 시간 보고 그냥 화장실 갔다가 가서 커피 한잔 네. 했을 거예요. 아 진짜
1: 이런 사람이 기자나 봐요. 저도 그런 네.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저도 정확하게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리고 더 분노하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정말 이제 네. 그거죠. 소개팅 나갔는데 진짜 제 이상형이 오 나온 거예요. 진짜
1: 그러니까 크리처 나오고 쫓고 쫓기고 사람 죽어 있고
0: 사람 다 죽어 있고 저 그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네. 이 올라가는 킬수를 보면서 너무 황홀하고 너무 기뻤어요. 이 영화는 최고예요. 네, 이, 아,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다른 영화들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좀 텀을 두고 죽여요. 그리고 자, 한 놈 죽였다. 따단 따단 하고 이제 조금 여지를 주고 긴장감을 주고 또 죽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차잔 차잔 이렇게 죽이는데 이제 이건 우수수 죽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그렇죠. 속 시원하거든요. 너무 네. 행복해요. 이제 네. 황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괴물도 그르릉 그르릉 하고 얌전히 이제 고양이 살금살금처럼 움직이지 않고 우다다 움직이면서 다 때려 부수고 뭐 집어던질 줄도 알아요.
1: 맞아요,
0: 기특하게.
1: 맞아요. 우리 애가 다 쳤어.
0: 너무 기특해. 막 던지고 막 쫓아가고 그리고 막 속이고 살금살금 다닐 줄도 알고 네, 너무 네. 좋은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 그런 존재를 만났어. 내 이상형이 딱 나왔어. 근데 이제 이 이상형이 갑자기 냄새를 풍기면서
1: 네.
0: 야, 너가 방금 낀 거지? 라고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기분인 거예요. 이 영화가 딱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거 이해 못하면 너네 잘못이다. 나 지금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말씀하셨던 네, 네. 것처럼 관객들에게 뭔가 책임을 돌리고 불친절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래도 된다고 좀 보는 입장이에요. 굉장히 네, 너그럽습니다. 네. 네, 굉장히 너그러워요. 일단 괴물 보여줬으니까 입 완전 쫙 벌어지는 애 보여줬으니까 다 용서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정말 화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떼쓰는 걸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1: 영화가요?
0: 네, 영화가 떼 쓰는 것 같았어요. 아, 나 월드 클래스라고, 나 월드 클래스 갈 거라고, 나 막.

0: 해외 배우들도 데리고 와가지고 CG 덮어씌워서 외계인
1: 그니까
0: 짜잔 했고
1: 네
0: 나 이거 국내 영화 아니고 해외 영화라서 이렇게 한 거다. 나 진짜 유명해질 거야. 나 마블급 갈 거야.라고 떼쓰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정말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냥 진짜
1: 마지막이요? 네.
0: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영화의 주인공은 영화여야 되잖아요. 영화가
1: 이해했어요.
0: 영화가
1: 네.
0: 잘 돼야 되고
1: 네.
0: 이게 말하자면 잔치인데 그 잔치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1: 네.
0: 만약에 뭐 해찬이 돌잔치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 영화라는 거는 해찬이의 돌잔치예요. 해찬이가 곧 영화인 거죠.
1: 네.
0: 그런데 이 돌잔치에 난입해가지고 이제 나홍진이 와가지고 감독이 와가지고 아, 이 돌잔치 내가 기획했으니까 내가 잡고 싶은 거다 잡을 거야 이러면서 다 잡은 거죠. 돌잡이
1: 네.
0: 하면 하나 잡아야 되잖아요.
1: 심지어
0: 그것도
1: 다 잡았어.
0: 그것도 해찬이가 잡아야 된다고요.
1: 네.
0: 해찬이가 뭐 마이크를 고르든 청진기를 고르든 그러니까 뭐 SF물을 고르든 뭐
1: 네.
0: 괴수물을 고르든
1: 그렇죠. 장르든, 네.
0: 하나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 꾸역꾸역해서 손두 개니까 두 개는 집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1: 네.
0: 뭐아 우리 해찬이 큰 사람이 되려나 보네 뭐 이러면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홍진이가 뛰어들어와가지고 홍진이가 자기 다 잡을 거라면서 이제 막
1: 네.
0: 다막그 돌상 러퍼 놓는 거죠.
1: 네.
0: 우리 해찬이 아무것도 못 잡게.
1: 근데 그게 관객인 거죠. 말하자면 관객이
0: 그죠.
1: 아무것도 못 잡고 주인공도 아무것도 못 잡는.
0: 네. 그리고 영화도 아무것도 못 잡는. 그래서 어떤 욕심을 부린 어떤 존재가
1: 네.
0: 뭐 감독님이겠죠? 어떤 존재가 그 돌상을 다 엎어버려서 영화가 실패하고 관객도 실패하고 그 영화를 잘 만들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고통스럽지 않았나. 아주 야옹스럽지 않았나.
1: 정말 야옹스럽네요. 이게 스포츠 경기로 비유하자면 심판이 모든 경기를 망친 거야. 갑자기 축구 멀쩡하게 하고 있는데 심판이 갑자기 그 뜬금없이 농구 룰을 적용해가지고 공을 3초 이상 가지고 있었다? 그럼 바로 퇴장 날리는 거야.
0: 야옹.
1: 그래서 갑자기 골키퍼랑 골키퍼밖에 안 남았어. 근데 이걸 두고 아 우리는 새로운 축구의 규칙을 만들었다. This is absolute cinema 이러면서 근데 그런
0: 진짜
1: 꼴이라는
0: 야옹.
1: 거죠. 그래서 약간 이어서 말하자면 이제 마틴 스코세지가 그 앱소르트 시네마 짤로 너무 유명하신데 그분이 마블 영화를 비판하면서 마블 영화는 어트랙션이다. 근데 저는 호프가 진짜 어트랙션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마틴 스코세지가 맞고 마블 같은 어트랙션 영화는 싫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호프가 어트랙션이 맞나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과연 그러니까 물론 즐길거리는 분명히
0: 있죠.
1: 있고 저도 사실 와 일부를 전 진짜 좋아하긴 해요. 그 도로를 휘잡는 근데 그게 우리는 클립으로만 영화를 보는 게 아니니까 뭐 여러모로 아쉽지만 또 좋아하는 사람은 또 분명히 좋아할 영화고 그래서 컬트 영화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게 이상한 영화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정도는 될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호프가?
0: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봐서
1: 네.
0: 여쭤봤어요.
1: 왜
0: 네네네.
1: 좋은지.
0: 네,
1: 네.
0: 이게, 그래서 제가 진짜 생판 모르는 남인데도
1: 네.
0: 이제
1: SNS.
0: SNS를 통해서 서로의 작업물만 보던 사이인데 이제 세번 보셨다고 해서 근데 저도 그 지점을 알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공룡 엄청 좋아하는데 그분도 이제 공룡 좋아하고 관련 작업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약간 나랑 비슷한 이유로 좋아하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점까지를 그래도 결말은 싫다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품어갈 수 있다.
1: 품을 수 있다.
0: 품을 수 있다.
1: 그렇죠. 이 영화가 저는 영화관에서 본거 후회 안 해요. 왜냐면 이만큼 많은 자본을 들이고
0: 맞아.
1: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만든 어떤 하고 실패작은 사실 저희의 의견이죠. 어쨌거나 이렇게 약간은 못난 근데 못난 건 인정을 해야 돼. 저는
0: 맞아요.
1: 가끔 이 영화가 못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을
0: 아,
1: 보면 화가 나요.
0: 그건 좀
1: 차라리
0: 그렇죠.
1: 정직하게 구멍 숭숭 뚫린 티셔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입는다라고 해야지.
0: 내가
1: 이
0: 구멍
1: 영화는
0: 뚫은
1: 구멍이
0: 거야.
1: 안 났어. 이 영화는 구멍이 안 났다고. 이 영화만으로 이미 완벽해. 그건 아니라는 거지.
0: 진짜 야옹스러운 거죠.
1: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

0: 뭔가 그래도 전 재밌었어요. 보면서 야, 갈 때까지 가는구나 코스 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너무 이 영화를 좋다고 말하는 순간 내가 이 호프 영화 속 세계에 갇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내가 어떤 영화가 좋다라고 했을 때는 뭐 저는 평론가가 아니니까 나랑은 어느 정도 공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외계인이나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뭔가 내가 좋아할 지점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소연이 말한 그 비유가 정확해요. 내가 잡을 게 없어. 해찬의 포샵인데 눈 떠보니 아무것도 없어. 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결말에 좋아하는 장면 하나 얘기하면서
1: 네,
0: 마무리하려고
1: 좋습니다.
0: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특이한 지점은 그 초반에 어떻게 보면 외계인의 존재가 한 체감 40분 정도는 안 나오잖아요. 그냥 계속 그 쫓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죽기만 하고 심지어 본인은 기껏 잡았다 생각했는데 동네 주민을 죽인 거고 막 그런 식의 아이러니가 쭉 벌어지면서 그냥 외계인이 계속 안 나오는 것, 안 나오는 설정 자체가 약간 이 인간은 늦은 거죠. 늦게 온 거예요. 이미 어떤
1: 그
0: 현상은
1: 현장에.
0: 벌어졌고 이 인간들은 항상 늦게 찾아온 주제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다른 인간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이 외계인은 움직인 거잖아요. 뭐 설을 보니까 사람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그냥 사라진 어떤 아이를 찾기 위해 용을 쓰는 것뿐이었다 라는 해석도 있던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계인은 공격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기 너무
1: 너무 돌육했어요.
0: 너무 잘
1: 한
0: 죽이던데.
1: 말을.
0: 네, 아무튼 말하자면 현상은 이미 벌어졌고 그 원인도 모른 채로 그렇게 쫓아다니는 설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희망이 없는 그런 지구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특이했고, 저는 이 영화의 결말에서 그 문제의 그 제논의 역설씬, 이거 소연의 표현을 빌린 겁니다. 씬에서 이제 조인성 연기한 성기가 마침내 경찰차에서, 마베이오를 물리친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경찰차에 타고 있는 이제 범석, 성기성애, 그리고 양배가 다들 너무 즐거워하거든요.
1: 까르르
0: 까르르
1: 하잖아요.
0: 웃고 아 우리가 해냈어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좋아요. 왜냐하면 뭐 이건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마을은 초토화됐고
1: 맞아요.
0: 살아가는 사람들도 죽었겠죠. 그래서 그 성기의 주변 동료들도 죽었는데 그 순간에 그걸 저렇게 찝찝함 없이 좋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물론 그 다음 장면에서 이제 성기가 나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어떤 비극을 강조하기 위한 설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찝찝함 없는 그런 즐거움 자체는 뭔가 이 범석 성기 성애 그리고 양배를 포함한 이네 명의 진짜 희망은 외계인이 와서 여기를 망쳐주길 바랐던 게 아닐까? 그래서, 너무 영화에 몰입한 사람 같다. 그래서 뭔가 말하자면 그냥 우리가 어떤 외계인으로 상정되는 어떤 내 삶을 괴롭히고 뭔가 잊지도 않은 적을 상상하면서 잊지도 않은 적을 물리친다고 좋아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보면서 야, 저렇게 깔끔하게 좋아할 일인가? 그냥 그게 너무
1: 그
0: 신기했어요.
1: 생각도
0: 네.
1: 하셨군요.
0: 그렇습니다.
1: 아니, 왜냐면 그 불교 설화에
0: 네.
1: 흔히 나오는 인생에 대한 비유가 그거잖아요.
0: 네.
1: 미친 코끼리가 쫓아와서
0: 네.
1: 도망치는데 독사로 가득한 구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밖에는 미친 코끼리가 돌고 있고 밑에는 독사가 있는데 나는 쥐가 갈고 있는 나무뿌리를 붙들고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내 머리 위에 있던 벌통에서 꿀이 하나 떨어져요. 근데 그 꿀이 입에 떨어져서 그걸 핥고 기뻐하는 게 인간이고 인간의 삶이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지금
0: 대박이다.
1: 저는 그 장면에서 깔깔깔 같이 와 그래도 하나 해서 기뻐했어라고 하고 지나갔는데 해찬이 그런 해석을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얘기가 떠올랐어요. 그게 사람이니까
0: 그렇죠. 진짜 잠깐의 행복인 거죠. 그걸 진짜 순수하게 행복한.
1: 잠깐의 고통이고
0: 네.
1: 잠깐의 행복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주변 모든 요소를 잠깐 잊어버리는.
0: 네. 어떻게 보면 영화도 그렇게 관객들이 좋아해 주길 바란 걸 수도 있어요. 전후 사정 다 없애고, 어떻게 보면 영화 외부를 둘러싼 나홍진 감독 자체에 대한 소문과 이 영화가 한국 영화를 살려야 된다는 부담감 이런 거다 필요 없이 그냥 외계인을 물리쳤다는 것만으로도 너네가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일 수도 있죠. 약간 메타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실, 하지만, 우리,
1: 하지만
0: 그러지 못했다.
1: 네.
0: 우리의 삶은 그것보다 좀 복잡하다.
1: 저 외계인을 물리치는 것으로만 바랬으면 이제 마지막에
0: 네.
1: 너무도 이제 외국 사람들 같은 이제 영어로 말을 걸고 해야 될것 같은
0: 네.
1: 외계인 배우들을 등장시켰으면 안 됐죠.
0: 그렇죠,
1: 그것도 너무 어이없었죠.
0: 그렇죠. 그러니까요.
1: 저는 거기서 야옹 했습니다. 진짜로. 그 이제 아까 그 야옹을 많이 한 부분이
0: 네.
1: 그 말씀드렸던 우리 외계인이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 조금도 거리가 좁혀지지
0: 아, 그렇죠,
1: 않는
0: 그렇죠.
1: 말도 안 되는 그 제논의
0: 네.
1: 역설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그 장면에서 이제 계속 아, 야옹, 아, 야옹 이러면서 아, 제발 좀 죽어, 야옹 이러면서 봤고 이제 마지막이 적어도 디자인이
0: 네.
1: 완전 외계인이었으면 그만큼 화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0: 근데 너무 사람을
1: 네,
0: 닮았죠.
1: 너무 사람이고 그것도 백인 남성, 너무 백인
0: 그쵸,
1: 남성.
0: 그쵸.
1: 의 디자인.
0: 그쵸.
1: 그리고 너무 고도화된 기술을 가진 것 같은 그런 떡밥을 던지면서.
0: 이 바미기르와 조르가 나오잖아요. 제가 알기론 조르를 연기한 배우와 알리시아 바칸데르 배우와 마베이오를 연기한 마이클 패스벤더 배우가 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1: 네네네, 그렇대요.
0: 네, 그래서 뭔가 굳이 이 배우들을 써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쯤 마지막에 그 이유를 증명하는 듯한 그대도 연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대사가 과연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드는 것 같은데 또 이것마저 뭐 호프 코어니까 이거를 빼고 과연 영화가 만들어졌을까? 그런 생각도
1: 아니라고.
0: 듭니다.
1: 한국 괴소 영화의 새 장을 쓸수 있었다고.
0: 그러니까 완벽한 영화가 될수 있었다.
1: 그걸 깰수 있었는데, 그 한국 괴수 영화는
0: 네.
1: 망한다라는, 괴물 이후로 망한다라는 그게 있잖아요.
0: 네.
1: 그걸 깰수 있다고 믿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망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엄청 거하게, 마치
0: 네.
1: 칼춤을 추듯이 관객 모두를 이제 능멸한 거죠. 저는 이제 노란색 자막까지 얹어가면서.
0: 그러니까 갑자기 자막이 나오는
1: 네.
0: 게
1: 너네들은 막 이런 거 모르지. 내가
0: 네.
1: 자막까지 얹어봤어.
0: 말하자면 이 영화가 결국 외계인들 보다 위에 있는 어떤 신의 뜻이 있다고 믿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신이 곧 감독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꺼드럭에 대한 불편함은 많은 사람들이 육성
1: 맞아요.
0: 공지를 통한
1: 맞아요.
0: 야옹들로 표현이 됐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대중들에게는 사랑을 못 받지만 평론가들은 사랑한 영화로 기억되기에는 저는 말했잖아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니까요.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 영화관에서 봤을 때 즐거움도 인정을 한다.
1: 맞아요.
0: 하지만 그 어떤 아쉬운 부분들을 분명히 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뭔가 항상 나홍진 감독의 곡성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영화 안에서 의미 해석을 하든 아니면 심지어 해석을 포기를 하든 이 영화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이 영화에 대해서 아쉽다고 말하는 순간 이 영화 속의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으로 남는 것 자체가 이 감독님의 감독으로서의 역량인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세계관이 너무 뚜렷한 거죠. 근데 저는 뭔가 이 영화 속에서 아까 재난을 보친 얘기했지만 물리 법칙도 설명이 안 되고 낮과밤도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감독님 인터뷰처럼 인터뷰에 칸 영화제 인터뷰 중에 아 여기 사실 지구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싶었다. 태극기를 달지 말걸 그랬다 소품으로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은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약간 잘못 꾼꿈 같은 거죠.
1: 저는 그것도 비겁하다고 생각했어요.

0: 마지막에 오히려 그렇게 거하게 똥물을 끼얹은 것이
1: 네.
0: 사람들이 야옹야옹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면서 그냥
1: 네.
0: 어느 정도 사소한 실수들을 덮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그 세계관 설정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 그러면 이제 완전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서 거기를 탄탄하게 꾸리지 못해서 현실 세계를 가져다 썼으면서 현실 세계로도 아니면 새로운 세계로도 설명 못하는 괴상한 이 결과물을 어떻게든 납득하고 다 의도한 거라고 후려치기 하려고 세계관을 사실 설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 지구 아니고 사실 어떤 세계관 있는 건데? 이거 사실 다른 유니버스인데? 라고 하면은 뭐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든지 가능하게 만들려고 세계관을 파리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마지막에 이 영화 왜 거기서는 왜 그래? 여기서는 왜 그래? 진짜 웃긴 영화다. 구멍 숭술 뚫려 있어라는 걸 이제 덮으려고 마지막에 우주선을 그냥 매다 꽂은
1: 아,
0: 거죠.
1: 그냥 이런 영화다.
0: 봐봐. 내가 지금 세상에 없던 영화를 만들어서 너네 이런 거본적 없지? 너네 이런 거본적
1: 본
0: 없잖아.
1: 적 없긴 해.
0: 월드 클래스야. 이거 봐. 내가 지금 야, 봐. 야옹. 봐. 야옹.
1: 근데 월클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나홍준이 월클 주장한 걸 봤어요? 이 영화가 약간 서양 배우를 데려놓으면서 월클인 척 하는 게 화나는 거죠?
0: 그게 느껴졌어요. 봐라. 우리나라 배우 말고 나 외국인 배우 갖다 썼어. 보이지? 이 CG 뒤로 투명하게 보이지?
1: 너무 투명하지.
0: 내가
1: 배우 얼굴
0: 외국인
1: 너무 잘 보이죠.
0: 내가 외국인 배우 갖다 썼다는 거? 이게 너무
1: 그 성기를 연기한 조인성이 안 죽는 거, 그리고 정호연이 연기한 그 성애가 외계인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것, 그런 것도 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다 농담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주인공들이 사실 외계인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 근데 그게 과연 모르겠어요. 이 영화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너무 많아서 되게 깊은 영화일 수도 있지만 그냥 우물 같은 영화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좀 건설적으로 비판을 해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뭐이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다 뭔가 조롱한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서 좀 건설적으로, 그래서 영화를 좀 평소에 안 보는 사람과 너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제가 영화 끝나고 육성공지로 들었던 쌍욕을 잊지 못해요. 그거야말로 진짜 4D 시네마 아닌가. 이 영화에서 야옹과
0: 진짜.
1: 준하는 말이 137에 나온대요. 그런
0: 야옹
1: 영화죠.
0: 야옹 하죠. 계속 이제 모든 인물들이 야옹 하면서 거리를 질주하니까. 하지만 저는 그래 그게 가장 큰것 같아요. 건설적인 비판이
1: 어렵지. 맞아. 이 영화
0: 어렵도록
1: 어려워요.
0: 건설적인 비판까지도 차단할 수 있도록 세계관이라는 거를 갖다 들이댔다는 게 그게 저는 화가 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건설적인 비판을 다 막아버릴 거야. 배리어를 발전,
1: 배리어.
0: 배리어 발동 이걸 한 거죠. 그래서 화가 나요. 그 장면이 그런 의도로 들어간 것 같아서. 진짜로 이게 뭐 파트 1, 파트 3부작까지 있어서 그 중에 파트 1이고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1: 전 속편 안 나온다 생각해요.
0: 어렵죠.
1: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도 있지만 다 기믹이라 생각해요. 속편을 위한 예고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끝내려고 만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0: 그래서 그게 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이제 우리 반 아이들이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반 아이들이 같이 영화를 만들었으면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앞에 나, 아, 막, 나 외계인 나오는 거할 거라고. 아닌데 나는 괴물 영화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화해를 시키는 거죠. 이거는 너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너네 하고 싶은 거다 넣어서 그럼 앞에는 괴물 영화하고 뒤에는 외계인 영화 할까? 이런 식으로 다독거려서 이런 걸 만들었을
1: 근데
0: 것
1: 그
0: 같아요.
1: 와중에 한 아이가 난 경찰차
0: 나
1: 좋아한다고.
0: 경찰차 좋아하니까 경찰 넣어. 그럼, 그래. 그러면 우리 누구 좋아하는 경찰차도 넣고, 저는 총 넣을 거예요. 그럼, 그래. 총도 넣을까? 괜찮아. 이거는, 그러니까 학교라면 그랬을 거예요. 학교라서 애들이 만드는 거라면, 너네 하고 싶은 거다 해. 괜찮아. 이거는 누가 보고 박수 쳐주라고 만드는 거 아니니까, 너네 하고 싶은 거다 해. 그래도 괜찮아라고 다독거려서 만든 영화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0: 이 영화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렇게
1: 네.
0: 나 좋을 대로 다 때려박아서 만든 영화가 성공하는 사례가 있으면 뒤에도 누군가가 자기가 진정 원하는
1: 맞아, 하고
0: 것을,
1: 싶은 대로 할수 있겠죠.
0: 원하는 것을 감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1: 네.
0: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기에는 노력이 맞는 것 같습니다.
1: 이쯤에서 호프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농담처럼 호프가 천만 영화가 되면 이민을 가고 싶다라고 서연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호프를 둘러싼 논쟁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 너도나도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0: 맞아요.
1: 어쩌면 저는 이민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1: 아무튼 이민 준비를 하기 위해, 저의 이민이 사실 나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희망일 수도 있으니까요. 호프 영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퍼스널 필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K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아유, 더워.
3: 너무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버스와 승용차의 추돌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기 포함해서 강변북로 마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가는데 45분 넘게 걸립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도 도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구간 아주 길고요. 강 건너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도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금천 방면 지하도로 중간 지점 1차로 고장차가 있어서 지상으로 가는 서부간선도로와 소요시간이 비슷해졌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만화가 김보통 씨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튀르키예 사프란볼루를 여행하던 어느 날 어둑해질 무렵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를 빙 둘러쌌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분들 낯선 여행자가 저녁은 먹었는지 잘 곳은 있는지 그저 걱정된 거였대요. 그는 지금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데요. 그날 건네받은 진심 하나가 시간이 흘러도 꺼지지 않고 지금의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매일 오후 5시 진심이 힘이 되는 시간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튀르키예 사프란볼루에서 느꼈다는 만화가 김보통 씨의 이야기. 네, 그냥 나몰라라 할 수 있는데 그 낯선 여행자가 과연 우리 마을에 와서 하루를 잘 보내고 갈지, 먹을 것은 잘 먹고 있는지, 잘 곳은 있는지, 이런 걱정, 네, 이런 관심, 네, 얼마나 따뜻한 이야기입니까? 네, 우리 TBS에도 이런 관심과 걱정에 또 그런 문자들을 오늘 청취자분들이 많이 주고 계시네요.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의 진료 과목은요, 소아청소년과입니다. 네, 소아청소년과.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 건강 때문에 매일매일 걱정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네, 이 시간에 뭐 지금 뭐 어린이집 유치원 끝나고, 네, 차 안에서 혹시 듣고 계시면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저런, 네, 작은 질환들 있잖아요. 네, 소아청소년과 관련해서 오늘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드리는 친절한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우리 몸의 생명활동과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영양소 비타민. 감기에 걸리거나 몸에 힘이 없을 때 새콤달콤한 비타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타민이 든 과일이나 채소를 먹으면 건강이 좋아지는 기분도 듭니다. 그 가운데 비타민 B 함량이 높은 이 과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과일 중 하나로 영양 밀도가 높은 건강식품인데요. 비타민 B군은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특히 피로회복과 신경기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 B가 풍부하고 운동 전후 간식으로도 자주 찾는 이 과일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네, 결정적 힌트. 원숭이가 무척 좋아하는 과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보기 드립니다. 보기. 1번

바나나 2번 사바나 3번 너나 나나. 이거 진심원 씨 노래 아닌가요? 요거 한번 좀 선곡 좀 해주세요. 네. 4번 옳다구나. 네. 야. 야, 오늘 정말 웃을 일이 없었는데 보기에서 한번 웃게 됩니다. 네, 보기에서. 자, 비타민 B가 풍부한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 1번 바나나, 2번 사바나, 3번 나나나나, 4번 옳다구나.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웰빙 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이거는 뭐 나가 너무하는데. 네, 거의 정답송이네. 정답송. 그죠? 잼입니다. 난 멈추지 않는다.

0: 아이의 웃음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성장의 순간이 숨어 있죠. 작은 감기 하나에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부모의 시간. 그 곁에서 아이의 내일을 함께 지켜주는 곳 바로 소아 청소년과입니다.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아이 한 명 한 명의 속도에 맞춰서 질병을 넘어 성장까지 함께 고민하는 분 모셨습니다.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신생아과 은호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1: 네 감사합니다.
0: 네네. 저기 은호선 교수님이라 그래서 우리 PD가 여자 선생님이실 줄 알았는데
1: 네,
0: 네. 아주 네. 인상 푸근하신 선생님께서 오셔서 네네 더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네. 우리 은 교수님은 이제 어린이병원 신생아과에 계시는데
1: 네.
0: 그렇다면 그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신생아 때 아이들이 이제 갑자기 밤에 고열로 응급실을 가게 되잖아요.
1: 네.
0: 그때 그 만나게 되는 선생님.
1: 네.
0: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1: 그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0: 네네.
1: 일단 소아 응급실에 소아 응급 의학과 의료진들이 계시고요.
0: 네네네.
1: 그분들이 보셨을 때 경증 질환이어서 간단하게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환자들은 굳이 연락은 하진 않는데
0: 아.
1: 아니다 싶으면
0: 네네.
1: 항상 저희한테 연락을 하죠.
0: 아, 그러시군요.
1: 그리고 이제 어린 나이 특히 신생아들은
0: 네.
1: 약간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0: 네.
1: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소양과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0: 아.
1: 되도록이면 연락을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0: 네네. 그렇군요. 이 신생아과에서 만나는 우리 그 아가 환자들은 주로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걸까요?
1: 사실은 신생아과 하면 오해가 있는데 아픈 애들만 보는 건 아니고요.
0: 네네.
1: 사실 신생아과 그 의료진들은 모든 환자를 다 보죠.
0: 그러니까 아.
1: 모든 환자를 다 보는데
0: 네네.
1: 아프면 신생아 집중치료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별 공간에 입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0: 네네.
1: 건강하면 신생아실로 가게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저희가 진료형이 건강한 신생아실의 환자들을
0: 네.
1: 출산 후에 더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0: 더 건강하게.
1: 네. 그리고 근데 저희가 더 집중하고 있는 거는
0: 네.
1: 아픈 애들 혹은 아플 수 있는 위험 아이들 크게 네 가지 환자군이 있는데 한 명은 이른둥이라고 바뀐 과거에 미수가 조사나 그래서 저희가 임신 나이 37주 37주 미만이면
0: 네네.
1: 그 이른둥이라고 하는데
0: 아,
1: 이른둥이 중에 좀 더 아파 보이는 애들이 신생아 집중 치료실 혹은 NICU 혹은 이런 데로 NICU로 가는 겁니다.
0: 네네.
1: 두 번째는 산전에 진단되었던 혹은 진단되지 않았던 선천성 기형이 있는 애들이 꽤 많아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신체 장기의 모든 부위에 기형이 생길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환자들은 신생아실에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0: 네.
1: 분만 후에 출생 후에 환자 상태가 괜찮더라도
0: 네네.
1: 집중 모니터링을 하거나 혹은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입원하게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더라도 분만 후에 애기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산전에는 보통 엄마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들인데
0: 네.
1: 건강하다고 했는데 분만하고 났더니 숨을 못 쉬었다. 분만하고 났더니 애가 늘어진다.
0: 네.
1: 이러면 또 옵니다. 그 소위 말하는 분만 중 후 합병증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입원하게 되고요.
0: 네네.
1: 네 번째는 이제 건강했는데 저희가 신생아의 정의가 생후 한 달 이내거든요.
0: 생후
1: 한 달 이내.
0: 한 달 이내. 이내.
1: 그러니까 건강해서 신생아실 혹은 신생아 집중실에 퇴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지내다가 혹은 최근 조리원도 많이 가니까요.
0: 네네.
1: 거기서 있다가 아프면 또 입원하게 되죠. 그래서 네 가지 그룹이 주로 이제 신생아 집중치료실 NICU라고 네. 하는 곳에 입원하게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100일.
1: 네.
0: 100일을 아주 그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1: 네, 네.
0: 지금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이유가 다 있을 텐데요.
1: 100일은 우리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해가 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0: 네.
1: 과거보다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없어진 나라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의료 수준을 판가름하는 하나의 잣대를 댄다 그러면 영아 사망이 높은지 안 높은지를 보거든요.
0: 네.
1: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영아 사망률이 선진국 수준이 아니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런데 영아 사망률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 됐고
0: 네.
1: 그러니 100일이라는 자체가 좀 의미가 없었는데 과거에는 100일 전에 감염이 되면
0: 네.
1: 그래도 영아 사망률 또 영아 초기의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이었고 사망이었고 네. 사망의 원인이 감염이었습니다.
0: 아,
1: 감염에 취약한 나이가 100일 이전이죠. 그래서 100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생각했고요.
0: 그렇죠.
1: 100일 지나면 큰 잔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야, 역시 또 우리 은 교수님이 잘 알고 계셨네요. 네, 또 잘 알고 계셔야만이 네. 그렇죠. 네, 이 신생아과 우리

0: 은호성 교수님은 그 소아청소년과인데 이제 그중에서 신생아과에 계시는데 네. 이 신생아과를 전공하게 된 교수님만의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1: 많은 의료진들이 그 과를 선택하는 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저는 네. 애들이 좋아서 소아청소년과를 했는데.
0: 아, 그러셨군요. 네,
1: 소아청소년과에 많은 분과가 있어요. 근데 신생아과 돌면서 가장 이제 감동스러웠던 거는 전 연령을 통해서 가장 미숙하고 취약한 애들이 신생아 네네. 애들이었거든요. 리큐에 입원하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굉장히 강한 생명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고
0: 네.
1: 회복하는 과정 중에 또 둘러싼 의료진도 감동을 받고 그다음에 보호자들도 네. 바라드는 걸 보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었고요. 또 신생아 그 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점점 내가 그 분야를 하면 과거에 못 살았던 환자들을 더 살릴 수 있고 혹은 장애가 남았던 환자들도 안 남게 만들 수 있는
0: 네네.
1: 그런 의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품게 되었습니다.
0: 네네. 그 우리가 이제 생명이 탄생했을 때 얼마나 고귀하고 그 존재가 정말 엄청난데 그 또 이제 은 교수님께서 신생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불철주야 네, 애써주시니까 저희가 다 감사할 따름이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 작가님이 또 조사를 하셨나 봐요. 그 맘카페나 후기에서 우리 은호선 교수님의 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이런 연구 조사 결과가 들어왔는데 야, 이 비결이 뭡니까, 교수님?
1: 일단은 야. 약간 저희가 본 환자군이 네. 일반적인 환자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더 많고요.
0: 네.
1: 왜냐하면 중증 희귀 난치 환자들을 주로 보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대부분 만족도가 높죠.
0: 아.
1: 왜냐하면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함께하는 의료진들이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필수 의료를 하는 특히나 신생아 하시는 교수님들이 대표적인 것들인 것 같습니다.
0: 네네.
1: 그 이런 질문들을 가끔 받으면 내가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일생을 통해서 부모가 성인이긴 하지만
0: 네.
1: 그 출산이라는 과정을 희망하고 꿈꿀 때 환희, 기쁨, 행복만 바라보다가
0: 네네.
1: 애가 아프게 되면 굉장히 큰 좌절을 느끼죠.
0: 그렇죠.
1: 또 그런 신생아를 갖고 있는 부모들 그 눈을 좀 맞추시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눈을 맞춘다는 얘기는 부모의 감정, 부모가 환자를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어떤 그것들
0: 네.
1: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0: 네, 네.
1: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성인이 아니라 애지중지하는 아기가 또 이렇게 아주 작은 아기가 아프다 보니까 그 어떤 질병에 대한 이해도도 생각보다 떨어지세요.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똑똑은 하시지만 네, 네. 예상치 못했던 거기 때문에 초기에만 물론 나중에는 다 이해를 하시지만
0: 네네.
1: 그래서 설명도 좀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자주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0: 네네.
1: 조금 그런 감사한 네. 피드백으로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아, 제가 다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그 보호자 상담도 아주 자주 하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게 그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른처럼 우리 어른들이 이제 표현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 우리 은 교수님만의 아이의 그 상태를 읽는 어떤 노하우 이런 게 있으실까요?
1: 일단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입원하면 네. 집중치료실이라는 곳 자체가 모니터링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0: 그렇군요.
1: 숨을 어떻게 쉬는지 체온 변화는 어떤지 얘가 맥박은 어떤지 혈압 어떤지 수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니까
0: 네.
1: 그런 어떤 저희는 소위 말하는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변화를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0: 네.
1: 그래서 입원 중에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 말고도 수많은 의료진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집중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0: 네, 네.
1: 근데 외래에서 왔을 때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을 같이 하지 않는데 아파서 왔을 때
0: 네.
1: 보호자들이 이 환자 아기가 아픈 건지 또 아프다 그러면 심하게 아픈 건지 괜찮은 건지.
0: 네.
1: 근데 그럴 때 노화를 한다 그러면 물론 제가 이제 잘 아는 제가 계속 주치 역할을 또 환자면 더더욱
0: 네, 네.
1: 잘 되겠지만. 애기의 전신 상태를 좀 보려고 노력을 해요.
0: 아.
1: 애가 제가 알았던 상태보다 뭔가 변화가 있어 보이면
0: 네.
1: 아픈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변화가 좋은 거면 좋겠지만 그래서 변화를 좀 보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동네 의원에 하시는 교수님께서 그 전문의 선생님들도
0: 네.
1: 그런 이유로 어떨 때는 약간 뭐라 그러나 외래 방문일을 좀 땅 자주 하면서 환자를 관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네네.
1: 아마 같은 연장선이 아닌가 싶고요.
0: 네.
1: 두 번째는 보호자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는 그 순간

0: 간의 그 변화가 더 좋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나쁘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같이 생활하는 보호자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서
1: 네.
0: 물론 감정이입이면 약간 더 해석이 필요하긴 하지만 보호자가 적은 어떤 기록들, 보호자 얘기들을 좀 많이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네. 저희가 짧은 시간에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환자 변화죠. 모르는 환자들은 특히나 조심스러운 건 변화를 많이 보려고 노력합니다.
1: 네,
0: 그러다
1: 네.
0: 보면 스스로 표현을 못하지만 이 환자가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괜찮은 건지 혹은 이게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특히나 이제 성인들이 아닌 일반 이제 소아 또 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의 그 상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것도 또 집중치료실에서 그렇게 철저하게도 모니터링 한다고 하니까 네 보호자들은 이게 그래도 좀 한쪽으로는 좀 위안을 얻으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시대가 집중치료실 일이 물론 모든 분이 안 그렇긴 하는 분들 가끔 있지만 굉장히 이제 보호자와 의료진과 신뢰 관계 속에서
1: 네.
0: 그 소중한 아기를 맡기고 저희가 또 소중하게 치료하면서 키워주는 곳이라서
1: 네.
0: 그러니까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다른 곳과 좀 다른 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기본 모토는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애를 케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도 하지만 그 안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 성장 발달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신생아를 보는 모든 의료진이 부모의 마음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같은 마음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입원했을 때는 또 오히려 마음의 편안을 안고 있다가
1: 네.
0: 태어날 때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거죠.
1: 아 그렇죠.
0: 왜냐하면 누군가 믿고 맡겼던 의료진이 있을 때와 모든 걸 자기가 해야 될 때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고민이 많습니다.
1: 네네. 네. 그래도 이제 은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도 많은 또 부모님들이 아주 위안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OX 팻말이 있거든요.
0: 네네.
1: 네. 대한민국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은호선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이제 소아청소년과 상식, 오해와 진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으면 O, 틀면 X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팻말은 저기 3번 카메라 보이시죠?
0: 네. 네.
1: 저쪽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다 끝나고 나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가 열이 나면 먹이는 해열제는 체온을 정상으로 떨어뜨리는 약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입니다.
1: 네, X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이가 자주 배가 아프다고 하면 실제 질환이 아닌 경우도 많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정답은 O입니다.
1: 네, O입니다. 자, 세 번째. 항생제를 처방받았다면 증상이 좋아져도 끝까지 복용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답은 O입니다.
1: 5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유아 시기의 수면 부족은 성장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답은 O입니다.
1: 네. 자, 마지막입니다. 이른둥이가 태어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산모의 나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답은 X입니다.
1: 네. 자, 이렇게 해서 소아정성외과 상식 오해와 진실 OX 저희가 교수님께 답을 들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아이가 열이 나면 먹이는 해열제. 이거는 체온을 정상으로 떨어뜨리는 약이다. X 그러셨어요?
0: 네, 네.
1: X입니까?
0: 사실은 이제 해열제가 갖고 있는 작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1: 네.
0: 하나가 해열 작용이 있고 소염 작용이 있고 진통 작용이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의사들이 해열제를 처방함에 있어
1: 네.
0: 세 가지 목적 중에 선택해서 처방을 하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흔히 아는 우리가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약도
1: 네.
0: 해열제만 알고 있지만 진통 소염 효과가 다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열이 안 나더라도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나이가 어리머일수록 또 해열제가 정상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1: 네.
0: 저체온증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1: 아, 오히려 더.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개월 아기가 첫 네. 예방접종을 그러니까 보통 태어나면 BCG와 간염접종을 하겠지만 2개월 되면 이제 주기적인 예방접종을 또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1: 네네.
0: 그때 열이 났을 때 무조건 해열제를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항상 아기 상태를 보고
1: 네.
0: 떨어뜨렸다고 열이 나는 게 확실하면 열감이 아니라 열이 나는 게 확실하면 미온수 마사지 먼저 하고 네. 그래도 안 되면 해열제를 쓰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흔한 건 아니지만 해열제를 조기 너무 과하게 먹었을 때 저체온증이 빠져서 애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저체온증이 갑자기 발생하면
0: 너무 박하면 사실 네. 위험한데요. 네. 진짜 심한 경우는 우리가 수액요법으로

0: 안에서 덮여주는 아.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애가 네네. 기본적으로 늘어져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아,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열을 떨어뜨린 체온을 떨어뜨린 약은 많지만 네. 그 정상으로 만드는 약이라고 하는 건 또 오해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진통 소염 효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네. 두 번째는 해열제 사용함이 있어서 애기 상태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열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38도 0 혹은 38도 3 기준 여러 개 나눠지긴 하지만 고열 기준으로 보통 그렇게 나누는데요. 네. 애기 전신 상태를 좀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애가 7도 8부 미온이 낮다 선치더라도 네. 애가 컨디션이 괜찮으면 미온을 마사지나 혹은 해열제를 복용 안 해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에 나는 열감이어서 네. 괜찮은 경우도 많고요. 또 어떤 경우는 고열이어도 애가 스스로 잘 놀고 하면 네. 해열제를 안 먹어도 떨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해열제를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네. 미열인데 애기 상태가 늘어지고 좀 처져가는 것 같으면 지나면 고열이 납니다.
1: 아, 그런 경우는 처음에는 미열이었다가
0: 네. 네네. 그래서 미리 먹이는 것도 있죠. 물론 아, 노화가 그렇군요.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절대적인 체온이라는 수치도 중요하지만 네. 하나의 애기의 상태, 그러니까 잘 노는 것, 잘 먹는 것, 혹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1: 네네.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보시고 네. 지금 계속 그 교수님께서 이제 늘어진다는 표현을 가끔씩 해주셨는데 네네. 이게 상당히 좀 어떻습니까? 그 부모님이 보셨을 때 아이가 좀 늘어진다,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럼 좀
0: 이게 좀 이게 나이 따름 달라요. 네. 제가 먹는 걸 얘기했는데 그 6개월 미만의 조기 영아들 네. 어린 애들은 늘어지면 잘 안 먹죠.
1: 아, 그렇죠.
0: 먹는 게 떨어지고 우는 게 활동량이 떨어집니다. 우는 소리도 적어지고 움직임이 네. 적어지고. 근데 이제 3, 4세 때 큰 애들은 애들만 다른데 늘어져서 아예 안 움직이는 것도 있죠. 처음부터 안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움직이는 거 다 움직였는데 놀고 나서 애가 처지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엄마가 얘가 잘 놀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워낙 활동적인 애들은 잘 노는데 놀고 나서 보통은 다른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하고 네. 애가 일찍 자려고 그런다든가 애가 물도 잘 안 먹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 중요하다 말씀드린 건 평상시에 애기의 어떤 수면, 수유, 식이, 활동도와 네. 달리 조금 떨어지면 그걸 처진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네. 저도 이제 뭐 시간은 좀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아이들을 그 키울 때 보면은 참 그 판단한다는 게요. 이게 열을, 열을 재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아이는 울고. 근데 보면은 또 열은 없고. 이런 어떤 복합적인 판단을 부모님들이 아주 순간순간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얘가 낫고 있는 과정인지. 네. 혹은 이게 점점 아파지고 있는 심해지고 있는 과정인지를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1: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자주 배가 아프다고 하면 실제 질환이 아닌 경우도 많다. 오 그러셨어요.
0: 네.
1: 배 아프다고 울면은 또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뭐 큰일 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네. 참 애매한데요.
1: 네.
0: 교과서적으로는 소아이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기능적인 복통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1: 네.
0: 특히나 이제 아까 6개월 미만 애들은 우리가 흔히 산통이라고 하는 콜릭이라고 하는 산통이 있는데 산통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물론 네. 심한 경우는 그 치료나 이런 걸 해야 되겠지만 대표적인 기능성 복통입니다.
1: 네.
0: 그래서 아프다고 하는 것 자체 그것도 패턴을 좀 봐야 되는데 심하게 너무 아프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네. 진료를 봐야 되겠지만 심한 것이 아니고 반복적이고 특히 저희 팁은 애가 뭔가 집중해서 놀거나 할 때 안 아프면 급한 일은 결국 안 경우가 많아요.
1: 아,
0: 그런데 자기 전이라든가 네네. 뭔가 요청하거나 보호자한테 뭔가 요구할 게 있을 때
1: 네.
0: 그때 어떤 특정 시 아프다 그러면 그거는 기능성인 거나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아프다고 하는 표현 자체를 또 언어 발달 속에서 관심 불게 하는 경우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심하게 아프거나 표현하거나 반복적이면 사실 진료를 보긴 해야 됩니다만
1: 네.
0: 복통의 원인은 병적이지 않은 것들이 가장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1: 네.
0: 아프다고 할 때마다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항생제를 처방받았다면 증상이 좋아져도 끝까지 복용해야 한다. 오 그러셨어요.
0: 네.
1: 증상이 좋아지면 중단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이거를 복용을 해야 됩니까?
0: 이게 전제 조건이 있는데
1: 네.
0: 항생제 처방이 올바로 됐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처방했다는 것은 어떤 악의 감염이 항생제에 맞는 예상된 세균이었다는 전제에 있어야 되거든요.
1: 네.
0: 항생제가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다른 곰팡이를 죽이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세균을 예상해서 처방했다고 하면
1: 네.
0: 하나의 상태에 따라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상되는 균이 표준적으로 며칠 정도로 복용해야 되는 표준 기간이 있어요.
1: 네.
0: 근데 그거 기간 내에 충분히 복용하지 않으면 일부 살아있는 세균이 내성을 맞게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러면 그 항생제가 다음에는 안 듣는
1: 경우가
0: 발생하죠.
1: 네, 네.
0: 그래서 항생제가 세균을 예상해서 올바로 처방된 게 맞다고 한다 그러면 의료진이 권고하는 충분한 기간을 복용하는 게 내성을 예방하는 그 올바른 길입니다.
1: 네네.
0: 그래서 충분하게 복용을 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의 그런 어떤 이거는 끝까지 잘 복용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좀 잘 들으셔야 되겠죠.
0: 그렇죠.
1: 네네. 자, 그리고 영유아 시기 수면 부족이 성장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오, 그러셨어요.
0: 예, 성장 호르몬의 보고만 다르지만 한 3분의 2 정도는
1: 네.
0: 깊은 수면을 빠져들어야
1: 네.
0: 나오거든요.
1: 아,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0: 그러니까 수면을 잘 하는 환자 아기들과
1: 네네.
0: 수면하지 않는 아기들이 성장이 달라요.
1: 아, 그러니까 중간에 새벽에 자꾸 깨서 운다든가.
0: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깨는 거 수면 질도 중요하지만
1: 네.
0: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1: 시간이.
0: 수면을 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잤느냐와
1: 네.
0: 모든 아기들을 다 수면 검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수면의 얕은 수면이 아니라 깊은 수면에 빠져들었냐가 중요한데
1: 네.
0: 깊은 수면에 빠져들었을 때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잘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기가 충분하게 재워라라고 얘기를 권고를 하는 이유가
1: 네.
0: 성장의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네. 그 가장 이 성장 물론 이제 청소년기에 많이 그 뭐 사춘기도 있고 하지만 그 어렸을 때는 언제가 가장 성장 호르몬이 확 좀 많이 분비가 더 많이 되나요?
0: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1: 네.
0: 대체적으로 많이 되긴 하는데 우리가 잘 크게 자라는 시기가 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우리가 뭐 스파트라고 얘기하는데 학동기 정도 얘가 2차하고 제일 많이 자랄 때 그때고
1: 네. 그러니까 학동기요?
0: 학동기가 사춘기 전에
1: 아 사춘기 전에
0: 그때가 많이 자라고
1: 네.
0: 저 제가 보는 이제 아기들은 보통 1세에서 2세 정도가 많이 큽니다.
1: 아 그때요?
0: 그때가 많이 크죠.
1: 네.
0: 내가 처음에 확 자라고 그다음에 사춘기 이전에 두 번 자라고
1: 네.
0: 그때가 자랍니다.
1: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돌 무렵에 애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데
0: 네.
1: 그게 좀 그 좀 차이가 있어도 괜찮은 거죠. 뭐
0: 그렇죠.
1: 부모님들이 걱정을 우리 아이 왜 늦게 이렇게 걷지? 다른 애들은 좀 일찍 걷게 되는 뭐 이렇게 또 비교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0: 보통은 이제 특별하게 아주 심한 성장전이 아니면
1: 네.
0: 4세, 5세 이후에 키 관리나 성장 관리를 하라고 하는 건
1: 네네.
0: 그런 패턴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1차 성장기를 지나고
1: 네.
0: 상태를 좀 봐야 되거든요.
1: 아.
0: 근데 1세, 2세부터 먼저 하면 기간도 아닐 뿐더러 성장기를
1: 그렇죠.
0: 다 지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1: 네네.
0: 그다음에 제일 흔한 거는 가족력이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건 저는 사실은 성장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1: 네.
0: 제가 본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는 엄마, 아빠 일찍 컸어요? 늦게 컸어요? 혹은 엄마들한테는 생리를 빨리 해서 늦게 했어요? 많이 물어봅니다.
1: 아.
0: 그거를 많이 담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렇다 보면 지켜봐도 되고요.
1: 네.
0: 너무 걱정되는 병적인 애가 아니면 충분하게 지켜본 다음에 패턴을 보고 해야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네.
1: 좀 시간을 두고 조금 지켜보십시오. 네. 너무 성급한 판단은. 그렇죠?
0: 네.
1: 자, 그리고 이른둥이가 태어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산모의 나이다. 아, X 그러셨어요.
0: 네.
1: 요즘에 이제 좀 늦게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좀 이제 그 출산이 늦으신 분들 걱정이 좀 많으시잖아요.
0: 네.
1: 네. 그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0: 원인 중에 하나긴 한데
1: 네.
0: 과거에는 고령 임신이 고위험 산모 중에 대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1: 네.
0: 근데 최근에 갈미 여성이라고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하는데 임신이
1: 네.
0: 가능한 여성들의 건강 상태가 너무 좋아져서
1: 아.
0: 저희가 학생 때 배울 때는 30대가 노령 고령 산모라고 그랬거든요.
1: 네.
0: 지금은 제가 보기에 30대가 아닌 거야. 40은 넘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1: 지금은.
0: 물론 정의는 35으로 돼 있긴 하지만
1: 네네.
0: 35 넘었더라도 건강에 낫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1: 아, 그렇군요.
0: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 기저질환 오히려. 그다음에 임신 중에 영양 상태, 운동 상태
1: 네.
0: 뭐 이런 것들이 더 복잡하게 작용을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0: 그리고 그래서 나이만이 절대적인 건 아니어서 가장 흔한 원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시간이 이제 1부를 마쳐야 돼서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
2: TBS 캠페인 S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네,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대한민국 아이들의 건강 성장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은호선 교수님과 함께 소아청소년과 질환에 대한 유쾌한 해답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은호선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전문의 되시고 이제 지금까지 많은 우리 그 아이들 환자들을 만나 오셨는데 그 가운데 정말 좀 안타까웠거나 아니면 뭐 내가 의사 되기를 정말 잘했다 할 정도의 기억에 남는 그 환자가 있다면 혹시
2: 많이 있죠. 근데 네네. 물론 안타까운 환자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치료가 잘 안 되는 중증 희귀난치 환자 특히나 이제 타병을 해서 치료가 잘 안 되어서 전원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모든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항상 이제 가장 저를 비롯한 신생아 의료진들 희열을 느끼는 건 이런 어떤 사명감, 보람을 느끼는 건 소생이 불가능할 것 같던 환자들이 소생할 때.
1: 아, 그렇죠.
2: 그리고 퇴원해 왔을 때.
1: 네네네.
2: 그리고 제가 이런 희열들을 좀 다른 의료진한테 미안한 건 그 교수들이 외래를 주로 보니까 찾아와서 성장하는 발달하는 과정들을 교수들이 보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항상 그 급성 환자들을 보는 의료진과 만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1: 네.
2: 그때마다 환히 지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잘 났을 때.
1: 네네.
2: 항상 그렇죠. 이제 그 또 감사한 건 아기들이 생명력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CPR이라고 해서 네. 정말 안 좋아지면 심폐소생술을 하고 반복하면서 잘못될 것 같으면 살려놓고 막 이럴 때 아기들이
1: 네.
2: 잠깐 됐을 때 얼굴 표정 보면 본인이 삶에 굉장한 뭐라 그래 의지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결국은 살아납니다.
1: 네네.
2: 근데 그럴 때 굉장히 왜냐하면 마음을 애기하고도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그때 굉장히 감동이 큽니다.
1: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네. 네 듣기만 해도 이렇게 감사한데 현장에 계시는 또 교수님께서는 참 그런 순간순간을 많이 만나고 계시니까 어제 밤에도 지금 사실은 그 환자를 보시느라 날을 새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2: 네.
1: 네,
2: 네.
1: 네. 아무튼 교수님도 건강을 좀 잘 챙기셔야 되겠네요.
2: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1: 문자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09번님 병원에서 처방해준 해열제 물약 남으면 상비약으로 뒀다가 나중에 먹여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2: 아마 약의 보관과 유통기한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약에 이제 보통 안 딴 그 약들은
1: 네.
2: 약에 표시되어 있는 유통기한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1: 그렇죠.
2: 그다음에 따면 사실은 이제 조금 그 오염의 소지가 있긴 한데 서늘한 곳 혹은 냉장 보관 잘하고
1: 네.
2: 그다음에 먹을 때마다 이게 우리가 컨타라고 하는데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먹이면 보통 의사들은 두 달 석 달까지는 괜찮다라고
1: 네네.
2: 얘기하고요. 물약은.
1: 네.
2: 그다음에 해열제는 3개월 지나면 가루로 된 것들은 약효가 많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게 수분이에요.
1: 네네.
2: 그러니까 항상 방습제 이런 거 그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데.
1: 아, 그렇군요.
2: 수분이 들어가서 물에 적거나 색깔이 변하면.
1: 네네.
2: 그거는 기간과 상관없이.
1: 그렇죠.
2: 약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1: 네네. 그럼 한 3개월 정도 지난 거는.
2: 네.
1: 조금 변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2: 항상 있을 수 있죠.
1: 네, 한 3개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2: 안심하셔라.
1: 네네.
2: 그 이상은. 사실은 사례별로 조금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는 거니까요. 각별히 또 신경을 네. 쓰시겠죠. 부모님들께서도요. 자, 그리고 2037번님은 선생님, 아이들의 음식, 콩 알레르기 질환은 성인이 되면 저절로 사라질까요?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그 어렸을 때 이제 알레르기, 콩에 대한 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는데 성인이 되면 이게 사라질까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2: 그것도 경우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1: 네.
2: 알레르기 전문의는 아니어서 좀 제 환자 봤던 걸 보면
1: 네.
2: 알레르기 질환들이 항상 이제 알레르기 원인 물질과 노출이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적인 환아의 알레르기 성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2: 알레르기 성향을 낮추고 접촉을 피하면 또 그걸 먹었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성인들을 한번 알레르기 질환이 이행이 되면
1: 네.
2: 버티고 사는 것이 안 되지만 애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절을 하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계란 알레르기죠. 계란 알레르기가 의심되더라도 네. 1세 전에 먹지 않다가 1세 혹은 2세 나중에 먹으면 계란 알레르기 극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2: 근데 물론 극복 못하면 특수 치료를 좀 받아야겠지만 극복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자, 그리고 2345님은요, 4살 아이 감기 걸리면 꼭 콧물을 흘립니다. 맑은 콧물부터 끈적이는 콧물까지 환절기면 콧물을 거의 달고 사는데요. 그럴 때마다 병원에 가서 콧물을 빼주기도 하는데 이 콧물 이거 꼭 빼줘야 하나요? 이렇게 네, 질문하셨는데 네, 안 빼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2: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다음에 네, 아, 이 콧물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오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희가 후진국부터 이게 약간 개발도상국부터 해서 선진국까지 급하게 바뀌었잖아요.
1: 네네.
2: 그 옛날에 케어가 안 되는 한 애기들, 그다음에 치료를 잘 못 받는 못 사는 애들 특징들이 네. 콧물을 질질 흘리고 있거든요.
1: 저희 어렸을 때 콧물 이렇게 여기 코가 2차선이잖아요. 네. 2차선을 줄줄 내려오는 친구들 많이 있었거든요.
2: 그렇죠. 그래서 콧물이 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좀 많이 하지만
1: 네.
2: 근데 콧물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콧물은 정상적으로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 아,
2: 비점막이 말랐을 때 콧물이 나오지 않으면 코 비점막이 말라버리거든요.
1: 그러면 나중에 코피를 쏟을 수 있는.
2: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비점막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1: 네.
2: 비점막 통해서 뭐 후각 기능도 있지만 이게 공기 흐름을 통해서 약간 필터링도 하고
1: 아.
2: 이게 면역 기관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 점막
1: 좋은 역할도 하는군요.
2: 그렇죠. 그러니까 비점막 관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말리지 말라는 건데
1: 아, 그렇군요.
2: 병적으로 과도하게 나온 건 콧물을 없애야 되겠지만
1: 네.
2: 자연적인 반응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가 안 좋아서 꽃가루 나왔다 그럼 재채기 콧물 나오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그건 알레르기를 줄여야지 콧물을 줄여야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1: 그렇죠.
2: 근데 그래서 콧물을 과하게 또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오히려 코 막힘 증상을 조금 더 중시하시고
1: 네.
2: 맑은 콧물이라 그러면 애가 큰 아까 전신 반응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켜보셔도 되고요.
1: 네네.
2: 좀 심해지면 그때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뚫는 것도 심하면 당연히 뚫어야 되겠지만 또 뽑는 방법이 의료기관은 아마 전문가
1: 네,
2: 의료진이
1: 그렇죠.
2: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가정 내에서 많이 빼시는데요. 점막이 말려있을 때 잘못 빼면 음압 때문에 코 비강이 더 좁아져요. 충분하게 적셔주시고
1: 네네.
2: 너무 과하지 않게 막혔을 때만 뽑아주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네. 그 아주 애들 신생아 때 그 방 안에 그 습도 조절을 한다고 가습기를 막 틀어놓잖아요.
2: 네.
1: 이거 어떻습니까, 교수님?
2: 이거 적절해야 되는 게 과습하면 애기한테 저희 그 사람한테 직접 가습기 틀지 말라는 이유는
1: 네.
2: 그 몸 상태에 과습이 되면 오히려 감염의 원인이 돼버려요.
1: 아.
2: 그리고 호흡기 악화요인이 되거든요.
1: 그렇죠.
2: 또 건조하면 안 되고.
1: 네네.
2: 그래서 애한테는 적어도 1m 이상 뛰어라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직접 세면 안 되고요.
1: 네네.
2: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6개월 만 애들은 이 숨쉬는 주 통로가 코예요, 사실은.
1: 네.
2: 어른들은 그 입이나 코로 동시에 하지만 주로 코로 하기 때문에 코가 말라도 붓고 또 너무 과하게 되면 점막이 안 좋아집니다.
1: 네.
2: 그래서 가습기를 적절하게 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가 마르면
1: 네.
2: 오히려 비강을 약간 생시염수 같은 거나 이렇게 네. 적셔주는 쪽으로 가시는 게
1: 아,
2: 우리 저희가 권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1: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틀지 말고 조금 거리를 두고
2: 거리를
1: 간격을 두고.
2: 네. 옛날 어르신들이

0: 자연스럽게 하려고 수건도
1: 자전 수건
0: 많이 하셨잖아요.
1: 많이 하셨죠.
0: 그게 오히려 더 낫죠.
1: 오히려 나을 수 있겠죠. 네. 네. 자, 그리고요. 4181번님. 아이가 편식이 심합니다. 입에 물고 있는 시간도 길고 식사 시간도 지나치게 길고요. 치료가 필요할까요, 교수님?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0: 참 제 외래에서 많이 듣는 질문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강제로 먹이지 말라고 돼 있긴 하거든요.
1: 네.
0: 강제로 먹이는 순간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근데 입으로 먹는 성상에 대한 이 문제 있으면
1: 네.
0: 한 가지는 좀 보셔야 될 게 성상이 너무 커서 못 삼키는 애가 있어요.
1: 그러니까 아.
0: 삼킬 때 이 약간 좁거나
1: 네네.
0: 자극해서 못 삼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유식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음식의 농도와
1: 네.
0: 알갱이가 비례해야 되는 걸 착각하시는 경우 별개거든요.
1: 아.
0: 음식의 농도가 찌려진다고 해서 알갱이도 커질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히려 물고 있는 게 너무 알갱이 커서 그런 애들은 조금 입자를 갈아 작게 해주거나 잘 녹는 걸 해주시면
1: 아.
0: 도움이 되고요.
1: 그렇군요.
0: 두 번째는 너무 많이 먹이시면 안 되고요.
1: 네.
0: 커지면 삼키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소량씩 먹이셔야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식사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 아, 이거는 어느 집이나 다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0: 그러게요.
1: 네. 네. 지나치게 길면 좀 그것도 좀
0: 좋지
1: 조절이
0: 않죠.
1: 필요하겠죠.
0: 네.
1: 자, 그리고 3456번님. 6살 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감기에 걸리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다 그런 거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아이 면역력이 약한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이러셨어요.
0: 접촉이 생기면 감염은 생기기 마련이고요.
1: 네.
0: 감염에서 단체 생활하면서 면역 생기는 건 정상적인 면역 발달 과정으로 봅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어린이집 다니면서 혹은 유치원 다니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아픈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건데
1: 네.
0: 너무 심하게 아픈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1: 네.
0: 이런 과정을 겪어야 면역이 발달해서
1: 그렇죠.
0: 다른 심한 감염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정상으로 어떤 보고에서는 심한 그 중증질환이 아닌다는 전제 하에
1: 네.
0: 1년에 6번에서 8번 정도 감기 걸리는 건 정상이다.
1: 그래요.
0: 10번 이하도 정상으로 봐라.
1: 아,
0: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 네네.
0: 그런데 아기가 기저질환, 호흡기 질환이 있다든가 혹은 알레르기 특별한 어떤 것들이 노출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으면
1: 네.
0: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1: 네.
0: 그냥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주치의에서 항의를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애들은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라고 생각하시고 단 저희가 사계절에 있으면서 호흡기 가면 취약한 시절이 좀 있죠.
1: 네.
0: 그럴 땐 조금 별도의 유의가 좀 필요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1: 그렇군요.
0: 뭐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가 많이 또 경험했던 감염 관리법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유행상을 보면서 그건 별도 지침으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3188번님. 아이가 눈을 자주 깜빡이고 헛기침을 하는데 틱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눈을 자주 깜빡인다. 이 아주 그 우리 소아청소년들이 흔히 갖고 있는 증상이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교수님?
0: 그러니까 틱은 근육이 반복적으로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건데요.
1: 네.
0: 틱처럼 보이는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1: 아.
0: 그래서 결막염이 있다.
1: 네네.
0: 비염이 있다. 혹은 애가 그걸 움직이면서 집중하면 스트레스 받고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서정식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1: 네.
0: 4세, 5세 전에는 좀 봐라. 그리고 음성틱이 동반된 게 아니면
1: 네.
0: 지켜봐도 좋고 유발성 기저질환을 먼저 치료하는 게 우선이다.
1: 네네.
0: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의법은 아기가 그 나이 정도 되면 부모의 반응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1: 네.
0: 부모님이 계속 왜 그래라고 한다든가
1: 아.
0: 라고 자꾸 얘기하면
1: 너 왜 눈을 자꾸 깜빡이니
0: 계속
1: 뭐 이런다든가.
0: 신경 쓰죠.
1: 아.
0: 신경 쓰다 하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 때문에 계속 깜빡이는 애가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어떤 악순환을 막는 것도 필요해서 그런 걸 지적을 하지 마시고
1: 오히려 좀 말 안 하고 조금 모르는 척 이렇게 해야 될까요?
0: 네, 그런 것도 괜찮고요. 또 신신여 틱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했다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제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이
1: 아.
0: 애한테 하여금 그거를 자꾸 집중하게 만들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1차적이고요.
1: 네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저질환도 하고 변화를 봤는데 심해지면 전문가 진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성인이 돼서까지 만약에 이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걱정하신 분들이
0: 그렇죠?
1: 계셔서요.
0: 네네.
1: 네네. 자, 그리고 8502번님. 손주를 봐주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저희 때는 아이가 열나면 입을 푹 덮고 땀내게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교수님께서 예전 방식

0: 계획과 지금의 기준 어떻게 다른 건지 정의를 좀 부탁드려요 이러셨거든요.
1: 이게 사실 성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나면 네. 욕탕에 들어가거나 음식에 입을 뒤집어서 땀 흘리면 된다라고 하는 건 네.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 수분도 충분히 있을 때 하는 방법이거든요. 땀이 나면 해열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린애들은 열이 나는 과정 중에 탈수가 동반될 수 있는데 아. 그 충분한 수분 공급이 안 되어 있는데 하면 네. 발열이 안 되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발산이 안 되니까 오히려 체온이 올라가게 하는 작용을 할 수 있어서 네네. 영유아한테는 사실은 수분한 공급 없이 이렇게 땀을 내게 해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것들은 약도 없고 어른들이 흔히 그렇게 했으니까 애들도 물론 건강했던 애들은 이걸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0: 네네. 많은 댓글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렇게 손주들을 봐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우리 때는 나 때는 이랬는데 우리 며느라가는 좀 이렇게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1: 그렇죠. 과거가 달라졌으니까요. 네네. 지금은 확률적으로 되면 그렇게 했던 애들이 대다수여도 네. 지금 일부가 문제가 되면 하지 말라고 공고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조심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교수님 어느덧 시간이 또 맞춰야 될 시간입니다. 네. 네.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퀴즈 정답은 네, 비타민 B 바나나였습니다. 바나나. 유산균 받으실 분 0954번님 7841번님 후라이팬 9945-5656 공연 티켓 받으실 분 7996번님 7788번님 1129번님 3056번님 이렇게 퀴즈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은호성 교수님과 함께했는데 어떠셨어요? 네, 시간이 금방 가죠?
1: 너무 금방 갑니다.
0: 네네. 네. 환절기 때 또 많이 감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또 부모님들 오늘 문자 보니까 많이 계시네요.
1: 네. 네. 그래도 다 지나갈 거니까 네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애기를 믿으시고 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애기의 리듬과 변화를 좀 많이 관찰하셔라. 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또 댁에서 부모님들이 그 관찰을 또 너무 심하게 하셔도 또 문제가 가끔 될 수도 있으니까.
1: 그렇죠. 그런데 관찰을 심하게 할 때 수치를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0: 아, 그러시군요.
1: 수치도 중요하지만 네. 변화를 많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오늘 아이 건강 관련해서 궁금증 풀어주신 소아청소년과 전문 은호성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자 교수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다시 인사드리죠. 나선홍의 닥터스.

0: TBS 캠페인 퀴즈입니다. 의사는?
1: 의원.
0: 한의사는?
1: 한의원.
0: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1: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2: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4: 우리 집은 4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거운데.
3: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5: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4: 좋다!
3: 두루누리라고?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7: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8: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7: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8: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고속도로는 수도권 지역에 정체 구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사고까지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미사터널 1차로에서 사고 나서 강천 일대가 정체입니다. 또 서울문산고속도로 서울방향 풍도나들목 진출로에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7: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8: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9: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10: 역시 금요일 퇴근길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은 동호대교부터 멀게 시작하는데요. 가양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 10분 넘게 걸리고 있고요. 강 건너 강변북로도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비슷한 구간 정체인데 여기서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서울시내 한강다리 중에 한강대교 중간부터 상도터널 쪽으로의 정체 계속되고 있고 행주대교와 동호대교는 강 북쪽으로 서행하는 반면 성수대교와 청담대교는 강 남쪽으로 다리 건너기 쉽지 않습니다. 강남권 도로들도 정체가 심한데요. 양재대로 구룡지하차도와 일원지하차도에서 각각 구룡마을 입구 쪽으로 밀려있고 강남대로는 강남역에서 신사역 쪽으로 신반포로는 논현역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정체입니다. 또 언주로 내곡라들목 이전부터 구룡터널 통과할 때까지 쭉 밀립니다.

이후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4: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3: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4: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3: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4: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3: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서울시내 아직까지 정체 구간 많고요. 주의하실 곳도 여러 군데 보입니다. 특히 분당 수서로 분당 방면 수서 지하차도 조금 지나 3차로 그러니까 합류 지점에서 사고 나서 탄천 1교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후로도 수서 차량 기지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서는 화물차와 버스가 부딪힌 사고도 있고요. 반대 청담대교 방면은 위례나들목에서 탄천 1교 쪽으로 움직임둔한데 위례나들목 조금 지나 3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있습니다. 강남순환로 양재 방면 역시 서초터널 조금 못 가 3차로에 고장차가 있고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도 방화대교 조금 지나 3차로에 고장차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반대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은 동작대교 조금 지나 3차로에 화물이 떨어져 있어서 여기 지나는 차들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모습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0: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새벽 공감. 안녕하세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 주말 방송은 주중에 했던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모두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긴 막대 모양의 감자튀김, 요거를 프렌치 프라이라고 하죠. 1853년 8월, 거의 200년 전 얘기네요.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한 손님이 너무 두껍고 바삭하지도 않다고 퇴짜를 놨대요. 그 프렌치 프라이를 보고. 이에 이제 화가 났습니다, 주방장이. 그래가지고 종이장처럼 얇게 썰어요. 그래서 기름에 막 튀겨서 옜다 그러고 줬대요, 다시. 그러니까 포크를 못 쓰게 이제 골탕 먹인 거죠. 일종의 그 복수의 요리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감자칩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하네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Sex Pistols, Anarchy in the UK. 4824번님 신청곡으로 첫 곡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편의점 갔다가 그 감자칩 무슨 칩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자칩을 찾다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난 그렇게 궁금한 게 많죠. 잠깐만, 근데 이 칩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래를 한번 쫙 찾아봤지요. 그랬더니 거의 한 200년 전에 가깝네요. 1853년에 옛다 이러면서 복수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히트를 쳐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갔다고 합니다. 음식의 역사도 찾아보면 재밌는 역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곡 섹스 피스톨스 노래 들으셨는데 재밌는 기록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70년대 이제 뭐라 그럴까 어떤 그 락앤롤에서 니네들 다 틀렸다 선배들 이러면서 이제 그 진짜 락은 이런 것이다, 락커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꽤 흐르고 한 20몇 년이 흐른 다음에 2006년 2월 달에 그 미국 락앤롤 명예 전당에 오르게 됩니다. 이 팀이. 그랬는데 이 팀은 어떻게 했을까요? 뭐? 명예 전당? 상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러면서 웃기지만 니네가 뭔데 상을 줘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뭐 당연히 기념 행사에 참여도 하지 않았죠. 아 진짜 이분들은 인생 자체도 진짜 락인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이런 사연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도 드릴게요. 어떤 선물이냐면 피부 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 컴퍼니 방음 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The Who, Love Rain Over Me. 이어서 Ozzy Osbourne, Mama I'm Coming Home. 들으셨습니다. 후 노래는 8864번님, 네, 오지 오스본 노래는 4545번님이 시청해 주셨습니다. TBS의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사연 보내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은 사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0511번님, 권순우의 새벽 공감 응원합니다. TBS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꽃길 누나진님도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안부 인사들 하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10 years after. I'd love to change the world. 들으셨고, 이어서 패닉. 내 낡은 서랍 속에 받아 들으셨습니다. 이적이죠, 이적. 이적 씨도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음악을 정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인물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음악적 천재 같은 어떤 이런 느낌도 듣고, 제 생각만 그런 건 아니겠죠. 이적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패닉 저 나왔을 때 물론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추구하는 장르의 음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대단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8913번님 안녕하세요. 아트 가펑클 트래블링 보이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잘 들었습니다. 프란체스카 때문에 알게 된 노래인데 저는 딱 한 번 나왔던 Love Came From Me 카이 고바야시 버전 신청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재즈바에 갔었는데 이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로망이 있네요 라고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방송국 뉴스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응원 감사드리고요. 그 신청하신 이 고바야시의 노래가 지금 현재 저희 TBS에 없습니다. 또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빨리 좀 정상화가 돼야겠죠. 8913번님 사연하고 신청곡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랜만에 6565번님 신청하셨네요. 하트입니다. 얼른.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354번님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29살입니다.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는데 부모님은 돈 아깝게 왜 나가냐고 하십니다. 저도 경제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알고 있지만 혼자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포기하기 어렵네요. 이런 이유로 독립하는 게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2354번님. 저는 당연히 독립을 응원합니다. 경제적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2354번님 행복 아닐까요?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공감도 되고 와닿지만 지금 어떤 행동이 중요한지는 2354님 결정이겠지요. 그리고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히 살았다는 얘기죠. 29이라고 나이를 밝히셨는데 이미 충분히 늦은 나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제적, 사회적, 개인의 모든 일상은 이제 2354님 책임으로 일구어 나가야 됩니다. 계속 안 나가고 계시는 게 이기적인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본

Disturbed, The Sound of Silence. 이 노래 이렇게 들으니까 좀 새롭네요. 미국 시카고 출신의 사실은 헤비메탈 밴드입니다. 딱 정말 시끄러운 헤비메탈 밴드인데 이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를 이렇게 리메이크를 했어요. 재밌죠? 오늘 2354번님 사연 29살. 그러게요.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부모님들은 아유 돈 아깝게 뭐 돈 아깝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스물아홉이면 경제적으로도지만 정신적으로도 독립하셔야죠.

뮤즈 히스테리아 이어서 주다스 프리스트 브레이킹 더 로 라이브 버전으로 들으셨습니다. 1275번님께서 신청해 주셨네요. 저는 이 주다스 프리스트가 진짜 이 헤비메탈계에 큰 획을 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락 명예전당회를 아까 그 섹스피스톨 쓰는 조도 안 가졌는데 어쨌든 이 주다스 프리스트가 못 올라갔던 게 참 희한했어요. 한창 때 충분한 그 활동을 하셨었는데 굉장히 늦게 올라갔죠.

글렌 메데이로스, Nothing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들으셨습니다. 야, 이 노래, 와, 이게 진짜 몇 년 만에, 아니, 몇십 년 만에 듣네요, 이 노래. 8731번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전 이분이 나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더니, 글렌 메데이로스, 저랑 동갑이네요. 마지막 곡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6446번님 신청곡이죠. 캐멀 롱 굿바이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아휴,
3: 더워.
1: 더워.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후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깁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0: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0: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0: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서울 지역에는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경상북도 경주시 중북부와 경주시 남부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역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오르는 극단적인 더위가 지속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내 내부 순환로 성수 쪽으로 가는데 연희램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는데요. 현재 운전자가 수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8도, 습도는 84%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4: 아유, 더워.
5: 더워.
4: 왜 이렇게 덥냐.
5: 아유,
4: 너무
5: 덥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3: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전국적으로 더위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경주시 중북부와 경주시 남부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오를 예정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도로에는 주말을 맞아 외곽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많은 가운데 서울시내 세종대로 숭례문 쪽으로 가는데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하위 3개 차로를 막고 집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은 1차로만 통행이 가능하고요. 북부간선도로 외곽 구리 방면으로는 월릉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 사이로 더디느름 이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양화대교 부근에서 3, 4차로를 막고 도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서 월드컵대교부터 공사 지점까지 더디느름 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3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0: 생각지 않아 승차해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 TBS 교통정보 8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드립니다. 현재 경상북도 경주시 중북부와 경주시 남부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서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더울 때는 야외활동을 삼가도록 합니다. 불가피한 야외작업 또는 활동 시에는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시고요.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하시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혼자 사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속도로 중에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양주요금소부터 서종까지 11km 정도 길게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2도, 습도는 78%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취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